0: 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께 거짓말을 했다가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해봤나요?
1: 네.
0: 아, 그랬군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부끄럽지만 우리 거짓말 했던 경험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1: 네. 챙길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안 챙기고 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왔을 때 숙제랑 막 그런 거 다 했다고 했더니 아빠가 그거 확인해서 잔소리를 살짝 들었던 적이 있어요.
0: 그랬구나.
2: 제가 어릴 때 숙제해야 하는데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며칠 센 다음에 책 닫아가지고 숙제 삼촌한테 다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삼촌한테 엄청 혼났어요.
0: 그랬구나. 그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1: 마음이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뭔가 조마조마했어요.
2: 전 찝찝하고 뭔가 겁나고 약간 뭔가 답답해요.
0: 맞아요. 답답하고 찝찝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지요.
2: 네.
0: 그러면 이쯤에서 거짓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거짓말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솔직하다. 솔직하다라는 말 들어봤지요?
1: 네.
0: 솔직하다는 어떤 뜻인가요?
1: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도 틀림없이 말을 한 다음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하다입니다.
0: 그렇군요. 솔직하다는 거짓이나 숨김이 없고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줘. 나는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잘못이나 숨기고 싶은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경험이 있나요?
2: 또 숙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숙제를 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에 숙제했냐고 했을 때 숙제 안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냥.
0: 솔직하게 말했구나.
1: 저도 숙제를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 근데 아빠가 왔을 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0: 그랬군요. 숙제. 그것이 문제로군요.
2: 숙제.
0: 어떤 말을 할 때 솔직히라는 말을 붙여 말하면 나의 진짜 마음을 상대에게 잘 전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엄마에게 내 기분을 숨겼을 때도 솔직히 엄마 말에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솔직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똑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거짓말과 솔직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1: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1: 네.

0: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함 또는 그런 말. 솔직하다. 거짓이나 숨김이 없고 바르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리아 먼저 발표해 볼까요?

0: 내 생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좋겠다. 사과를 할 때에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1: 이 글을 잘 썼지만 좀 더 짧은 글로 써본다면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싶은지 리아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자 나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 있는 을 우리가 줄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만 써도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간결하게 써줘도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도 너무 잘 쓴 거예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준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2: 게임을 많이 했는데 조금 했다고 거짓말했다. 친구한테 솔직하게 사과한다.
1: 자, 그리고 친구한테 솔직하게 사과한다라고 썼는데요. 만약에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미 말한 사실이라면 사과한다가 아니라 사과했다. 그렇지. 선생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준성이가 입으로 말하면서 했다라고 했지요? 맞아요. 잘했어요. 오늘은 거짓말, 솔직하다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더 솔직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0: 안녕.
3: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5: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3: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 짝꿍.
1: 그럼 오늘도 라라를 불러볼까?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그림 짝꿍 안녕.
3: 안녕.
4: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라에 불이 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라라라에
5: 불이 나다? 엉덩이에 불이 나다?
0: 아니면
1: 발바닥?
5: 나 발바닥 걸려있는데.
0: 아니면 핸드폰?
5: 핸드폰.
0: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터지는 거지.
5: 오, 그것도 괜찮다.
4: 오늘의 힌트를 하나 줄까?
5: 그래.
4: 좋아. 라라라에 불이 나다는 아주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야.
5: 그럼 발바닥?
1: 난 엉덩이로 해볼래.
5: 그럼 나는 발바닥.
4: 좋아. 그럼 신나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5: 그래.
0: 알았어. 발바닥을 그려주겠어, 내가 아주.
1: 나는 엉덩이를 그려주겠어.
4: 세인아. 응? 세인이는 왜 발바닥이라고 생각했어?
6: 뭐 급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막 급하면 나도 모르게 약간 뛰게 되잖아. 약간 학교에 늦잠 자서 지각할 때도 뛰고 너무 많이 뛰면은 발바닥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발바닥에 불이 나다라고 생각해.
4: 그렇구나. 세인이는 그럼 발바닥에 불이 날 만큼 급했던 적이 있어?
6: 그 8시 45분까지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내가 8시 30분에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발바닥에 불 붙는다듯이 아주 학교에서 막 달려가지고 겨우 도착했던 적이 있어.
4: 그때 무사히 도착했어? 다행이다. 그럼 지명이는?
1: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그때 시간이 엄청 늦어서 가지고 요리를 너무 빨리 하다가 불이 잘못 튀겨가지고 엉덩이에서 불이 번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 엉덩이에 불이 붙다라고 생각했어.
4: 아, 엉덩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다급한 모습을 표현한 거구나.
1: 응.
4: 그럼 지명이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급했던 경험 있어?
1: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때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나는 문제를 아직 많이 못 풀어가지고 그때 허겁지겁 문제를 풀다가 다행히 시험은 제때 냈는데 그때 시험 결과를 잘 못 맞았던 적이 있어.
4: 아, 너무 급하게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
1: 응.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빨리빨리 끝냈어.
4: 아주 큰 교훈을 얻었네.
1: 응.
4: 그럼 세인이는 발바닥에 불이 난 것 같이 급한 친구를 본 적 있어?
6: 학교에서 약간 탐구일기를 써서 내라 했는데 그걸 집에서 못 해가지고 학교에서 완전 쉬는 시간에 계속 썼던 친구가 있었어.
4: 그럼 세인이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6: 이야, 발바닥에 불 붙는다 얘. 이렇게?
4: 좋아. 그럼 지명이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급하게 행동하시는 걸 본 적 있어?
1: 아빠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요리가 막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 아빠, 엉덩이에 불 붙게 막 허겁지겁 하지 말아요. 저 그러다가 저녁 못 먹어요.
0: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4: 좋아. 그럼 오늘도 그림 짝꿍.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나는 엉덩이에 불 붙는다라고 생각했어.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엉덩이잖아. 뭐 친구들이 뭐 같이 막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근데 막 애들이 막 쉽다고 막 빨리 접다가 실수할 때 그때 엉덩이에 불 붙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6: 나는 발바닥에 불 붙는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막 늦으면은 약간 몸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달릴 때 발바닥에 마찰이 있으니까 그때 나는 발바닥에 뜨겁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발바닥에 불 붙는다라고 생각해.
4: 좋아. 둘의 재미있고 기발한 생각들 잘 들어봤어.
1: 고마워.
4: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4: 오늘의 관용어는 발바닥에 불이 나다야. 발바닥은 사람이 서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부분으로 땅을 밟는 평평한 부분이야. 손바닥만큼이나 예민해서 간지럼이나 고통에 약하지. 걷거나 움직일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야. 빠르게 이리저리 걷거나 뛰다 보면 발바닥이 아프고 땀이 차기도 하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친구들과 운동 시합을 할 때 발에 땀이 날 만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발에 열이 나서 뜨거워지기도 해. 바로 이런 상태를 조금 과장해서 발바닥에 불이 나다라고 표현해. 그만큼 아주 급하게 서두르며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이지. 만약 구멍난 양말을 보고 엄마가
2: 뭘 했길래 양말에 구멍까지 난 거니?
4: 하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7: 오늘 축구할 때 제가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었거든요. 양말에 구멍은 났지만 우리 팀이 이겼어요.
4: 라고 말이야.
8: 아싸, 멋졌다.
1: 아, 부럽다.
8: 야, 그럼 내가 이번에 멋졌으니까 이 누님이 떡볶이 쏜다.
1: 그래, 진짜 떡볶이 사줄 거지?
8: 그래.
1: 그럼 우리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가자.
8: 그래. 따다다다다다다. 이러다 발바닥이 진짜 불 나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
1: 에이.
8: 오늘의 관용어는 발바닥에 불이 나다.

0: 불이 나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볼 수 있어.
1: 어린 왕자.
2: 신나는 오늘 어린 왕자를 함께 만나볼 친구들은 니케타,
3: 응,
2: 로우니,
3: 응,
2: 소령이,
4: 응,
2: 민찬이,
5: 응,
2: 그리고 나,
6: 우슬이.
2: 우리 함께 가보자. 뿅뿅.
7: 뿅뿅.
8: 동화 속으로.
1: 나는 비행기가 고장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0: 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1: 신비한 모습의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많은 것을 물었다.
0: 아저씨, 저게 뭐야?
1: 하늘을 나는 비행기.

0: 지?
1: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0: 넌 어떤 별에서 왔니?
1: 내가 사는 별엔 무릎까지 오는 화산이 세 개 있어.
0: 어린 왕자가 살던 곳은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한 작은 별이었다.
1: 바오밤 나무가 별에 싹을 틔우지 않게 조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바오밤 나무가 별을 산산조각 낼 테니까.
0: 그곳엔 까다롭고 심술궂게 구는 꽃도 있었다.
1: 난 호랑이 따윈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너무 싫어요. 내게 덮개를 씌워주세요. 이 별은 살기 불편하거든요.
2: 어린 왕자 딱 착하다.
0: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던 날 꽃은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1: 가! 우물쭈물 서성대지 말고 어서 가라고!
0: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 말이었다. 지구에 오기 전 어린 왕자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2: 사실대로 말하네.
0: 그중 어린 왕자에게 비밀을 알려준 건 여우였다.
1: 안녕? 나랑 놀자. 난 친구를 찾고 있어.
3: 난 너랑 놀 수 없어. 우린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1: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3: 관계를 만든다는 거야.
1: 관계를 만든다고?
3: 응. 나에게 넌 다른 남자애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일 뿐이야. 너에게 난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겠지.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들릴 거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하겠지.
1: 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내겐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내가 물을 주고 덮개를 씌워준 장미거든. 투덜대고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함께한 나의 장미니까 풀밭에 활짝 핀 장미꽃들보다 별에 있는 내 꽃이 소중해.
3: 자, 마지막으로 비밀을 알려줄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1: 중요한 것?
3: 응. 용기, 우정, 사랑처럼 중요한 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어.
0: 나는 어린 왕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집과 별,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1: 아저씨가 내 친구 여우와 생각이 같아서 기뻐.
0: 네가 사는 별은 어디 있니?
1: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에 내 별은 너무 작아. 하지만 그게 더 좋아. 아저씨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테니까.
0: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별?
1: 응. 내가 어느 작은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모든 별이 웃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아저씨에게 주는 선물이야.
0: 웃을 줄 아는 별, 어린 왕자가 있는 별. 어린 왕자가 남기고 간 이야기는 내 마음속 별이 되어 지금도 반짝인다.
1: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볼 수 있어.

0: 어린 왕자를 만난 여행 정말 재밌었어.
1: 나도 재밌었어.
2: 나도 재밌었어.
0: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었어?
2: 꽃이 거짓말로 가버렸다고,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가버렸잖아. 근데 사실은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좀 꽃을 그냥 같이 가져가서 꽃이랑 놀면 어떨까 싶어.
3: 중요한 건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마음으로는 볼 수 있다. 이 대사가 너무 멋졌어.
2: 눈으로 보는 거는 사람이랑 막 컴퓨터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마음으로 나쁨이나 착함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0: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 중에서 길들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4: 서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그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좀 벽돌처럼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게 길들여진다의 뜻인 것 같아.
0: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뭐야?
1: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해. 가족만큼 격려 되게 많이 해주고 위로 많이 해주는 없거든.
5: 맞아,
1: 그래서
5: 맞아.
1: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감사합니다.
0: 우리 친구들 멋진 이야기 너무 고마워. 친구들 어린 왕자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1: 자, 어디지?
2: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3: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4: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1: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5: 개벽?
1: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오는 거 아니야? 엄마! 청지대장님!
6: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1: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6: 오호, 그래?
1: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6: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슛!

0: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한글 용사 아니야.
3: 대왕님,
4: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3: 어서 출동하자.
5: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6: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점아, 모음아.
1: 아이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4: 내가 더 확인해 볼게.
5: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6: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4: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7: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8: 자음, 모음, 변신.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읒디귿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읒디귿이 또 있어. 지도야!
2: 가보자.
0: 무슨 지도지?
3: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4: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2: 응. 어, 저기다.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5: 쉽게는 못 찾을걸?
6: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6: 숨어요,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2: 여기서
1: 이쪽.
2: 이쪽. 저로 가자.
6: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5: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끼다.
1: 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0: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0: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2: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4: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

0: 좋겠어.
1: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말랑말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2: 우와, 하늘 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3: 그럴까?
1: 탁월한 선택, 쫀득 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3: 내가 잡을게.
1: 잡아야겠네. 잡아야지.
3: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1: 하루 종일 해도 못 잡을걸. 하루 종일 해도 못 잡겠지.
3: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1: 아,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3: 오, 오,
1: 이, 아, 아이고.
2: 수염이.
3: 어? 어? 설마 개벽?
0: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4: 그걸 이제 알았나?
3: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바다라.
3: 한계 용사 아! 이! 야!
0: 두고 보자, 아이야.
2: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4: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기역, 어, 디귿, 헛.
4: 기역, 이, 희.
7: 디귿, 아, 다.
2: 거치다. 안개가 거치다.
6: 우와, 안개가 거쳤어.
2: 빨리 찾아보자.
6: 보물상자를 찾았어. 와,
7: 어서 글자를 찾자.
8: 돌아와 하늘을.
4: 이는 내가 쓸게. 그리고 보로 이. 업!
2: 오는 내가 쓸게.
4: 흩! 쫙!
2: 똥망치로 오!
7: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6: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긋이 우를 만나 도! 지도!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6: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10: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6: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10: 그래. 이야, 꿀맛 있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풍선이 빵!
1: 둥실둥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2: 우와, 이용사님! 우와, 이용사님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3: 자, 조심히 써야지.
1: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3: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4: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5: 천지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4: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응? 어허.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흥! 쌍디우

0: 이응 빵 빵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흉과 시옷 천지 흉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3: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2: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4: 네, 대장님.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풍선이 다 빵 터졌어.
6: 자마 모마,
3: 무슨 일 있어?
5: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 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7: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8: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5: 풍선?
3: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6: 빵!
3: 어? 빵? 맛있는 빵?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8: 알았어.
6: 헛! 으아,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3: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6: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7: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6: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9: 아, 내 풍선. 아, 내 풍선.
8: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5: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6: 그러자.
5: 자음 모음 변신!
3: 어서 글자를 찾자.
5: 소파 위에 피읍 시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 피읍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7: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5: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우와, 엄청 큰 풍선이야.
3: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마,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10: 풍선 글자는 못 찾을걸?
11: 천지!
10: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12: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8: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12: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3: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8: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를 빵 쏘다 쯧.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미 형사!
2: 어? 이!
1: 야!
3: 아이아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야 공을
4: 빵! 차다! 차다!
0: 아이야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비읍, 우, 리을, 불!
7: 지긋, 아, 다, 불다!
2: 풍선을 불다!
5: 다시 부풀었어!
8: 우와!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우와! 어는 내가 쓸게! 쯧! 뿅망치로 우! 쯧! 뿅망치로 어!
7: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피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우와!
2: 하늘까지 올라가!
7: 천국까지 올라가!
10: 부릉부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8: 빵!
10: 풍선이 터질 때도
8: 빵!
10: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8: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10: 그래 그래, 어서 먹자. 후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거의 왔어요, 대장.
1: 갑자기 나타난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구한 슈퍼히어로들의 이름은 다이노스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름 말곤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괴물이 나타나면 시민들을 위해 맞서 싸운다는 사실 외에는 말이죠.
2: 다이노스터, 두고파 곧 복수해 줄 테니까.
0: 내가 쏠 거야!
3: 이번엔 내가 쏠 차례라고!
0: 저번에 네가 망가뜨릴 뻔했잖아!
3: 내가? 난 그런 적 없거든!
0: 대장, 우리 하루만 쉬면 안 돼요? 그동안 안 쉬고 계속 일했잖아요.
2: 하루를 쉬겠다고? 하던 일이나 해!

0: 아기 티렉스예요.
1: 대장, 수류탄이요.
2: 여기서 나가자고. 그냥 연막 탄이잖아. 해보자. 나이스. 참 간지러운 환영 인사로군. 우선 내 소개부터 하지.
0: 이제 우리 끝인가봐.
2: 내 이름은 백스 헌터. 난 지금 우주통신장치를 이용해 말을 하고 있지. 지금껏 너희를 지켜봤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 말에 복종만 한다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걸 주지.
3: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얘들아, 산사우리오 슈퍼오락실에 가볼래?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정말 재밌겠더라고.
5: 광고만큼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야.
6: 맞아, 그냥 볼풀장과 맛없는 팝콘이 잔뜩 있는 창고 같은 곳이지.
5: 평소 벨소리가 아닌데 혹시 누가 설정 바꿨어?
1: 이건 비상 벨소리야.
7: 다이노스터, 방금 공원에서 아주 강력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됐다. 백스헌터의 메카다이노 같은데 그 힘이 어느 때보다 훨씬 강해.
6: 날아다녔던 메카다이노보다요?
7: 그래, 서둘러.
1: 뭘 해야 할지 알지?
8: 다이노스터 발신!
1: 모두 공원으로 빨리!
6: 오늘은 내가 1등이야!
8: 다이노스터! 전투 준비 완료!
6: 아, 이 공원이 아닌가?
1: 다이노스터! 사인 좀 해주세요!
0: 우와, 사인을 다 해보네?
1: 이름은 잭이에요. 다이노스터의 엄청난 팬이고요.
5: 고맙다, 꼬마야. 안전한 곳으로 피하렴. 여긴 우리가 맡을 테니까.
1: 우와, 정말요?
5: 그게 우리 일이니까.
1: 멋져요.
5: 조심히 가렴.
9: 그게 우리 일이니까. 내가 구호를 좀 만들어봤지.
1: 어서 가자.
2: 반갑다, 다이노스터.
0: 이 목소린 설마
8: 백스헌터?
2: 알아줘서 고맙군.
5: 랩터 킥!
6: 으쌰! 잡았다!
1: 어이! 위쪽이야! 안킬러 파이!
10: 어디 한번 해보자고! 스밀러 크루! 가시다!
5: 이번엔 내 차례야! 파이팅! 가시다! 어때? 싱싱한 풀 맛이?
0: 이런! 공격이 하나도 안 통해!
2: 놀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6: 이런!
2: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돼. 하지만 내 새로운 부하들 상대는 어떨지 궁금하군.
5: 어?
2: 반갑다, 다이노스터.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군.
5: 나이스.
10: 저 갑옷은 밀렵꾼들이 백스헌터와 한패가 된 게 틀림없어.
6: 그리고 백스헌터는 이제 공룡이 됐고

0: 너흰 티렉스를 맡아! 우린 밀렵꾼들을 맡을게!
1: 걱정 마! 과연 잘 될까?
0: 안티로 펀치!
2: 겨우 이 정도야!
3: 너희와는 싸우고 싶지 않아?
4: 그거 안 됐네. 우린 엄청 싸우고 싶거든.
3: 랩톱 킥! 너무 약하잖아. 그럴 리가! 밀러클로 가시다!
5: 예? 예?
3: 별거 아니네.
0: 잘했어, 치툰두. 오즈와 제이민을 도우러 가자.
3: 풀테라 에로, 가시다! 랩톱 킥!
2: 성가시군.
0: 안킬러 펀치!
3: 뭐 안 돼? 반가운 소리가 들리네.

0: 잘 됐군. 드디어 제대로 결판을 낼 수 있겠어. 누가 더 뛰어난지 보자고. 로라 박사의 애송이 팀인지 내 메카 다이노지.
1: 윙실드 작동.
0: 이제 끝이야.
2: 나 저 대사 마음에 안 들어.
1: 왜 꼼짝도 안 하지?
3: 잭스 그만둬. 다이노스터를 파괴하고 싶다면 네 기술로 파괴해. 나한테서 훔친 기술 말고.
0: 내가 기술을 훔쳤다고? 감히 내 천재성을 의심하다니 우습군.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3: 다이노스터, 메타트론 X 합체 시스템을 전송 중이야.
2: 메타트론 X요?
0: 퀀텀 코어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도 바로 나였어.
4: 나! 백스 헌터!
0: 다이노스터 팀은 내 죄 내가 없이 존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퀀텀

0: 완벽한 제법이군. 하지만 소용없어.
1: 스타 X!

0: 저 빛이... 저건...
1: 안녕, 오랜만이야.
0: 아, 둘이나?
2: 이리 오렴, 꼬맹아. 넌 우리랑 가자.
3: 긴급 미션, 아기 공룡 돌보기.
4: 로라이무, 얼마나 걸려요?
5: 거의 다 됐어. 팬케이크 먹을 사람?
0: 완전 맛있겠다!
5: 그래, 트리나, 알려줄 내용이 있다고?
1: 덱스가 퀀텀 코어를 원해요.
0: 어? 어? 뭐? 뭐? 지구에도 퀀텀 코어가 있어요?
5: 12개가 있어. 백스와 내가 남극에서 연구했던 게 그중 하나지. 나머지는 흩어졌고.
1: 백스는 코어를 찾고 있고 머지않아 모두 찾아낼 거예요.
5: 그거 큰일이구나. 지구의 퀀텀 코어 에너지는 다이노스의 것보다 훨씬 강해. 만약 백스가 지구의 퀀텀 코어를 모두 모은다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거야.
4: 그 힘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겠죠.
1: 그래서 박사님을 뵈러 온 거예요. 백스가 퀀텀 코어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니까요.
4: 애들이 놀러 나왔네.
1: 이게 무슨 아픔이야? 여기 이렇게 많은 아기 공룡들을 데리고 있어도 돼요, 박사님?
5: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 트리나. 해결책을 찾는 중이니까 준비될 때까지 사우리오 산에 있는 내 산장에서 아기 공룡들을 같이 돌봐주렴.
1: 공룡 돌보기요? 안 돼요. 전 다른 할 일이 있어요. 백스보다 먼저 퀀텀 코어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이러지 마. 난 가야 한다고.
4: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6: 뭐지?
2: 사우리오 산에서 다이노스터의 신호를 포착했다. 가서 녀석들을 없애. 이번엔 확실히.
6: 그러지. 우리만 믿어요, 백스.
2: 아, 그만해, 귀찮게 시리.
4: 이쪽이야, 이쪽이죠. 좋았어, 내가 잡을게. 뭐야, 너네.
1: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4: 잘했어, 로디. 이번에도 잡아봐. 간다.
1: 안 돼. 그만해. 이럴 시간 없다고.
4: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서 던져줘. 얘들아, 조심조심. 와, 트리나, 우리 몰래 연습한 거 아니야?
1: 난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야, 루시오.
7: 트리나, 어디 가?
1: 적당히 있어야지.
4: 트리나!
7: 얘들아? 아기 공룡들 소리가 안 들려.
4: 뭐?
7: 이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공룡들을 찾아야 해.
4: 그래, 맞아.
1: 당연하지.
7: 어서 가자.

0: 잡아. 야!
1: 발자국이야. 분명 저쪽으로 갔어.
2: 혼자라도 나서야겠어. 어? 저건 터치잖아. 여기 누군가 있어. 아기 공룡들이 위험해.
0: 어림없어. 와.
2: 당장 멈춰. 쇼크 체인 발사. 걱정 마, 이제 안전해. 너희가 백스의 새 부하들이야?
3: 에? 쟤도 다이노스터인가? 처음 보는데.
0: 누구든 상관없어.
4: 마음대로 난 될걸.
0: 공격!
4: 랩터 킥!
2: 안틸러 파이트!
4: 아기 공룡들을 풀어줘, 빅!
5: 그래, 다 끝났어!
0: 글쎄, 내가 끝낼 때까진 끝이 아니지.
4: 메카 다이노다!
5: 어쩐지 오늘은 평화롭다 했지?
2: 괜찮아? 안 돼!
0: 잡았다! 서둘러! 여기 빠져나가야 해!

0: 하이크! 하이너 모드로 변신! 나 잊은 거 아니지, 얘들아?
1: 세 마리가 됐잖아!
2: 당황하지 말고 집중해!
1: 홀로그램이야!
0: 이건 진짠데?
2: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지.
3: 아, 업그레이드한 기능을 시험해볼 만한 좋은 기회.
2: 겨우 그게 다야? 진짜 파워가 어떤 건지 보여주지.

모두 괜찮아? 안심해, 집에 데려다 줄게.

0: 내 카타이노가 엄청나게 불어났어!
1: 완전히 보이겠어!
2: 뭐가 진짜야!
0: 끝이 어땠는데?
3: 어쩌지 다 소용없어. 진짜 메카다이노를 찾을 순 없을까?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걸 빨리 찾아야 해.
4: 얘들아 저기 봐. 가짜 메카다이노는 그림자가 없어.
3: 좋아, 그림자를 살펴보자. 진짜 찾았어. 렉투스드.

0: 안녕 꼬마야. 반가워. 트리나? 어,
1: 왔다. 돌아왔다.
0: 아기 공룡들을 구했구나.
1: 별거 아니었어.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토끼 레베카.
1: 아쉬운 하루가 끝나갑니다. 페퍼랑 조지는 레베카, 리처드를 만나 놀고 있었죠.
2: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얘들아.
0: 어,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엄마?
2: 내일 놀면 되잖아.
0: 페퍼랑 조지요,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2: 그럼.
0: 만세!
3: 리처드, 얘 왜 울어?
0: 계단을 내려오는 게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닐까?
3: 아니, 왜?
0: 우리 집엔 계단 같은 게 없거든.
3: 뭐? 너넨 계단이 없어?
0: 응, 없어. 내일 와보면 알 거야. 내일 보자.
3: 응, 그래.
1: 다음 날 아침, 페퍼랑 조지는 토끼 레베카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4: 운전은 당신이 하지. 지도 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2: 이번엔 믿어도 돼요, 여보? 당신이 지도 보면 항상 길을 잃어서 불안한데.
4: 이번엔 확실히 잘 찾을게.
2: 알았어요. 다들 뭐 빠진 거 없지?
4: 네, 없어요.
2: 그럼 출발한다.
1: 팔팔한 조지는 무척 설렜습니다. 레베카 집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0: 아빠, 아직도 멀었어요?
4: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레베카 집은 다음 언덕에 있다고 돼 있어. 이상하다. 이럴 리 없는데. 레베카 집은 바로 이 언덕에 있어야 되는데.
2: 이번에도 길을 잃은 거죠? 여긴 당근밭밖에 없잖아요.
1: 토끼 레베카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0: 모두 안녕하세요.
3: 레베카!
0: 일단 내 방에 들어가서 놀래.
3: 네 방이라고? 집도 없는데 무슨 방?
1: 아무리 둘러

0: 둘러봐도 집 같은 건 안 보였죠.
1: 이 언덕이 다 우리 집인데 우린 굴 속에 살거든. 오, 날 따라오면 돼.
2: 이따 보자.
1: 네, 아빠. 들어와. 우리 집은 계단이 아니라 이런 굴로 이어져. 와.
0: 레베카 집은 팔판의 집이랑 조금 달랐어요.
1: 바로 여기가 내 방이야.
3: 와, 침대도 있고 창문도 있고 장난감 상자도 있네. 우리 방처럼.
1: 당연하지.
3: 나 너희 집 마음에 들어. 나도 너처럼 토끼였으면.
1: 하면 되지. 너희도 우리 토끼처럼 하는 법 배울래?
3: 응, 가르쳐줘.
1: 일단 토끼처럼 코를 찡그리면서 울어볼래?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페파토끼랑 조지토끼 어린이들.
0: 팔판은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어요. 조지도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죠.
1: 토끼는 당근을 잘 먹거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우와.
0: 조지는 당근을 먹기 싫었습니다.
3: 얜 입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1: 싫은 마,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
3: 레베카, 토끼는 또 어떤 걸 좋아해?
1: 응, 토끼는 뛰는 것도 좋아해. 내가 가르쳐줄게, 나와봐. 이렇게 뛰는 거야.
0: 토끼는 아주 잘 뛰죠.
1: 너희도 진짜 토끼 같다.
4: 얘들아, 점심 먹자, 들어와.
0: 레베카 엄마 아빠가 점심을 준비해놨네요.
3: 레베카가 우리 토끼 되는 법 가르쳐줬어요.
5: 그럼 이 점심도 잘 먹겠구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인데.
1: 우와, 맛있겠다.
3: 아, 맛있겠다. 우와. 조지엔 당근 안 먹는데요.
5: 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조지가 진짜 토끼라면 당근 엄청 잘 먹을 텐데.
3: 우와, 조지도 당근 엄청 잘 먹네.
4: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당근 케이크입니다.
6: 만세!
3: 당근 케이크.
1: 조지도 이제 진짜 토끼 다 됐네.
3: 즐거운 산책.
0: 팔팔 가족은 오늘 자연 산책로에 가기로 했어요.
3: 아빠, 자연 산책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2: 새도 있고 나무랑 꽃이랑 벌도 있지.
3: 꽃냥. 아, 조지, 자연 산책로에 무슨 공룡이 있다고 그래?
0: 여기가 자연 산책로 입구입니다.
2: 다 왔어요.
7: 어참 여보, 우리 도시락 두고 온 거 아니죠?
2: 안 그래도 챙기려고 했는데.
3: 아빠, 여기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2: 아, 그야 지도 보고 가면 되지. 안내판이 있을 테니까 산책로 입구에 표지판이 있대. 여기다.
7: 어서 출발해요, 여보.
0: 어, 맙소사. 페파 아빠가 도시락을 깜빡했네요.
2: 페파, 오면서 뭐 재밌는 거 찾은 거 없니?
3: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나무밖에 없는데 뭘 찾아요?
7: 페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좀 봐봐.
3: 알았어요. 열심히 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진짜 별거 없어요. 어? 이게 뭐지?
0: 팔팔가 발자국을 찾았네요.
3: 이 발자국 누가 낸 거지?
1: 공룡.
3: 제발 그만 좀 해. 이건 공룡 발자국 아니거든.
7: 이 발자국 따라가 볼까? 누가 낸 건지 알아보게.
3: 네!
7: 쉿! 이제부터 작게 말하자. 발자국 주인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게.
3: 네, 엄마. 조지.
0: 팔팔랑 조지가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3: 저거 봐!
7: 저 새가 남긴 발자국이구나.
2: 저기 저 나무 위로 날아가는데?
3: 어디요?
2: 자, 페파, 망원경으로 찾아보렴.
0: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커 보이죠.
3: 아기 새다. 하나, 둘, 셋, 세 마리다. 어, 아기 새들은 뭐 먹고 살지? 우와! 뭐야, 벌레를

0: 더럽게 무슨 벌레를 먹냐?
1: 조지도 발자국을 찾아냈어요.
0: 오, 이 발자국은 되게 작다.
2: 이 발자국은 개미들이 남긴 거구나. 나뭇잎 먹으려고 모으고 있네.
0: 점심으로 나뭇잎 샐러드 해 먹어요?
2: 맞아.
3: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여기서 도시락 먹을까?
2: 어우, 도시락.
3: 설마 당신 차 안에 도시락 두고 그냥 온 건 아니죠?
2: 그랬나 본데. 근데 아무렴 어때? 다시 차에 가서 도시락 먹으면 되지.
3: 우리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요.
2: 지도 보고 찾으면 되지. 이쪽이다. 나무가 왜 여기 있지?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3: 아우, 어쩜 좋아. 또 길을 잃은 건 아니겠죠?
2: 그럴걸.
0: 우리 차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1: 조지가 또 발자국을 찾았어요.
0: 오, 이 발자국 진짜 크다.
4: 군냥.
2: 이거 정말 뜻밖이네.
0: 왜요? 조지가 찾은 게 진짜 공룡 발자국인 거예요?
2: 아니, 잘 봐. 이건 우리 발자국이야.
3: 그래,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 차가 있는 데가 나올 거야.
2: 그럼 도시락도 먹고
5: 만세!
2: 이제 우리 차를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갑자기 비가 오잖아.
3: 다행히 내가 우산을 하나 챙겨왔네요.
1: 비가 와서 발자국이 다 사라졌어요.
3: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차 어떻게 찾죠?
2: 도시락은 어떻게 찾나?
0: 또 우리들이다. 얘들은 우리가 소풍만 오면 따라오더라.
2: 미안한데 우리들아, 오늘은 도시락이 없는데 어쩌지?
3: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0: 맞다. 이제 우리들아, 우리 도시락 있는데 좀 너희가 찾아줄래? 다시 왔다.
5: 만세!
0: 고마워, 우리들아. 자연 산책로 정말 좋아요.
2: 그치? 아빠는 이 도시락이 더 좋지만.
0: 우리들도 우리 도시락이 좋대요.
3: 새들도 도시락이 좋다는데.
2: 개미들도 도시락을 좋아하는군.
0: 도시락은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1: 팔팔한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6: 여러분 중에 누구 펜팔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7: 저요! 저요! 저요!
0: 펜팔이 뭔데요?
6: 펜팔이란 편지를 써서 서로 주고받는 친구를 말해요. 프랑스에 사는 여자친구인데 당나귀고 이름은 델핀이에요.
0: 당나귀 델핀이랑 저 펜팔해도 돼요?
6: 물론 되죠, 페파.
0: 만세!
1: 아침 일찍 우체부 아저씨가 팔팔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0: 편지다!
1: 팔팔한 조지는 편지만 오면 신이 나죠.
3: 봉투에 친구 페파에게라고 쓰여있네.
0: 와, 내 거다! 엄마가 제 대신 읽어주면 안 돼요?
3: 그래, 알았어. 어디 보자. 델핀이 보낸 편지네.
0: 내 펜팔이다. 델핀이 뭐래요?
3: 봉줄 페파? 꼬망 사바?
0: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3: 이건 불어야, 페파. 무슨 뜻이냐면 안녕, 반가워.
0: 그 다음엔 뭐라고 했는데요?
2: 이리 줘봐. 제임 레스 프린세시스 에쥬엘 아베크 미스 아미스.
0: 아빠 잘한다.
2: 아빠 불어 잘하는 거 이제 알았니?
0: 무슨 뜻인데요?
1: 페파 아빠가 편지가 잘 보이게 안경을 닦고 있습니다.
2: 닦아도 소용없군. 대체 뭐라고 쓴 거야?
3: 무슨 말이냐면 난 예쁜 공주님을 좋아해. 친구들이랑 공주놀이 하는 것도.
2: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0: 나도 불어 좀 해봤으면.
3: 그럼 델핀이랑 불어로 얘기하면 되지?
0: 어떻게 해요?
3: 이 편지에 델핀 전화번호가 있어.
0: 만세!
3: 봉줄, 에텔 포시블루, 그 페파, 바할르 아델핀니?
1: 페파가 델핀이랑 통화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군요.
0: 안녕.
3: 봉줄.
0: 봉줄. 그 다음엔 뭐라고 해요, 엄마?
3: 꼬망 사바.

0: 후바, 오 후바.
1: 델핀이 뭐래, 페파?
0: 불어로 말하던데요? 봉주 조지, 꼬만 사바.
2: 페파가 불어로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0: 군냥. 뭐야 조지, 불어로 물어봤음 불어로 말해야지.
2: 우체부 아저씨가 페파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오셨죠.
0: 편지다! 델핀이 보낸 거 있으면 주세요, 아빠.
3: 미안한데 오늘은 나한테 온 편지는 없는데.
1: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구지?
4: 봉주, 전 델핀인데요. 페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0: 와, 델핀이다! 봉주!
4: 봉주, 페파.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내 남동생 디디에.
5: 봉주.
0: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내 남동생 조지야.
6: 반가워요.
0: 군용. 드라곤.
7: 혹시 불어 좀 하세요, 페파 아버지?
3: 제가 불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7: 아, 다행이네요. 그럼 편하게 불어로 하죠. 깰라부터 했기 부드부드페?
3: 그럼요.
0: 델핀,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하자. 진흙탕에서 뛰기.
2: 델핀은 페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죠.
4: 자도 소재동 래퍼 액두브.
2: 페파도 델핀이 하는 말을 몰랐어요.
0: 불어로 하려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죠, 아빠?
4: 가자, 페파. 자도 소대당 레플렉트브.
0: 아하! 방금 내가 하자고 한 놀이가 이거야. 우린 이 놀이를 진흙탕에서 뛰는 거라고 하거든.
4: 자도 진흙탕에서 뛰는 거 동동동동.
2: 진흙탕에서 뛰는 건 전 세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같죠?
0: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락방.
2: 페파랑 조지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8: 아버지.
9: 호호, 오냐, 우리 귀여운 페파랑 조지 왔니?
1: 갈게요. 이따 보자, 얘들아.
0: 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10: 아유, 우리 손주들 왔니?
2: 할머니 목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나는 걸까요?
0: 할머니 어디 계세요?
10: 여기 위에.
0: 할머니다.
8: 할머니.
0: 근데 왜 지붕 위에 계세요?
9: 다락방을 청소하는 중이거든.
0: 다락방이 뭔데요?
9: 오래된 잡동사니 같은 걸 다 넣어둔 창고 같은 거야.
0: 아, 할아버지 같은 거요?
9: 하하! 이 할애비보다 오래된 것도 있을걸 아마?
0: 저희도 도울게요.
9: 오냐.
2: 할아버지가 말한 다락방은 집 맨 꼭대기에 있었죠.
9: 이게 바로 다락방 문이란다.
0: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요?
9: 다 방법이 있으니 기다리렴.
10: 우리 귀여운 손주들 왔구나.
0: 할머니다.
10: 올라와. 오. 여기가 다락방이야.
0: 와, 뭐가 많네요.
10: 그치? 다 오래된 고물이란다.
9: 페파랑 조지가 물건 버리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데려왔어.
10: 그럼 우리 이 상자부터 버릴까요, 영감?
9: 이 상자를 왜 버려?
10: 별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9: 내가 이 배를 얼마나 힘들게 넣은 건데.
10: 그럼 이건요?
9: 그것도 이것처럼 힘들게 넣은 배잖아.
10: 이것들은요?
9: 전부 다 내가 힘들게 넣은 배들이거든. 하나도 안 버릴 거야.
10: 알았어. 그럼 다른 걸 버리지 뭐.
9: 우리 이 상자나 버릴까, 할멈?
10: 안 돼요. 내 모자라고요.
9: 안 되겠군. 이러단 하나도 못 버릴 텐데 어떡하지?
10: 아, 맞다. 너희들이 뭘 버릴지 정해줄래?
0: 알았어요. 뭘 버리지? 이 낡은 상자?
9: 그건 안 돼, 페파. 이건 그냥 낡은 상자가 아니거든, 페파.
10: 이건 턴테이블 상자야.
9: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판이고.
0: 지금 틀어도 돼요?
10: 그럼.
9: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군.

0: 옛날 생각나고 좋다.
1: 이 음악 신나지 않니? 너희도 같이 추자.
2: 팔팔랑 조지를 데리러 엄마가 왔군요.
3: 저 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2: 집안엔 아무도 안 보였어요.
3: 이 소리 뭐지?
4: 엄마!
3: 여기들 있었네.
4: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레코드판 틀고 춤춰요.
3: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이 노래만 트시더라. 어머! 엄마가 어렸을 때 너희 아빠랑 자주 듣던 음악도 있네.
4: 뭔데요, 엄마?
3: 이 노래 제목은 새야새야 멍멍.
0: 니들은 맨날 새야새야 멍멍이냐? 그렇게 듣고도 지겹지도 않아?
1: 예전에 버린 줄 알았는데 저게 왜 저기 있지?
5: 새가 우네 멍, 개가 우네 쨍. 멍쨍,
6: 멍쨍, 멍멍멍.
5: 양이 우네 음메, 소가 우네 메.
6: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0: 얼른 정해야지. 이러다 하나도 못 버릴라.
1: 페파, 이 중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놔둘까?
4: 어떤 걸 놔두냐면요, 전부 다요. 너랑 안 놀아.
2: 팔팔랑 수지가 카드 놀이를 합니다.
4: 찌찌뽕, 내가 이겼지?
2: 팔팔은 수지랑 제일 친하죠.
7: 네.
4: 찌찌뽕, 내가 또 이겼지?
8: 너 자꾸 나 속일래?
4: 내가 뭘 속여?
8: 내 거 보고 나중에 냈잖아.
4: 보고 낸 거 아니다.
8: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너랑 안 놀아.
4: 맘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 거니까.
2: 어떡하죠? 팔팔랑 수지가 싸웠어요. 수지 엄마가 수지를 데리러 왔죠.
1: 페파, 수지 가는데 인사 안 하니?
4: 나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나도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1: 아우, 애들이 오늘 좀 싸웠나 보네.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왜 그래?
4: 장난 아니거든요. 난 저런 친구 둔 적 없거든요.
2: 오늘 저녁은 아빠가 만들었죠.
9: 페파! 조지, 저녁 먹게 와라. 아빠가 스파게티 만들었다. 아니, 왜 한숨을 쉬니, 페파?
1: 오늘 수지랑 놀다가 좀 싸웠거든요.
9: 어우.
4: 근데 지금은 수지랑 싸운 게 후회돼서요.
1: 수지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7: 네.
1: 아, 네, 페파 엄마. 페파랑 수지 잠깐 통화해도 되죠?
4: 여보세요? 수지니?
10: 난데 페파? 왜 나랑 다시 친구하게? 그럼 나한테 사과해.
4: 아까 네가 나 속였다고 한 거 미안해. 네가 진짜 날 속인 건 맞지만.
10: 그래?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4: 나도 아쉬울 거 없다 뭐. 너만 친구인가? 더 친한 친구 만들면 되지.
2: 화창한 일요일, 친구들은 모두 놀이터에 놀러왔죠. 데니는 제일 친한 친구 파드로랑 뺑뺑이를 타고 있어요.
11: 야호!
2: 조지는 제일 친한 친구 리처드랑 시소를 타고요.
12: 시소!
2: 수지는 혼자 심심하게 그네를 탔어요. 팔파도 혼자 심심하게 골프를 쳤죠. 코끼리 에밀리가 왔습니다.
13: 나도 해도 돼?
4: 그럼! 있지, 에밀리.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아니거든? 네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할래?
13: 나랑 제일 친한 애는 캔디 얘인데?
4: 어.
7: 미야옹.

0: 조이, 이제부터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안 할래?
1: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레베카인데.
0: 아우.
1: 야호!
0: 안녕, 수지. 안녕, 페파.
2: 오, 다행이다. 너희들 다시 친구하기로 했구나.
1: 누가 친구한대요?
0: 전 얘랑 다시는 친구 안 해요.
2: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니? 페파, 어서 수지한테 사과하렴.
1: 얘가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제가 할게요.
0: 저도 얘가 먼저 사과하면 할래요.
2: 그럼 이렇게 할까? 내가 셋을 셀 테니 동시 사과하는 거야. 동시 미안하다고.
3: 알았어요.
2: 하나, 둘, 셋.
3: 미안해.
2: 이제 다시 제일 친한 친구 된 거지?
1: 맞아! 수지, 우리 같이 골프 칠래?
0: 그래, 재밌겠다.
4: 페파랑 수지는 다시 단짝이 됐죠.
1: 내가 먼저 친다.
0: 다음은 나.
1: 지금 들어간 거 내 공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0: 내 공이 맞아서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긴 거지.
1: 네 맘대로 규칙을 바꾸면 어떡해?
0: 규칙을 바꾼 건 바로 너야.
1: 내가 이겼어.
0: 아니야, 내가 이겼어.
2: 아이고, 너희 둘은 어쩜 그렇게 똑같니?
1: 당연하죠. 수지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니까.
0: 맞아요, 아저씨. 페파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소아교실로 옮겨온 세계적인 건축물. 소아교실에서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 소아교실에 나타난 슈퍼 히어로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이다.
1: 수학을 일단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늘 하는 질문이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요?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학생들이 이해가 돼야 이제 수학을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클릭 한 번으로 실현되는 수학적 사고와 창의력. 이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요. 수포자덕, 좌표와 함수를 자신있게 다룰 수 있는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학기에 교실을 꽉 채우고 있는 이 학생들은 다름 아닌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입니다.
1: 야,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포물선의 성질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포 어디서 많이 들어왔지? 그렇지, 대포. 자, 대포에서 포는 무슨 역할일까? 그렇지. 던질포. 자, 우리 이거는 던질포에 대한 내용. 이거 물은? 자, 물건. 그렇지. 물건, 물. 선은? 그렇지. 선, 줄선. 자, 그러면 이 뜻은 결국 뭐야? 자, 물건을 던질 때 나오는 선이라고 해서 우리 포물선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물건을 던졌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R.S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각자의 조장들 나와서 세 대씩 한번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S란 역량 중심의 수학 교육을 위해 개발된 도형 학습용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이 스스로 도형과 대수, 기하를 탐구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도형을 그릴 수 있고 함수식을 입력하면 그래프로 구현되는 공학적 도구인 셈이죠.
1: 자신들이 실제로 손으로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리긴 하지만 손으로 그리는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학 도구로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이가 같은지 측정

0: 측정을 한번 해봄으로써 이제 포물선을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학도구가 관찰의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열심히 탐구한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늘 그냥 문제만 풀고 정답이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문제를 푼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네 라고 이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학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지오메시를 활용한 수업 한번 지켜볼까요?
0: 그렇지, 우리 모션샷을 활용해서 현재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곡선이 진짜 우리가 배운 포물선의 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 평소 수학과는 상관없이 던지고 놀기에 바빴던 공. 그런데 거기에도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다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 포물선이 정말 뚜렷이 보이네요.
0: 자, 얘가 진짜 우리가 아는 포물선 식이 맞는지, 그러면 포물선 식까지 한번 입력해서 저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소로 다 들어갔습니까?
2: 네.
0: 그런 다음에 사진을 일단은 업로드해서 우리 링크를 일단은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두 번째 이미지 주소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RGO 도형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두 번째에서 밑에서 또두 번째 그림 넣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주소를 붙여주면 현재 그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또 순서대로 원본 비율 유지, 격자 밑으로 보내기, 배율에 따르기라고 해서 현재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 사진이 우리 격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죠? 네, 해서 우리 함수 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에 직접 도형을 그리거나 그래프를 외우던 지루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익숙한 계기로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알지오메시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0: 자, 첫 번째죠. 희석이네. 희석이는 어디에? 자, 와, 여기 보니까 일단 공을 쫙 던졌을 때, 자, 이 포물선의 식 얼마 나왔어?
3: y-x
0: 자, 그 다음. 자, 청년 전에 또 농공을 이렇게 던졌네. 자, 이 식은 뭐 얼마 나왔어?
3: y-4분의
1: 이제 포물선의 식을 보고 초점과 준선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에 대입하면 간단히 계산만으로 찾을 수 있죠.
0: 자, 그러면 우리 포물선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려면 뭐 해야 될것 같아? 자, 어디 위에? 자, 포물선 위에 점도구 해서 포물선에 한점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또뭘 해야 될까?
3: Y축.
0: 자, Y축과 평행하도록 일단은 선을 그어야 되겠네. 그래서 자, 선을 한번 그어 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점도구를 활용해서 일단은 수선의 발 내린 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은 요 점을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두 개의 거리가 같다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 써야 될까? 자, 선분 도구 사용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네. 우리 같은지 확인하는 도구가 있나? 그렇지, 길이 도구가 있어. 자, 해서 두개 해보니까 두개 어떻다? 자, 지금 눈 좋은 사람 보이나 이거? 얼마야? 2.4.
1: 직접 계산한다면 일일이 모든 점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알지오메시가 덜어주고 방정식만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그래프의 모양도 알지오메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볼수 있다는데요.
0: 근데 이거는 조금 감흥이 없으니까 한번 움직여 보면 얘 길이 똑같은 거 맞아? 자, 요렇게 자, 길이가 계속 같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자, 왜냐면 이때까지 그냥 공을 던졌어. 던져보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야? 포물선 모양이다가 끝이었잖아.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공을 던졌어.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준선과 초점이 있어서 계속 길이가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좀 새롭게 보이나?
4: 평소에 그냥 공식이 외워서 이게 그냥 포물선이구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걸 활용해서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제 포물선이고 이게 딱 명확하게 보이니까 나중에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것들의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학생들은 크게 관심이 없이 그냥 답을 어떻게 내야 되냐에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학도구를 사용하면 이 점이 최소한 어떻게 움직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3초에서 5초까지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거리가 내가 계산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식만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포물선은 이것밖에 없어? 또 어디 있을까? 위성? 위성에서 어디 쓰이지? 안테나? 자, 안테나에 어디에? 수신을 하기 위해서 반사판. 뭐 그런 데 쓰이겠지? 이 위성 안테나에서 보면 자, 마치 옆모습이 뭐 같아? 포물선과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이 위성 안테나의 반사판은 포물선의 성질이 있는 거야.
1: 그렇다면 위성 안테나 반사판에서 찾은 포물선에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0: 자, 우리 빛은 어떤 운동을 한다?
2: 직선
0: 운동을 한다. 그래서 직선 쫙 이렇게 들어갔네. 자, 그러는 다음에 얘는 반사가 돼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수신기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 반사의 원리가 뭐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자, 근데 지금 두 개 각이 같습니까?
2: 네.
0: 오, 같네. 자, 그러면 얘가 반사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 점은 과연 뭘까? 초점일 것 같다, 맞지? 근데 초점일 것 같지만 초점인지 확인한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이 빛이 X축의 평행에서 반사되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이 수신기의 위치가 과연 초점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지만 이때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주어진다는데요.
0: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제공했는 RGO 도형에는 지금 접선 도구랑 선대칭 도구가 없어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 공학적 도구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다시 연필을 잡은 학생들. 이건 정준기 선생님만의 특별한 RGO 매스 수업 방식입니다.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나온 것이죠.
0: 그냥 단순히 도구 사용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궁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도구 사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 역량은 문제 해결력도 포함이거든요.
1: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교사 입장에서 문제풀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는데요. 알지오메스 수업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반영시킨 것이죠.
0: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학도구의 재미는 들려하지만 이제 공학도구로서 끝나면 이제 수업 후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접선과 그리고 선대칭인 선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과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하게 하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들이 열심히 계산한 결과가 내가 입력을 했을 때 딱 맞아떨어지네? 진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되네? 라고 했을 때는 또 성취감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2: 네.
0: 그러면 우리 자기가 접선의 방정식 구한 거랑 그리고 그 반사된 선의 직선의 방정식 한번 어떻게 구했는지 나와서 발표해 볼 사람?
1: 모두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5: 저는 이 입사각을 세타로 잡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 이 반사각도 세타가 되고 또 업각에 의해서 이각도 세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이 이각은
6: 전에서 이 직선이 들어올 때 전반사각을 알았으니까 이 지나는 점 접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과 대칭하는 직선을 찾게 되면 이 초점을 지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이 포물선
7: 우선은 저는 블록코딩 중에서 거북이, 터틀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포물선과 만나는 요 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줘야 되는데 이 각이 몇 도일까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일단 이렇게 다양한 풀이가 있던 이유가 어쨌든 공학 도구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전혀 이 빛이 어떻게 운동을 하냐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결과값은 같다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까지 이르기가 서로 다른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를 통해서 저런 방식도 있네? 또 저런 방식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사실 RGMS는 학생들 저마다의 개인 능력차가 극대화돼 나타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공학 도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모둠 활동 형식의 수업이 더 적합하다는데요.
0: 자, 방금 했던 이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길이 도구와 각도구를 활용해서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을 파악해봐라. 자, 여러분들이 파악한 성질을 자 모둠 이거 편집해서 자 모든 성질 쭉쭉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각도의 조장은 모둠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1: RGMS에는 이렇게 모둠 활동에 적합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내가 만든 문서나 도형을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모둠에 바로 올릴 수도 있죠.
0: RGO 문서에는 사실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만든 RGO 도형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오늘 한 활동을 그냥 문서에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함수의 뭐 특징을 적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도 쓰고 해서 저장해서 이제 모둠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매 시간마다 축적이 되고요. 그러면 학기 말에는 그 학생들이 1년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수행평가나 아니면 과정중심평가의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모둠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RGMS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학생이 있도록 구성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공학적 도구 사용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줌으로써 혹시라도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오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0: 사실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로 이끄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노트북을 사용한다, 태블릿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도 RGMS를 한번 클릭해보면서 적어도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를 했던 성질들 중에 최소한 몇 개는 건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RGMS를 어떻게 활용하게끔 지도해야 할까요?
0: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냥 손으로 풀었던 것을, 즉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이것이 되네? 라고 탐구 활동을 가능하고요. 이제 굉장히 높은 분석력과 체계화를 통해서 내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제 수학 수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8: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머릿속에 확립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RGMS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9: 저는 수학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계산한 함수식을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10: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RGMS가 저처럼 그래프를 잘 못 그리고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일단 함수식을 넣으면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 나가야 하는지 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 요즘 같은 지능정보 사회에서 수학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정정기 선생님이 매일 확인하는 것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이 주로 RGMS 기능에 대한 것들. 하지만 RGMS 교사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선생님은 오히려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업 자료들의 활용을 적극 권하고 싶다는데요.
0: 특히나 뭐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활용을 해서 직접 수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도 이제 올려주셔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리고 또 그걸 한번 표현을 해서 이제 생명과학으로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또 글을 써 보면서 이제 두 교과의 융합적인 평가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다면 정준

0: 윤기 선생님이 알지오메스 수업을 하는 데 있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제가 주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학적 능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면 이제 땅에 그냥 공이 굴러가는데 즉 반지름이 0.5인 즉 지름이 1인 공이 한 바퀴 굴렀을 때 얘는 땅에서 얼마나 이제 이동을 했을까? 라는 물음이었고요. 근데 그 결과값은 결국 수직선 위에 아 여기 점 찍히는 게 파이다 라는 물음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그거의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는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수학 교사로서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학 도구를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공학 도구에 관심이 갖게 되었거든요.
0: 그렇게 공학적 도구에 대한 관심은 수학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데까지 이어졌고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작업들을 해왔답니다.
1: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기능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는 정보 교과를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교과를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의 기능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학 수업을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구 사용, 그냥 함수의 식만 입력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도구 몇 개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보조 도구의 역할로 이제 앞으로 더 나간다면 이제 수학 수업에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활용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준기 선생님이 추천하는 알지오메스 200% 활용법. 어려운 도형과 함수 문제, 푸는 학생들도 고역이지만 사실 출제하는 교사들도 여간 난감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건 역시 알지오메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1: 예전에는 일단 제 손으로 직접 뭔가 함수나 도형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러한 파일들에서 그냥 단순히 그림상에 만약에 길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냥 문제로 아, 이 선분의 길이는 원래 4였다면 이번에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험에 실제로 출제를 했던 그림인데요. 근데 사실 원래 학생들이 배웠던 그림이 뭐냐면 이제 원에 4가 뿔이 접해 있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입체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적용했던 개념 또는 성질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더라고요.
0: 그렇다면 알지오메스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 만드는 법 정준기 선생님에게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까요?
1: 도구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꾸미기 기능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일단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만약에 세 개를 찍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일단은 이러한 글씨체 모양 같은 것도 이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에 출제 가능한 이런 반듯한 글씨체가 나타나고요. 도형이나 함수를 꾸미는 기능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선이란 거는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의 길이가 뭐 얼마다라는 게 점선 위에 텍스트가 표현이 돼서 굉장히 쉽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분과 어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클릭만 해주셔도 길이가 같다라는 게 표현이 됩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좌표축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X축, Y축 범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좌표 평면이 이제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특히나 뭐 대격자가 싫다, 뭐 소격자가 싫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는 게 좀 귀찮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스크린샷 기능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캡처하면 그 사이즈에 맞게 X축과 Y축에 조정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 기능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교사의 고민만 조금 얻는다면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수능에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를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내가 직접 뭔가 도형을 그리고 함수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수업에 강조했던 부분을 이제 시험 문제에도 녹아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수업에 더 유의미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까지 해서 수업에서 평가까지 이제 일관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지오메스의 활용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자, 그러면 오늘은 픽토그래프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 안내문 한번 다 봤습니까?
2: 네.
0: 픽토그래프란 그래프를 이용해 형상을 표현한 일종의 그림 문자. 알지오메스 도형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나 취미, 관심 등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도안을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는데요.
1: 네, 다들 잘 해왔습니까?
2: 네.
0: 그렇다면 알지오메스로 구현된 학생들의 수학적 상상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3: 제가 어벤져스 영화를 처음 보고 갔었는데 그때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비브라늄 방패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접한 원소가 비브라늄이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 주기율표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과에 오게 된 처음의 계기이기도 하고, 제가 최종 목표가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하는 건데, 신소재공학과라는 꿈을 가지게 된 처음의 계기이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작품은 사실 이게 되게 네, 잘했죠. 잘했는데 먼저 이 부분이 방패입니다. 방패인데 타원의 초점을 Y축에 올라가도록 한 다음에 크기만 조정해서 먼저 4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점을 이렇게 선분을 이어서 딱 별이 나오게 한 다음에 정확형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이 몸은 Y는 마이너스 X되고 그래프를 통해서 머리는 그냥 타원 그래프로 했고, 제 작품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먼저 이 가면을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아,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딱 내 속에 딱 포인트가 든 게 바로 Y는 사인X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Y는 사인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사인X 그래프를 구간을 적절하게 설정한 다음에 이 얼굴에 눈에 화장하는 부분에 딱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게 가면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 모양도 네, 2차함수로 표현해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 표현을 했습니다.
1: 사실 굉장히 코믹스러워 보이지만 저 안에는 우리의 배운 것들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맞아요. 특히나 우리 사인과 마이너스 사인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0: 유명한 건축물부터 다양한 사물과 캐릭터는 물론 움직이는 사물까지. 그렇다면 이 같은 픽토그래프 과제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 어쨌든 이 활동의 의미는 내가 다양한 함수를 한번 활용해보고 그 함수가 어떠한 그래프의 모양인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이제 중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미성보다는 그냥 학생들의 함수 사용의 다양성,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제 이 점을 딱 맞게 만들었는지, 그러려면 X의 범위를 얼만큼 제한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시대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능력도 달라졌습니다. 정종희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제 교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이죠.
1: 예전의 수업은 교사 중심의 전달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학 도구를 접목을 시키면 이 학생들은 이 공학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학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탐구거리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최근에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이 도형이나 기하를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만든 것들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학도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주변에서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는 수업.

공학적 도구로 실생활 수학을 직접 체험해보는 수업.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수업. 그리고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것이 바로 정중기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나 큰일이야. 엄마가 아끼는 화병이잖아.
1: 네가 쳤잖아. 난 몰라.
0: 누나 취사해.
1: 아 몰라 몰라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0: 네가 깼지요. 혼자는 안 죽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1: 알았어. 누나가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0: 반응 해놓기.
1: 근데 이걸로 될까?
0: 하긴 호떡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지?
1: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
0: 응.
1: 으이그,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니? 아유, 지아빠랑 똑같아. 지아빠랑 똑같아. 아이고, 내 팔자야.
0: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고 하셨잖아. 당당하게 죄를 고백하자.
1: 솔직하게 말하라고?
0: 응.
1: 아, 그럼 엄마, 누나랑 장난치다 화병을 발로 찼어. 그래서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0: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아, 진정성이 빠졌잖아. 진정성이. 성의를 보여야지.

0: 있을 때 덜 혼나는 방법. 두 번째, 상소문 쓰기. 종이에 네가 잘못한 걸 써.
1: 한글 모르는데? 이게 뭐야? 호빵이 호떡이 어딨어?

0: 피고 호빵 호떡. 마지막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1: 우선 저희가 화병을 깨뜨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2: 하지만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화병을 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거실에 비해 덩치가 너무 큰 죄. 춤출 때 덩치 생각 못하고 발 뻗은 죄.

0: 이것들이?
1: 어머니, 저희를 매우 치십시오.
2: 친구들은 엄마한테 다시 효도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자식도 아닙니다.
1: 제 친구 호미는 엄마가 집에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항상 집안일을 싹 다 해놓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2: 저희 앞으로 계속 굶을게요. 못난 자식.
1: 잠도 베란다에서 잘게요. 못난 자식.
0: 잠깐 얘들아, 그만 울어.
1: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어머니, 호미랑 저희랑 바꾸실래요?
2: 지구야, 산소 아깝지? 저희 앞으로 밥도 산소도 굶을게요.
0: 아유, 얘네 갑자기 왜 이래? 그만, 그만, 그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응? 괜찮아. 어, 치킨. 저녁으로 치킨 먹을까?
1: 아니에요. 저는 후라이드.
2: 저희가 치킨 먹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눈꽃치즈 시즈닝 뿌린 거랑 치즈볼 다섯 개랑 소떡소떡이요.
1: 제로콜라도.
2: 제로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제로콜라요.
1: 양념감자 추가.
2: 양념감자도 주세요. 맛있으니까.
1: 제발요.
0: 그래그래. 그래. 엄마가 시켜줄게. 눈물 뚝.
1: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필승법.
3: 울리기 전에 먼저 운다.
1: 선.
3: 즉.

0: 좋아했잖아.
1: 호민이 오늘도 너무 예쁘다.
0: 아, 고마워.
1: 왜 너 칭찬을 안 하지?
0: 어, 이뻐.
1: 아, 고마워.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0: 어머,
1: 채팅 너무 빠르다.
2: 어머, 우리 자기들 오늘 고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렇게나 많아?
1: 어떡해, 어떡해. 잠깐, 스탑.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고민상담 콘텐츠는 쉬어가는 날이야. 너무 아쉽지. 미안해.
2: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왔겠니? 우리가 그럴 사람이니?
1: 사람이니?

0: 오늘은 평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쇼 시간이야.
1: 우와, 책이로 지금부터 질문 받아볼게.
0: 어머, 호미 호빵 언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머, 우리가 얘기 안 했나? 우리 낭낭 10세요.
1: 10살, 10, 10살. 10학번 아니에요. 어머, 어머, 푼 농담가. 우와, 농담가.
0: 낭낭 10세.
1: 다음 질문. 호미 언니, 사실은 호떡이죠? 이게 무슨 질문이지? 호떡이네. 내 친구의, 내 절친의 동생이자 남사동. 남사동. 남자 사람 동생이야. 무슨 얘기 그렇게 하니? 호떡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 예쁜 호미야. 나 호떡. 호떡초. 장원영.
0: 장원영, 다음 거 읽을게.
2: 계속 얘기했다가는 앞구리 더 많을 것 같아.
0: 자자. 호미, MBTI가 뭐예요? 어머나, 이거 재밌겠다. 호미야, 너 MBTI가 뭐야?
1: 나 MBTI는 CUTE,
0: 와우.
1: 에서 COOM, 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0: 짜릿! 뭐래? 그럼 난 BABY, a baby. 응애예요. 응애예요.
2: 비누인구가 아니야?
0: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 장난하지 말고. 어머머, 여기도 그러네. 장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머, 자기야, 너 T야? 아, 진짜 미안한데
1: T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으세요.
0: 농담농담. 사실 우린 MBTI 검사를 안 해봤어. 네 글자에 우리를 가두고 싶지 않달까?
1: 맞아, 맞아. 그래도 그대들이 자기들이 궁금하다면 오늘 뭐든지 대답해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검사 한번 해볼까?
0: 그럼 콘텐츠를 잠깐 틀어서 우리 같이 MBTI 검사해볼게. 자기들도 우리랑 같이 대답하면서 검사해봐.
1: 유!
0: 갑자기 친구가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은? 만약에 호미가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다면 나는 걱정할 것 같아. 왜 늦게 오는지.
1: 나는 약속 시간이 늦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보통 밥 약속을 하거든. 근데 밥을 늦게 먹잖아.
0: 아, 밥 약속.
1: 맞아.
0: 왜 이렇게 예민해? 밥 안 먹었어?
2: 너라도 용서할 수 없어.
0: 알았어, 조심할게. 다음 질문.
1: 응?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며 선물을 두고 갔다. 이때 당신은?
0: 어머,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좀 미안해질 것 같은데.
1: 아, 왠지 궁금한 것보다 미안해진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0: 호미는 어떨 것 같아?
1: 나는 선물의 종류가 더 중요해.
0: 예를 들어서 예쁜 꽃.
1: 못 먹는 건 필요 없어. 먹는 꽃은 괜찮아.
0: 그럼 예쁜 빵?
1: 아,
0: 예쁜 마라탕?
1: 예!
0: 사랑스러운 과자?
1: 우와! 아, 역시 호빵이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0: 다 알고 있어.
1: BF.
0: 자, 다음은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한 친구만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이럴 때 어떡하지? 만약에 호미가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난 걱정할 것 같다. 왜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지.
1: 나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란 생각을 해. 왜냐하면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배달에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0: 배달의 그거를 친구들 만나서 본다고?
1: 안 그래? 난 맨날 그런.
0: 아, 그래서 항상 호미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구나.
1: 그래,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
0: 알겠어. 자, 다음은? 친구를 통해 애매하게 친한 지인이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당신은? 어머,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나는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1: 너 신경 쓰여?
0: 응.
1: 난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있어. 자, 내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구나.
0: 호미의 매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1: 내 매력은
3: 어딜 보는 거야?
0: 넘어갈게요. 이제 결과 나온다.
1: 결과.
0: 결과는 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호미야, 너는?
1: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야.
0: 아, 호미는 ESTP래.
1: 응? 채팅해. ESTP랑 ENFP는 최악의 궁합이라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절교할 것도 아니고.
0: 아, 호미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우리가 궁합이 안 좋은데 아까부터 내 말에 공감도 안 해주고 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1: 자기들, MBTI는 재미로. MBTI는 MBTI일 뿐. 오해하지 말자.
0: 이것 봐. 호미는 이렇게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잖아. 어떻게 나를 공감해주지도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수가 있어? 호미, 너 정말 나빠. 미워.
1: 아니, 호빵아, 어디가? 호빵아, 마라탕 먹으러 가자, 마라탕. 어떻게 안 넘어오지?
2: 마라탕인데?
0: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유죄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목.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우와.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4: 어?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6: 엄청이라더니.
4: 쟤야 쟤. 애들을 괴롭혔다잖아.
2: 조심해야겠다. 화내서 또 때리면 어떡해.
7: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4: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8: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9: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10: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11: 그렇지.
10: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닌지 않을까?
11: 지금은 미쳤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을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9: 내 생각은 그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11: 죄를 짓고

0: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2: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1: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3: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4: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조금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0: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 보자.
2: 그치. 명확하게 줄순 없지 않나?
0: 그래도 최대한.
2: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요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4: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5: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보는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3: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 나쁘지 않다.
2: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지.
0: 아.
3: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짜로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5: 죄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단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에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0: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2: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 왜냐면
0: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죄들?
2: 근데 그러면은
0: 잠깐만, 나말안 끝났어.
2: 말안 끝났어, 미안.
0: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나누는 게더 나을 것 같아.
3: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0: 그럴
3: 마음으로는.
0: 수도 있지.
3: 그치?
5: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2: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몇줄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빠 이래서.
0: 인정.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이미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5: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0: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과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1: 나는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다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랑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 나 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0: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같아.
2: 왔다.
3: 오셨네.
2: 안녕하세요. 회장이다.
1: 반장. 감사합니다.
2: 뭐야, 틀 안에 갇혀있어.
1: 안녕히 가세요.
4: 반장 슬퍼 보여.
5: 응시하시네.
1: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2: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1: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0: 정성
1: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0: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 것 같아.
2: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화물 보고 악마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5: 얘기하는 거지?
1: 쿨해.

0: 여러분, 안녕? 요즘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SNS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죠. 하지만 SNS를 통해 나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나의 SNS에 접근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바로 SNS를 통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착한 척, 도움을 주는 척하며 접근하죠. 하지만 나중엔 나쁜 목적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온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 이럴 때 부모님께 꼭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1: 엄마, 만나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2: 한번 만나.
0: 어머, 역시 SNS를 통해 연락해오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럴 경우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그리고 또 SNS 외에도 실제로 길거리나 집 밖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어디론가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통령입니다. 오늘 제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바비야! 나 너네 엄마 친구인데 엄마 지금 키즈카페 계시거든? 엄마가 너 데려오래. 차에 타!
0: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가도 되는지 엄마랑 직접 통화해볼게요.
0: 너는?
3: 가도 되는지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0: SNS로 연락하고 보자는 사람은 차단. 바로 부모님에게 알리기.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계속 건다면 부모님께 알리고 절대 따라가지 않기. 모두 기억해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 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1: 오늘의 주인공?
2: 그럼 난 뭐냐?

0: 나오심 추적하기.
1: 윤호야. 윤호야.
2: 엄마.
0: 하늘이요.
1: 윤호 아직 꿈나라니?
2: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1: 엄마는 아빠랑 나갔다 올게.
2: 네, 다녀오세요.
1: 포근아, 집 잘 보고 있어.
3: 응?
1: 식탁에 아침 차려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2: 네. 자자.
0: 아라리오? 우리도 더 자자.
1: 윤호는 아직 자고 있어요.
4: 쉬게 놔둬요.

0: 이건... 들어와! 윤호야, 조용!
1: 왜?
0: 누가 집에 들어왔어? 내가 확인해볼게. 숨어있어. 포근이도 하라리요!

0: 살펴봐.
1: 네? 정신 안 차릴래? 심심이 넌 1층, 어? 어? 오씨는 어? 2층을 살펴봐. 개밥 같은데, 어디, 먹을만한데, 별미야.
0: 야! 정신 안 차릴래?
1: 아, 미안.
0: 다른 데 가봐. 으이그.

0: 먹고 싶어? 먹어! 너희들
1: 봐버렸네. 하라리오.
2: 에? 옷이 어디 갔어? 옷이? 옷이? 옷이? 심심이? 어? 2층에 올라가 봐. 그리고 나비 너도.
3: 네.

0: 아무도 없네. 호시도 없고. 우리가 오는 걸 알고 도망갔나? 어?
1: 하라리요?
0: 무슨 소리야?
1: 응! 잡았다!
2: 잡았네?
1: 응? 어? 포근아, 얘들 잘 보고 있어?
0: 왜 이래?
1: 이제 모냥을 잡자, 하라리요!
3: 옷이 찾았냐?
4: 아니, 그런데 나비는 어디 가고, 에? 뭔가 좀 이상한데?
3: 너 심심이 아니구나?
1: 눈치 챘어? 아라디오!
3: 해치! 빌리리야! 어?
1: 가자! 아라디오!
3: 야하! 빌리리야!
1: 가자! 아라디오!
5: 반응이야.
6: 이 근처인 것 같아.
3: 자, 릴리리야.
1: 자, 아라리오.

0: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 닐리리야!
1: 저기 있다!
0: 응?
1: 발레리요!
0: 갑자기 뭐냐?
1: 발레리요!
2: 꿀레리요!
0: 닐리리야!
1: 뭐냐?
0: 이방!
1: 아라리요!
0: 닐리리야!
1: 이번이야말로 알아! 어? 이런!
0: 이따다! 닐리리야!
2: 놓쳤어.
1: 멀리 못 갔을 테니 찾아보자.
3: 그럴 필요 없어.
1: 문양이 숨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
4: 너 여기 있었구나.
5: 나쁜 짓을 했으니 벌 받아야 해.
6: 친구야, 우리 좀 나가게 해줘.
5: 해치, 어떻게 됐어?
3: 모냥이 도망쳐버렸어.
6: 도망쳤다고 우릴 놔두고.
3: 모냥이 도망간 데를 알려주면 너인 풀어줄게.
6: 정말? 두목은
4: 말하지 마. 이런 고임에 넘어가면 안 돼. 비밀을 지키자.
6: 비밀?
4: 목을 위해서.
3: 모냥을 위해서? 다 모냥이 저지른 거야. 모냥을 위한다니 너희가 깨끗하게 정리해.
4: 누구? 시작하자.
6: 주목을 위해.
7: 청소 싫은데.
5: 으쌰.
6: 맛 좀 볼까? 아우, 치사하게. 안 먹는다, 안 먹어. 공개 다 먹어라.

0: 저래서 멀리도 가겠다, 참.
1: 멋진 탈출이야. 쟤들 쫓아가면 모냥을 잡을 수 있어.
2: 그럴듯해.
1: 나 먼저 갈게. 알아요? 가자!
2: 우리도 출발!
0: 출발!
3: 내릴 거면 말해줘야지.
4: 너무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해?
5: 오예!
6: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4: 그런가? 잡아!
1: 어? 에이구, 차를 잘못 탔구만.

바람이요?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I wonder what if let's try.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세종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0: 진짜?
1: 우와, 그러네.
2: 우와, 하나 둘씩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3: 야 잠깐만 여기 가서 가고 있어.
4: 배고파. 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시키시니까 네. 인당 라면 하나씩. 네. 인당 라면 하나씩.
1: 와! 오, 나이스. 와! 오, 나이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 정말 감사합니다.
2: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3: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2: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라면.
2: 와우.
4: 백트.
3: 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2: 만족할 수 있어.
3: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우리 물이 없어.
2: 아까 그거 다 먹었어?
3: 다 먹었어.
5: 아까 조개 만드는 데 썼어요.
3: 그러면 잠시만.
2: 이거 어떻게 부셔 먹어야 돼? 아,
3: 그냥 이렇게 부셔서?
6: 무슨 생각 같은데?
5: 라면 땅이야, 라면.
0: 물이 없으니까 증류 좀 해야지. 증류를 한 방법으로 식수를 좀 구해야 되거든요.
3: 네.
2: 증류요? 이번에는 물이야.

0: 증류.
1: 근데 라면에서 발라도 짜겠다.
2: 근데 증류가 빨리 안 되잖아.
0: 빨리 안 되기도 하고 엄청 조금 모여요. 그걸로 라면 못 끓일 텐데. 어떡하지?
3: 그래도 하긴
1: 시도라도 해야 돼. 해봐야겠다.
3: 해봅시다. 모래만 안 들어갈게.
1: 됐다잉. 자. 됐다.
0: 일단 끓여야 돼요. 끓이고 일단은 얘를 가운데 담그고
3: 올려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0: 네.
1: 아, 이거 안 타야 되는데.
0: 그니까, 야. 수증기가 맺히나?
4: 오, 맺혀.
0: 네. 이거 좀 더 무거운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 저 조개 하나만 꺼내가지고.
0: 아, 할까요?

0: 맞나?
1: 아 이거 영 아닌데.
0: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방법 없어? 이거 말고 뭐 없나?
1: 그러면은 뚜껑 어? 잠시만 뚜껑 이거 분해시켜 볼게요. 잠시만
0: 분해 같아?
1: 네. 그러면은 얘로 저거 빼고 네. 얘로 막아버리면은 수증기가 여기로만 나오잖아요. 페트병에다가 구멍 뚫어서
2: 오.
1: 오! 뚫렸다, 뚫렸다! 오, 뚫렸다, 뚫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2: 어, 수증기 올라온다.
1: 그지? 이러면은 안에 보이잖아요.
0: 아, 얘가 이쪽.

0: 이 구멍에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쪽 구멍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1: 그걸로 그렇게 해서 뚜껑 쪽을 딱 잡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2: 몇 방울 생겼다.
1: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물론 속도가 느리지만.
0: 오! 그러네?
1: 얘네가 충분히 많아져야 이제 흘러서 아래로 내려갈 텐데.
0: 근데 확실히 딱 맺힌 게 보인다.
3: 나는 빨리 먹고 싶다.
1: 아이고, 진짜.
0: 거의 울라 그래. 거의 반 울상에 눈물이 고인 걸 내가 지금 봐. 괜찮았고.
3: 나만 하나는 다 같이 부셔먹고 두 개만 끓일까요?
1: 그러면은 하나 가져와.
0: 어? 언니 지금 오늘 본 것 중에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데?
1: 그러게, 오늘 중에 가장 밝은 표정.
0: 가장 아까. 행복해 보이고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3: 이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0: 먹고.
1: 이거 내가 맛있다.
0: 응. 근데 물이
2: 지금
0: 고이긴 고이네.
1: 한 15분째인가? 15분째인데.
0: 어?
3: 어, 아, 들어와.
0: 그래도 이 정도 와.
2: 물이 뭐 있네.
0: 오.
1: 근데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이걸 다 채우려면 한 10시간 걸린단 말이지.
4: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
4: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

0: 내일 아침에.
1: 제가
2: 오늘 지금 자요.
1: 자료 조사를 그 막 좀 했었다 했잖아요. 증류 말고도 물 깨끗하게 얻는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구라고.
0: 사구?
1: 사구라고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거든요. 여기 모래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생겨가지고 그 바닷물이 고이면은 그 모래 때문에 약간 막 걸러지면서 좀 덜 짠 물이 되는데요.

0: 아, 진짜?
1: 네. 아까 그 뭐야. 우리 그 조개 캐고 할 때도 약간 사고 같은 거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거 빨리 모여? 이거보단 빨리 모여?
1: 이거보단 훨씬 빨리 모여.
0: 아, 그러면 당장 가자. 이거 뭔가 그거 같은데? 공부채.
1: 그러니까
0: 진짜

0: 들어갔잖아요.
1: 아, 그러네.
0: 이렇게 모래 언덕에 가려져 있는 있으면서 해수면보다 높이가 낮거나 이제 같은 그런 데에는 깨끗한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2: 자, 여기 있네. 여기 길.

0: 와, 진짜. 진짜 다양한 경험한다. 이쯤에 한번 봐봐요.
1: 여기?
0: 네.
1: 여기 있어?
0: 그죠.
2: 물 보여.

0: 떠. 와, 신기하다.
1: 지금 네. 이게 물이 있으니까 모래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0: 오, 진짜 많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은데?
2: 응. 우와.
0: 그럼 지금.
2: 우와.
1: 좀. 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네.
0: 기다려.
1: 제가 좀 기다렸다가 물이 고이면 저거 다 채울 것 같은데? 오, 되게 많다.
0: 네. 진짜 많다.
3: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 그래. 어차피 이거를 끓이면 되는 거잖아.
0: 네. 맞아요.
1: 제발 이번에는 진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0: 제발. 제발.
1: 우리 빨리 이거 빨리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먹자.
0: 이거 일단 걸러야 되죠? 걸러야 되니까 걸음정이로 한 두 번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4: 이렇게 했는데요?
0: 과연?
1: 좀 걸리는구나.
0: 계속 차게 부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1: 그래.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무인도여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아. 형이 한번 찍어 먹어볼게. 어때요? 바닷 맛이에요? 바닷 맛이에요?
0: 앉아?
1: 앉아. 앉아.
0: 나도.
1: 앉아. 이렇게, 이렇게.
0: 오, 진짜다.
1: 그치, 아예 앉아지.
0: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사구에 있는 물은 앉아네.
1: 응. 짠,
3: 짠? 아예 안 나요.
1: 오, 신기하다.
0: 와, 대박이다.
1: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아예 끓이면은 완전
3: 맹물.
0: 실제로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 정도 걸러서 끓여서 바로 먹으신대요.
1: 아, 이제 진짜 먹을 수 있겠다.
0: 아, 드디어.
1: 와, 진짜. 우리 이거 여기 온 지 몇 시간 만에
4: 두 끼.
0: 딱 12시간 만에. 라면 스폰지 알지?
4: 네.
0: 나머지는 좀 더 끓여놔.
1: 하! 진짜 뭔가 됐지 않았을까? 된 것 같아.
0: 우와,
1: 우와 대박! 된 것 같아.
0: 우와,
1: 우와 대박! 된 것 같아. 우와, 우와 대박!
3: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0: 오, 면 잘 익었다.
1: 잘 먹겠습니다!
3: 행복했습니다.
4: 행복하다.
1: 김치 딱이지.
0: 와, 와, 면 진짜 쫄깃하다.
1: 뭔가 꽃게 그 맛이. 아.

0: 맛있어요?
1: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딱 꽃게 맛이다. 꽃게 맛.
0: 그냥.
2: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웬만한 뷔페보다 맛있었어요, 저 진짜로.
1: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무인도에 와서 두 번째
3: 식사까지.
1: 예. 와, 성공했습니다. 짠! 클리어, 클리어.
4: 라면.
1: 너무 맛있었어요.
2: 네, 맛있었어요.
4: 네, 진짜.
1: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이제 세 끼째 네, 거를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데 네. 오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읍시다, 우리.
2: 네,
1: 그럼 이제 자요. 잡실까?
2: 네, 잡실까?
1: 잡실까? 자요.
2: 네, 이제 자요.

0: 오, 되게 많이 구웠다. 오,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그러면 바로. 오!
2: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어.

0: 근데 여기 주위 식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쪽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칡넝쿨이네요. 따가지고 그 채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주위에 뭐 막 산 올라가서 열매 같은 것도 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은 그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1: 아, 우와, 많이 컸네.
2: 왔어요, 왔어요.
1: 우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2: 너무 무겁다.
1: 어떻게 많이 고여 있었어?
2: 네, 많이 고여 있었어요.
1: 진짜.
3: 근데 물이 어제보다 많다.
4: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마지막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3: 마지막 음식이에요?
1: 재료를 구하러 가야 돼요.
0: 그 오다가 칡 봤거든요, 칡.
1: 칡?
0: 칡넝쿨. 그거 따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 쪽에 뭐 열매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1: 그래, 가자.
2: 네.
1: 칡 많아?
0: 네, 진짜 많아요.
1: 아, 진짜?
3: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 산, 딸기 막 이런 거 있어. 어? 저 꽃인가? 저 빨간 거?
0: 순아, 빨 산딸기 아니야? 저거 혹시?
1: 맞아!
3: 아, 저기 있다.
1: 오, 우와, 맞아, 대박. 맞아.
3: 하나 있는 거예요?
1: 따줘.
0: 한번 따볼까?
1: 우와.
0: 오, 하나가 아니었어. 두 개나 우와. 있네.
3: 두 개다.
0: 왠지.
1: 우디 막 이런 것도 있나?
0: 아니, 우디? 산딸기일 뿐인데. 오!
3: 산딸기 맞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다.
3: 맛있겠다. 어, 근데 되게, 헐, 진짜 되게 맛있겠다.
1: 되게 달 것 같아.
0: 되게 커요.
1: 응. 가자. 딴 데 가보자. 뭐야, 이것도 딸기인가?
0: 아, 딸기인가? 보자.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어?
3: 토마토, 방울토마토.
0: 아, 이거 그거다. 저 이거 도감에서 봤는데, 해당화 열매, 해당화 열매.
1: 해당화?
0: 네.
1: 가시가 있어.
3: 나뭇가지. 되게 많다.
1: 그나 들어갔다. 우리 어제 물 풀어 가면서 봤던 그게 칡?
0: 네, 이게 다 칡이래.
1: 아, 이게?
0: 오. 여기 지금 이게 이 보라색 꽃이 칡꽃이네.
1: 그러네. 오, 이쁘다.
3: 냄새 좋은 냄새네.
0: 근데 약간 좀.
1: 아, 딱 씹자마자 그 짤짝 단.
0: 그죠. 단 맛이 딱 나오죠. 이걸로 차를 끓여먹는 것 같아요.
1: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꽃이.
3: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딱 저희 먹을 것 같지 않을까요?
1: 꽃향.
0: 괜찮은 것 같아.
1: 좋아.
0: 이제 또 뭐가 있으려나.
1: 둥글레를 캐야 되니까. 둥글레에 있는 데 찾아보자.
3: 그냥 숲이다, 진짜.
1: 근데 원래 둥글레가 이런 쪽에 있어.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0: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1: 자!

0: 그거! 여깄다.
1: 아, 이거예요?
0: 파자, 파자. 우와, 여기 안에 꽉 찬 것 같아.
1: 엄청 크다, 이게.
2: 대박이다.
0: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오! 나왔어, 나왔어. 와, 잠깐만.
1: 됐다.
0: 잠깐만, 됐어. 됐어. 우와. 와, 우와,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동물레가?
1: 와, 진짜 크다.
0: 우와. 가자, 가자. 이거랑 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이제 좀 끓여 먹어봅시다.
3: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잘 되잖아요, 그죠?
0: 아, 그리고 아까 우리 둥글레 이렇게 캤잖아. 이 둥글레를 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 맛있어. 그냥 먹을 수 있어, 이거. 자. 더덕 같다, 더덕.
3: 그러게요. 이게 생긴 것만 보면 약간 삼유처럼 쓴맛이 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냥 그런 맛이 없고 아삭아삭한 맛만 있는 느낌?
1: 무 같아요, 무.
3: 맞아, 맞아. 아까 두 분은 해당화 열매를 안 드셔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줄게요. 네, 해당화 일단 위아래를 다 뽑아주시고.
0: 네. 여기 끝에?
3: 네.
1: 냄새 진짜 좋아요. 방향제 같아요.
3: 오. 다음에 이 씨를 다 손으로 파낸 다음에 이제 빨간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0: 어? 자두 같다.
3: 그죠, 그죠, 그죠.
0: 복숭아, 전도 복숭아 같은 맛이야.
3: 아, 맞아, 맞아. 약간 오. 그런 이유로 약간 새콤한 맛이.
0: 맛있어.
1: 맛있다, 맛있다.
0: 색깔이 예술이야.
3: 녹차 같다, 진짜. 그럼 이거는 둥글레 칡찬가? 둥글레 칡찬? 오, 그 약간 뭔가 허브티처럼 그런 맛이 나요.

0: 나갈까? 오늘 영종이는 우리 여기 무인도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1: 실제로 이렇게 뭐 따먹거나 낚시하거나 이런 게 경험이 거의 전무후무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직접 해본 게 너무 좋았어요.
0: 그치, 흔치 않은 뭔가 이게 경험들이니까. 네,
1: 저는 좀 낚시 같은 것도 되게 배워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 해봐가지고 괜찮았습니다.
0: 언니는 어땠어요?
2: 사실은 제가 가방에 뭘 숨겨왔거든요, 먹을 거를. 근데 진짜 먹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0: 오, 진짜?
2: 네.
1: 아, 진짜?
2: 그래서 여기서 막 해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풍족하게 먹어서.
0: 됐어? 네. 풍족했는데 자꾸 눈물, 자꾸 왜 눈물이 고이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2: 연기 때문에.
0: 형은 뭔가 막 연습도 하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한적한 데 이렇게 오니까 아, 이렇게 뭔가 그 묵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뭔가.
1: 맞아, 1박 2일 여행은 진짜.
0: 여행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소중한 추억이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3: 끝났다.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SNS 영상을 또 이제 찍고 마무리 합시다. 네, 저희 삼돌이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와서 곽 새끼를 성공했습니다.
1: 와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저희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3: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그러면은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0: 자, 센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근데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0: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맹그로브 숲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상림 서식지입니다. 변화무쌍하고 불가사의한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건 식물에게나 동물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이죠.

모두에게 어울리는 환경은 아니지만 소금물과 진흙에서 탄생한 이 비범한 정글 또한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열대의 대기와 달의 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요.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독특한 환경 못지않게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달의 은밀하고 지속적인 지배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묘하고 비밀스러우며 생산적인 생태계가 탄생한 것이죠. 맹그로브 숲은 적도 주변에 위치한 열대 및 아열대 생태계입니다. 그중 보르네오와 말레이시아의 맹그로브 숲이 가장 크고 울창하며 보존도 잘 되어 있죠.

맹그로브 숲은 바다 근처의 한산한 만과 강어귀에서 발달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식물들은 생존조차 불가능한 극한의 산림지라 할 수 있죠. 맹그로브 숲의 나무들이 바닷물 속에 사는 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육상식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놀라운 적응력은 식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양서류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 사는 양서류들은 밀물과 썰물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이곳에는 놀랍도록 다채로운 생물들이 모여 삽니다. 썰물 때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활기를 치는데 특히 개들은 기묘해 보이는 의식에 몰두하곤 합니다. 수컷들이 진흙 속에서 나와 비범한 집게발 춤을 추기 시작하네요.

영역을 표시하고 교미 상대를 유혹하는 겁니다. 농개들에게 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게발이 가장 큰 수컷이 영역을 지킬 가능성이 높고 번식에도 성공하거든요.

하지만 크기만 과시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수컷 개는 발레를 하듯 우아하게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누가 대장인지 서로를 판가름하죠. 이런 춤 대결은 밀물이 돌아와 맹그로브의 바닥을 삼킬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그때가 되면 개들은 진흙 속으로 몸을 숨기죠.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개들은 물론 여러 동물들이 분주해질 겁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달과 조수의 지시로 움직입니다. 달의 주기와 바다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맹그로브 숲의 가장 충실한 동물 몇몇은 내륙으로 피신해 바닷물과 열기가 낮아지길 기다립니다. 맹그로브를 내려다보는 언덕의 공기는 꽤 선선하죠.

무리의 구성원들끼리 유대를 쌓거나 긴장을 풀고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죠. 털을 손질하는 행위에는 마음을 평온히 하고 우정과 동맹을 돈독히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털 손질을 함께하는 원숭이끼리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기도 하죠. 우아하고 민첩한 랑구르 혹은 루뚱 원숭이도 맹그로브 근처 상림지에서 쉬고 있네요. 지금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원숭이 가족의 막내는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라 위험한 상황에 부모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쯤 지나 새끼가 자립할 무렵이면 털 색깔이 짙게 변해 부모와 비슷해지죠. 맹그로브 숲에 밀물이 들어오면 새와 곤충만이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은 봉우리들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참을성이 없는 이 녀석은 딱딱한 봉우리에 구멍을 내 즙을 마십니다. 하지만 벌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꿀을 먹는데 그러면서 이곳에 자라는 나무들의 수분 작용을 돕는 것이죠.

신나게 물가를 누비는 이 녀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기한 물고기일 겁니다. 물속보다는 물 밖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는 말뚝망두거죠. 이 기이한 숲에서는 모든 게 이치에 어긋나 보입니다. 뿌리가 공중에서 자라는 나무와 물 밖에 사는 물고기라니요. 말뚝망두고는 인도 태평양과 아프리카 대서양 지역의 맹그로브 숲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뿌리가 자리 잡은 진흙이 바로 녀석들의 주 서식지죠. 말뚝망두고는 마치 다리처럼 발달한 한 쌍의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이 지느러미에 탄탄한 근육이 발달한 덕분에 나무 뿌리를 기어오르고 땅 위를 재빨리 이동할 수 있죠.

지느러미만 환경에 적응한 건 아닙니다. 물고기치고는 특이하게 크고 불룩한 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눈 덕분에 이들의 시야는 땅에 사는 척추동물과 유사합니다. 물 속에서나 물 밖에서나 시력까지 완벽하죠. 말뚝망두거에게는 수분을 간직하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어서 물 밖에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눈을 수축해 이 주름에 저장된 물로 눈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육상생활에 적응한 물고기는 아주 드물죠. 말뚝망두거가 썰물에 드러난 진흙밭을 자유롭게 휘젓는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무서운 열대성 폭풍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 아니네요. 잘못된 경보였군요. 낮잠에서 깬 코주부 원숭이가 소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색 랑구르는 사촌인 코주부 원숭이보다 민첩해서 벌써 맹그로브 위쪽으로 향합니다. 보통은 물가와 나무의 경계선을 탐색하죠. 그 부근이 덩굴 식물과 담수 개울이 풍부하니까요.

녀석들은 날카롭게 솟은 이빨로 억세고 오래된 이파리도 거뜬하게 찢고 씹을 수 있죠. 다른 랑구르 원숭이들은 이런 환경과 먹이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은색 랑구르는 독특한 신체 조건 덕분에 이 숲에 살아남았고 유사한 원숭이 종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짭짤한 맹그로브 이파리를 배불리 먹고 나면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마시러 가는 녀석이 있군요.

이 꼬마 원숭이도 물을 마시고 싶지만 어미의 생각은 다릅니다. 뭘 좀 먹어야 새끼에게 먹일 젖이 나올 테니까요. 새끼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군요. 랑구르 원숭이는 바다에서 떨어진 곳을 좋아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몇 개의 구역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죠. 공기 뿌리 때문에 구조가 복잡한 탓인지 세계 어느 곳이든 맹그로브 숲의 생물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 54종만이 소금기를 견디는 특성에 따라 해안에 분포돼 있죠. 그래도 랑구르 원숭이가 즐겨 먹는 덩굴 식물 등 다양한 식물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식물들은 염분이 높고 산소는 희박한 물과 흙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식물들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이 높은 염분과 부족한 산소를 이겨냈는지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어딘가에 올라섰고 어떤 나무는 호흡근이라 알려진 공기뿌리에 둘러싸여 있죠. 공중에 노출된 이 특수한 뿌리 덕분에 맹그로브 숲의 나무들은 진흙과 물에서 공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뿌리의 표면은 껍질 눈으로 뒤덮여 있고 해면 조직의 기공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죠. 이 마법 같은 곳은 유령개들에게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유령개들은 엄청난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유령처럼요. 만조 때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마법처럼 나타나죠. 이들의 삶은 해안가 진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이 유령개들의 집이자 생존에 필요한 양분의 원천이니까요. 유령개는 날마다 썰물이 지면 부지런히 입안에 진흙을 집어넣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입속에서 유기물을 모두 섭취하고 나면 남은 진흙을 작은 공처럼 만들어 다시 땅으로 떨어뜨리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수천 개의 진흙공들이 해안가를 뒤덮습니다. 다시 밀물이 들어오면 이 원형 조각품들은 바다로 휩쓸려가고 개들의 노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죠.

맹그로브 숲 주변의 흙과 진흙에는 양분은 풍부하지만 산소는 부족합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 생기는 얇은 막의 유기물질은 작은 생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흡수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풍요로운 먹이사슬의 첫 번째 고리죠. 개잡이 원숭이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좋은 먹잇감을 놓칠 녀석들이 아니죠. 이들은 이 주변에 해산물들이 많다는 것과 그 특별한 식사를 찾아 즐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빠져나간 썰물이 남긴 웅덩이를 샅샅이 뒤지면 아주 신선한 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먹이를 찾아 습지를 탐험할 때마다 주위 환경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린 원숭이가 개를 잡으려고 도전을 거듭하는 동안 어른들은 여유롭게 전체 요리를 즐깁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돌아와 모든 걸 삼키기 시작했으니 이제 후퇴할 시간이죠. 밀물은 큰 동물들만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소라게도 맹그로브 숲 고지대로 가기 위해 서두르죠. 나뭇가지나 나무뿌리에라도 올라타야겠군요.

저수의 리듬에 적응한 수많은 말뚝망뚝어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곳에 모여듭니다. 파도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물에 잠긴 맹그로브를 지나 윗동네에서는 원숭이들이 여유롭게 야자 열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훌륭한 간식이죠.

기온이 떨어지고 강제로 내쫓겼던 동물들은 맹그로브 주변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코즈브 원숭이들이 먼저 도착했군요. 지금 가장 간절한 건 짭짤한 맹그로브 잎사귀 샐러드죠. 이들이 먹는 먹이의 95%는 맹그로브 숲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수종의 신선한 나뭇잎과 새싹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놓아야 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부는 전체 체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마치 박테리아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솥과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먹은 먹이를 거뜬히 소화해냅니다. 같은 시간, 땅 쪽의 뿌리 사이에서 죽은 줄 알았던 소라껍데기가 살아납니다. 이제 진흙밭은 소라게들 찾습니다. 빌린 집을 등에 짊어지고 썰물이 남기고 간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죠. 이 녀석은 운 좋게 생선 요리를 찾았군요.

투구개는 3억 년 동안 바다에서 살아온 신기한 절지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썰물을 놓쳐 발이 묶였네요. 빨리 몸을 뒤집지 못하면 머지않아 이곳 동물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녀석들에게 투구개는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별미죠. 저녁이 되면 수염 멧돼지들은 소라게들이 그랬듯 맹그로브 숲 주변 바닷가를 샅샅이 순찰합니다. 그중 하나가 뒤집힌 투구개 요리를 발견할지도 모르겠군요. 해질녘이 되자 개잡이 원숭이들도 해변을 배회합니다. 맹그로브 숲엔 언제나 새로운 먹이가 있죠. 투구개를 발견한 것도 원숭이들이네요. 식사는 서열에 따라 엄격한 순서로 진행되기에 첫 입은 가장 강한 암컷이 먹습니다. 새끼들은 남은 걸로 아쉬움을 달래야 하죠.

매일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바꾸는 맹그로브 숲은 개잡이 원숭이와 투구개, 멧돼지, 유령개의 거처입니다. 작은 물고기부터 새와 곤충까지 이 독특한 생태계는 놀랍도록 풍요로운 생물의 다양성을 자랑하죠. 달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마법 같은 숲, 맹그로브는 조수에 적응해온 무수한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입니다. 날마다 해가 저물고 조수가 바뀌어 물이 다시 들어오기 전 맹그로브 숲의 생물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애롭고 창조적인 힘으로 이 신비로운 정글을 다스리는 달에게 감사를 전할지도 모르겠군요.

0: 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거대김밥 대소동.
1: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3: 저기 봐, 꽁지가 있어.
0: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4: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0: 맥스, 여기서 기다려.
1: 알았어.
0: 안 돼! 문이 닫혔잖아!
2: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2: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5: 아, 미안.
6: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1: 광고 준비됐어? 어?
6: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0: 우와!
1: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7: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1: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오우,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2: 주문이 들어왔어.
8: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7: 그럼 당연하지.
1: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9: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8: 알았어. 있나봐.
1: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6: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네, 주인님.
1: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1: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3: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4: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5: 저게 뭐야?
1: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1: 골든 택배 팀은 언제쯤 올까요?
4: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1: 괜찮아요. 골든 택배 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1: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5: 안녕, 난 꽁지.
0: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2: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0: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1: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0: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6: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7: 안돼, 살려줘.
8: 어? 김밥이 이상한데?
1: 안 돼! 내 김밥이!
0: 왜 굴러가는 거지?
9: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

0: 있어요? 아! 저게 뭐야?
1: 꽁지 스핀!
2: 아! 지금이 기회야! 야!
3: 내 김밥! 어우, 이런!
2: 안 돼! 어서 김밥을 구하자! 고기 섀도우 스핀!
4: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1: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5: 그게 무슨 소리야?
1: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5: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3: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5: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3: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5: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1: 그만 가자, 골든보이.
3: 꽁지야.
1: 왜?
3: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1: 모르겠어. 더 이상은.
5: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6: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3: 그렇겠지.
7: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3: 빅베스!
7: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6: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8: 호기! 호기! 내 택배가 사라졌어!
7: 뭐?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4: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1: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0: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1: 애들 장난이라니. 흉내도 못 낼 거면서.
0: 뭐? 흉내를 못 내긴 누가 못 낸다고 그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2: 세나야, 여기 있니?
3: 마리 팀장님! 팀장님!
2: 이한 녀석.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4: 둘이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2: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4: 찾으셨어요?
2: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4: 고맙습니다.
5: 자, 차례대로

0: 네,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3: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봇가 되었다니 말이야.
3: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0: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1: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2: 어? 지금 뭐가 웃겨요?
3: 미안, 세나, 내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0: 네!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또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다 열어봅니다. 소리쳐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어?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보다.
4: 선생님이 나리를 쳤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5: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불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네.
6: 나리는 찾았나요?
5: 아니요, 아직.
0: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5: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0: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0: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엄마! 아빠!
1: 제가야, 어딨니? 대답해봐!
0: 분명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딘가에. 어? 정우?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2: 파이어 로봇.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2: 아!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2: 무서워! 도와주세요!
0: 무서워요.
3: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2: 파이어 로봇, 구해주세요!
3: 아, 쟤는 지금 나리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4: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3: 그래,

0: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1: 에? 허큘리스는 왜 멈춰있는 거야?
2: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 보라고!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야!
1: 설마?
3: 엄마, 아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전기 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6: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0: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4: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5: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플레이언과 와일드 가디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4: 블루컵은?
0: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 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4: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1: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5: 다 됐어요.
1: 이걸로 된 거야?
5: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6: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천하의 블랙단이 그래야 하나.
1: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로 크러쉬.
5: 얌전히 있으세요. 자, 다음은 헤비아이언 씨. 어디 갔죠?
7: 아유, 이번에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8: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9: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8: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10: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8: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나, 의사 양반.
11: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씨.
8: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1: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주 괴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6: 묵직이 여기 있다!
5: 자, 당신이 무우태원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8: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10: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8: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5: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6: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1: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6: 걱정이 그 자체다. 시끄러워.
7: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10: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뒷바퀴죠.
0: 준, 크레스트 왔다.
2: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10: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0: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10: 네. 왔군.
4: 스카이글러?

0: 어울리지 않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1: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2: 내가 불렀어.
1: 어디 가려고?
0: 페루르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2: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0: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3: 잘 부탁해.
2: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0: 그러지.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랑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로이원.
2: 준, 블루카비 솔레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4: 뭐?
2: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몰랐던 거지.
4: 솔레이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3: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4: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3: 그럴래?
5: 자유랄 건 좋구만. 그리운 감옥가는 천지 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자. 녀석들의 부금자리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족장이란 녀석이 이리 계획상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군.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어쩔 수 없긴 하지.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저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픈.
6: 솔레유! 좋은 아침!
7: 안녕. 침략자 친구. 방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6: 뭐야?
8: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7: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6: 이런 거 다 엉터리야.
9: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4: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9: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4: 곧 해결할 거야.
9: 얘들아 그만 앉자. 곧 수업 시간이야.
4: 그럼
9: 증거를 보여줘.
4: 원한다면.
9: 얘들아 그만해.
10: 그래.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4: 준.
10: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 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9: 맞아.
10: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7: 재밌었어.
10: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4: 아깐 고마워.
10: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4: 난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10: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4: 어? 신경 안 써.
11: 신경 안 쓴다고?
4: 왜?
11: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0: 그야 뭐 감이지.
11: 감?
10: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토모넷도. 솔리드 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11: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9: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12: 우리도 준과 메탈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0: 어 맞다.
12: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4: 준, 이거 돌려줄게.
10: 얘들아!
4: 믿어준 것에 대한 답례야.
10: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봉인 작전을 세워볼까?
3: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13: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9: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11: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5: 갑니다!
12: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9: 출몰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11: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10: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11: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3: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4: 난 펜터모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5: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10: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1: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10: 배드 형 최고.
11: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의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10: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4: 그 녀석?
14: 여긴 쉐도우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우주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15: 뭐야 이것들은.
11: 준,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10: 알겠어.
1: 좋아, 꽉 잡아.
4: 우리도 서두르자, 펜터모넷.
3: 가자, 와일드 가기.
10: 응?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3: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10: 트럭이 멈췄다!
15: 살았다냐!
5: 얼마 만에 식사인가?
14: 솔리돈이 합치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10: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5: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다!
1: 어? 저기 녀석이 뭐야?
14: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11: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온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운지.
5: 밥 먹을 땐 코뿔소도 안 건드린다고!
14: 타이건 제동!
4: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14: 그런 게 있어?
11: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14: 자기력?
9: 자성 말이야.
16: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14: 어?
4: 그렇다는 건? 플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11: 부탁은 무슨?
5: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기껏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를 방해야? 부끄러운 줄 알아!
4: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10: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14: 힘으로 말이야.
5: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돈.
14: 어? 최악의 추적사! 데비 아이언, 세럼!
5: 메탈 카르봇의 무법자, 데비 아이언이다!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우리를 벗어나 떠돌며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14: 조심해, 데비 아이언!
5: 알까 없다.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14: 아이언 캐논! 나이스 목적지! 솔레이온! 지금이야!
4: 응, 플레이온!
11: 오메가 히트 플레이온!
5: 난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데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14: 데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5: 버틸 것도 없다.
11: 주는 와일드 카드봇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봉을 친다!
5: 지금이다, 애송이다!
4: 파이어로! 블레이즈!
5: 파이어로!

0: 일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알겠어.
4: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온! 아저씨!
3: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맡겨둬. 가자.
4: 뭐해, 헤비 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 아이언!
1: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
6: 이게 짐승의 힘!
4: 복지가 적지! 너 백신은!
6: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2: 준! 당장 날 내버려줘!
4: 하지만 넌 아직...
2: 부탁이야! 이 몸은 위험한 상태의 헤비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아이언이 아니다!
4: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드디어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아이언!
6: 너!
4: 루카, 그만 들어!
2: 준!
3: 타이거 세다! 타이거 캐논 에이즈!
6: 나도 가겠어!
0: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1: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10: 이걸 쓰면 돼!
0: 그건...
10: 긴급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4: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0: 아니, 죽을...

0: 잡기 10개랑 바꿨어.
1: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2: 알았어. 에드 씨, 부탁드릴게요.
0: 나한테 맡겨.
3: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4: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5: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핀터모넨, 세더. 섀도우 엑스, 세더.
3: 호랑이, 펜터탐체.
4: 고생했어.
6: 잘 들어봐.
3: 정신 차리, 아저씨야.
4: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많구만.
3: 후크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걸.
6: 결코 이기는.
3: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귀인걸.
4: 그래봤자 저 경추는 기어다닐걸.
1: 저걸, 데비아이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0: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5: 핀터모넨, 거기서 벗어나.
6: 어딜 가라.
5: 타이어로
6: 브레이드.
1: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 떨치니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6: 너한테 설교를. 건방진 승기 사주 같으니.
5: 지금이야 플레이언.
3: 제로 웨스트 에릭 코메이더.
6: 이게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3: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 거야.
5: 오메가 히트 플레이.
3: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어. 우리 잘 지냈잖아.
6: 글쎄, 왜 그랬을까.
3: 너?
6: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3: 일단 켜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5: 지훈,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번에도 블록업처럼 네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3: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 엑스?
4: 아저씨!
5: 플레이어, 너도.
1: 누나가...

0: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1: 소레이야, 뭐 하는 거야?
2: 헤비 드래곤.
3: 리미터 해제. 리펄 서리프트 전개.

0: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 어? 솔레이야!
0: 안 돼!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2: 어이석게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3: 뭐라고?
2: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깡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3: 난 혼자가 좋든.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2: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4: 솔레이유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1: 반중력 시스템?
4: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1: 인간이 아니었구나.
4: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1: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4: 그랬지.
5: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1: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4: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5: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4: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잖니.

0: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1: 어쨌든 그게 분해서 다른 메탈 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2: 네?
1: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이적듯이 뒤졌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플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3: 너무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1: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3: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1: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3: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1: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3: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1: 선택받은 자?
3: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4: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4: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1: 너!
4: 왜 그러시죠?
1: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2: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0: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1: 날조라니. 얘도 참.
2: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1: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2: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5: 블레이언,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3: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0: 어머닌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2: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0: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2: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0: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5: 크라,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밥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소인들의 공존이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6: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5: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6: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5: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2: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7: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2: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0: 어머니, 이건...
1: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0: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1: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플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8: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5: 네가 모울타운의 족장이군. 너희의 공자는 내가 갖겠다.
8: 뭐라고?
1: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9: 모울타운 신청 건물이 어머니! 메탈 카드봇...
10: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11: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12: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1: 뭐?
13: 선생님, 우리 비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10: 무슨 일이지?
14: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8: 모타운 시청이
10: 점령당했다고?
14: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솔리도운이랑 헤비아이요?
14: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빨리!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0: 그들을 파는 것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양전이 모탈을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1: 어머머, 큰일이네.
2: 솔리돈. 솔레이오.
1: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리처드 얘 왜 울어?
1: 계단을 내려오는 게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닐까?
0: 아니 왜?
1: 우리 집엔 계단 같은 게 없거든.
0: 뭐? 너넨 계단이 없어?
1: 응, 없어. 내일 와보면 알 거야. 내일 보자.
0: 응, 그래.
2: 다음 날 아침, 팔팔한 조지는 토끼 레베카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3: 운전은 당신이 하지. 지도 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4: 이번엔 믿어도 돼요, 여보? 당신이 지도 보면 항상 길을 잃어서 불안한데.
3: 이번엔 확실히 잘 찾을게.
4: 알았어요. 다들 뭐 빠진 거 없지?
3: 네, 없어요.
4: 그럼 출발한다.
2: 팔팔한 조지는 무척 설렜습니다. 레베카 집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0: 아빠, 아직도 멀었어요?
3: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레베카 집은 다음 언덕에 있다고 돼 있어. 이상하다. 이럴 리 없는데. 레베카 집은 바로 이 언덕에 있어야 되는데.
4: 이번에도 길을 잃은 거죠? 여긴 당근밭밖에 없잖아요.
2: 토끼 레베카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1: 모두 안녕하세요.
0: 레베카!
1: 일단 내 방에 들어가서 놀래.
0: 네 방이라고? 집도 없는데 무슨 방?
2: 아무리 둘러봐도 집 같은 건 안 보였죠.
1: 이 언덕이 다 우리 집인데 우린 굴 속에 살거든. 오. 날 따라오면 돼.
3: 이따 보자.
0: 네, 아빠.
1: 들어와. 우리 집은 계단이 아니라 이런 굴로 이어져. 와.
2: 레베카 집은 팔판의 집이랑 조금 달랐어요.
1: 바로 여기가 내 방이야.
0: 와. 침대도 있고 창문도 있고 장난감 상자도 있네. 우리 방처럼.
1: 당연하지.
0: 나 너희 집 마음에 들어. 나도 너처럼 토끼였으면.
1: 하면 되지. 너희도 우리 토끼처럼 하는 법 배울래?
0: 응, 가르쳐줘.
1: 일단 토끼처럼 코를 찡그리면서 울어볼래?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페파 토끼랑 조지 토끼 어린이들.
2: 팔팔한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어요. 조지도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죠.
1: 토끼는 당근을 잘 먹거든.
0: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우와.
2: 조지는 당근을 먹기 싫었습니다.
0: 얜 입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1: 싫은 마.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
0: 레베카, 토끼는 또 어떤 걸 좋아해?
1: 응, 토끼는 뛰는 것도 좋아해. 내가 가르쳐줄게. 나와봐. 이렇게 뛰는 거야.
2: 토끼는 아주 잘 뛰죠.
1: 너희도 진짜 토끼 같다.
4: 얘들아, 점심 먹자. 들어와.
2: 레베카 엄마 아빠가 점심을 준비해놨네요.
0: 레베카가 우리 토끼 되는 법 가르쳐줬어요.
5: 그럼 이 점심도 잘 먹겠구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인데.
1: 우와, 맛있겠다.
0: 아, 맛있겠다. 우와. 조지엔 당근 안 먹는데요.
5: 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조지가 진짜 토끼라면 당근 엄청 잘 먹을 텐데.
0: 우와, 조지도 당근 엄청 잘 먹네.
4: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당근 케이크입니다.
0: 만세! 당근 케이크.
1: 조지도 이제 진짜 토끼 다 됐네.
0: 즐거운 산책.
2: 팔팔 가족은 오늘 자연 산책로에 가기로 했어요.
0: 아빠, 자연 산책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3: 새도 있고 나무랑 꽃이랑 벌도 있지.
0: 공룡. 아, 조지, 자연 산책로에 무슨 공룡이 있다고 그래?
2: 여기가 자연 산책로 입구입니다.
3: 다 왔어요.
0: 파이팅!
4: 어참 여보, 우리 도시락 두고 온 거 아니죠?
3: 안 그래도 챙기려고 했는데.
0: 아빠, 여기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3: 아, 그야 지도 보고 가면 되지. 안내판이 있을 테니까. 산책로 입구에 표지판이 있대. 여기

0: 어서 출발해요, 여보.
1: 어, 맙소사. 팔파 아빠가 도시락을 깜빡했네요.
2: 페파, 오면서 뭐 재밌는 거 찾은 거 없니?
3: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나무밖에 없는데 뭘 찾아요?
0: 페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좀 봐봐.
3: 알았어요. 열심히 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진짜 별거 없어요. 어? 이게 뭐지?
1: 팔파가 발자국을 찾았네요.
3: 이 발자국 누가 낸 거지?
4: 공룡.
3: 제발 그만 좀 해. 이건 공룡 발자국 아니거든.
0: 이 발자국 따라가 볼까? 누가 낸 건지 알아보게.
3: 네!
0: 쉿! 이제부터 작게 말하자. 발자국 주인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게.
3: 네, 엄마. 조지.
1: 팔파랑 조지가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3: 저거 봐!
0: 저 새가 남긴 발자국이구나.
2: 저기 저 나무 위로 날아가는데?
3: 어디요?
2: 자, 페파, 망원경으로 찾아보렴.
1: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커 보이죠?
3: 아기 새다. 하나, 둘, 셋, 세 마리다. 어, 아기 새들은 뭐 먹고 살지? 우와! 뭐야, 벌레를 먹어? 더럽게 무슨 벌레를 먹냐?
1: 조지도 발자국을 찾아냈어요.
3: 오, 이 발자국은 되게 작다.
2: 이 발자국은 개미들이 남긴 거구나. 나뭇잎 먹으려고 모으고 있네.
3: 점심으로 나뭇잎 샐러드 해 먹어요?
2: 맞아.
0: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여기서 도시락 먹을까?
2: 어우, 도시락.
0: 설마 당신 차 안에 도시락 두고 그냥 온 건 아니죠?
2: 어, 그랬나 본데. 근데 아무렴 어때? 다시 차에 가서 도시락 먹으면 되지.
0: 우리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요.
2: 지도 보고 찾으면 되지. 이쪽이다. 어? 나무가 왜 여기 있지?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0: 아우, 어쩜 좋아. 또 길을 잃은 건 아니겠죠?
2: 어, 그럴걸.
3: 우리 차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1: 조지가 또 발자국을 찾았어요.
3: 오, 이 발자국 진짜 크다.
4: 공룡.
2: 이거 정말 뜻밖이네.
3: 왜요? 조지가 찾은 게 진짜 공룡 발자국인 거예요?
2: 아니, 잘 봐. 이건 우리 발자국이야.
0: 그래,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 차가 있는 데가 나올 거야.
2: 그럼 도시락도 먹고
5: 만세!
2: 이제 우리 차를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어우, 갑자기 비가 오잖아.
0: 다행히 내가 우산을 하나 챙겨왔네요.
1: 비가 와서 발자국이 다 사라졌어요.
0: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차 어떻게 찾죠?
2: 도시락은 어떻게 찾나?
3: 또 우리들이다. 얘들은 우리가 소풍만 오면 따라오더라.
2: 미안한데 우리들아, 오늘은 도시락이 없는데 어쩌지?
0: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3: 어, 맞다. 이제 우리들아, 우리 도시락 있는데 좀 너희가 찾아줄래? 다시 왔다.
5: 만세.
3: 고마워 우리들아. 자연 산책로 정말 좋아요.
2: 그치? 아빠는 이 도시락이 더 좋지만
3: 우리들도 우리 도시락이 좋대요.
0: 새들도 도시락이 좋다는데.
2: 개미들도 도시락을 좋아하는군.
3: 도시락은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펜팔.
1: 팔팔랑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6: 여러분 중에 누구 펜팔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5: 저요! 저요! 저요!
3: 펜팔이 뭔데요?
6: 펜팔이란 편지를 써서 서로 주고받는 친구를 말해요. 프랑스에 사는 여자친구인데 당나귀고 이름은 델핀이에요.
3: 당나귀 델핀이랑 저 펜팔해도 돼요?
6: 물론 되죠, 페파.
3: 만세!
1: 아침 일찍 우체부 아저씨가 팔파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팔파랑 조지는 편지만 오면 신이 나죠.
0: 봉투에 친구 페파에게라고 쓰여있네.
3: 와, 내 거다. 엄마가 제 대신 읽어주면 안 돼요?
0: 그래, 알았어. 어디 보자. 델핀이 보낸 편지네.
3: 내 펜팔이다. 델핀이 뭐래요?
0: Bonjour, 페파. 꼬망싸바.

0: 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1: 이건 불어야 페파. 무슨 뜻이냐면 안녕 반가워.
0: 그 다음엔 뭐라고 했는데요?
2: 이리 줘봐. 제임스 레스 프린세시스 에듀엘 아베크 미스 아미스.
0: 아빠 잘한다.
2: 아빠 불어 잘하는 거 이제 알았니?
0: 무슨 뜻인데요?
3: 팔파 아빠가 편지가 잘 보이게 안경을 닦고 있습니다.
2: 닦아도 소용없군. 대체 뭐라고 쓴 거야?
1: 무슨 말이냐면 난 예쁜 공주님을 좋아해. 친구들이랑 공주놀이 하는 것도.
2: 나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0: 나도 불어 좀 해봤으면.
1: 그럼 델핀이랑 불어로 얘기하면 되지?
0: 어떻게 해요?
1: 이 편지에 델핀 전화번호가 있어.
0: 만세!
4: 봉줄, 에텔 포시블루, 그 페파, 바할르 아델핀니?
3: 파파가 델핀이랑 통화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군요.
0: 안녕.
4: 봉줄.
0: 봉줄. 그 다음엔 뭐라고 해요, 엄마?
4: 꼬망 사바.
0: 꼬망 사바. 안녕.
4: 오후바.
0: 오후바.
1: 델핀이 뭐래, 페파?
0: 불어로 말하던데요? 봉주 조지 꼬만 사바.
3: 팔파가 불어로 안녕하고 인사를 했어요.
0: 군냥. 뭐야 조지, 불어로 물어봤음 불어로 말해야지.
3: 우체부 아저씨가 팔파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오셨죠.
0: 편지다. 델핀이 보낸 거 있으면 주세요 아빠.
2: 미안한데 오늘은 나한테 온 편지는 없는데.
1: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누구지?
5: 봉주, 전 델핀인데요. 페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0: 델핀이다, 봉주.
5: 봉주, 페파.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내 남동생 디디에.
6: 봉주.
0: 이쪽은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내 남동생 조지야.
6: 반가워요.
0: 군용. 드라공.
7: 혹시 불어 좀 하세요, 페파 아버지?
2: 제가 불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7: 아, 다행이네요. 그럼 편하게 불어로 하죠. 갤러부터 이렇게 부드부드 해?
2: 그럼요.
0: 델핀,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하자. 진흙탕에서 뛰기.
3: 델핀은 팔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죠.
5: 자도 소떼덩 래퍼 핵두부.
3: 팔파도 델핀이 하는 말을 몰랐어요.
0: 불어로 하려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죠, 아빠?
5: 가자, 페파. 자도 소떼덩 래퍼 핵두부.
0: 아하! 방금 내가 하자고 한 놀이가 이거야. 우린 이 놀이를 진흙탕에서 뛰는 거라고 하거든.
5: 자도 진흙탕에서 뛰는 거 두렁두렁.
3: 진흙탕에서 뛰는 건 전 세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같죠.
0: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락방.
3: 팔팔한 조지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아버지.
8: 호호, 오냐, 우리 귀여운 페파랑 조지 왔니?
1: 갈게요. 이따 보자, 얘들아.
0: 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9: 아유, 우리 손주들 왔니?
3: 할머니 목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나는 걸까요?
0: 할머니 어디 계세요?
9: 여기 위에.
0: 할머니다.
10: 할머니.
0: 근데 왜 지붕 위에 계세요?
8: 다락방을 청소하는 중이거든.
0: 다락방이 뭔데요?
8: 오래된 잡동사니 같은 걸 다 넣어둔 창고 같은 거야.
0: 아, 할아버지 같은 거요?
8: 이 할애비보다 오래된 것도 있을걸 아마?
0: 저희도 도울게요.
8: 오냐.
3: 할아버지가 말한 다락방은 집 맨 꼭대기에 있었죠.
8: 이게 바로 다락방 문이란다.
0: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요?
8: 다 방법이 있으니 기다리렴.
9: 우리 귀여운 손주들 왔구나.
0: 할머니다.
9: 올라와. 오!

0: 여기가 다락방이야.
1: 와, 뭐가 많네요.
0: 그치? 다 오래된 고물이란다.
2: 페파랑 조지가 물건 버리는 거 도와준다고 해서 데려왔어.
0: 그럼 우리 이 상자부터 버릴까요, 영감?
2: 이 상자를 왜 버려?
0: 별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2: 내가 이 배를 얼마나 힘들게 넣은 건데.
0: 그럼 이건요?
2: 그것도 이것처럼 힘들게 넣은 배잖아.
0: 이것들은요?
2: 전부 다 내가 힘들게 넣은 배들이거든. 하나도 안 버릴 거야.
0: 알았어. 그럼 다른 걸 버리지 뭐.
2: 우리 이 상자나 버릴까, 할멈?
0: 안 돼요. 내 모자라고요.
2: 안 되겠군. 이러단 하나도 못 버릴 텐데 어떡하지?
0: 아, 맞다. 너희들이 뭘 버릴지 정해줄래?
1: 알았어요. 뭘 버리지? 이 낡은 상자?
2: 그건 안 돼, 페파. 이건 그냥 낡은 상자가 아니거든, 페파.
0: 이건 턴테이블 상자야.
2: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판이고.
1: 지금 틀어도 돼요?
0: 그럼.
2: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군. 옛날 생각나고 좋다.
0: 이 음악 신나지 않니? 너희도 같이 추자.
3: 팔팔랑 조지를 데리러 엄마가 왔군요.
4: 저 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3: 집안엔 아무도 안 보였어요.
4: 이 소리 뭐지?
1: 엄마!
4: 여기들 있었네.
1: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레코드판 틀고 춤춰요.
4: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이 노래만 틀시더라. 어머! 엄마가 어렸을 때 너희 아빠랑 자주 듣던 음악도 있네.
1: 뭔데요, 엄마?
4: 이 노래 제목은 새야새야 멍멍.
2: 니들은 맨날 새야새야 멍멍이냐? 그렇게 듣고도 지겹지도 않아?
0: 예전에 버린 줄 알았는데 저게 왜 저기 있지?
5: 새가 우네 멍, 개가 우네 쨍. 멍쨍,
4: 멍쨍, 멍멍멍.
5: 양 우네 우메, 소가 우네 매.
4: 멍멍멍멍멍멍멍멍멍.
1: 또요, 또.
5: 새가 우네 멍, 개가 우네 쨍. 멍쨍, 멍쨍, 멍멍멍. 양이 우네 우메, 소가 우네 매. 우메매 멍쨍, 우메매 멍쨍, 멍멍멍.
2: 같이 부르니까 재밌군. 근데 뭘 버릴지 얼른 정해야지. 이러다 하나도 못 버릴라.
0: 페파, 이 중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놔둘까?
1: 어떤 걸 놔두냐면요, 전부 다 해요. 너랑 안 놀아.
3: 팔팔랑 수지가 카드놀이를 합니다.
1: 내가 이겼지?
3: 팔팔은 수지랑 제일 친하죠.
6: 네.
1: 찌찌뽕, 내가 또 이겼지?
6: 너 자꾸 나 속일래?
1: 내가 뭘 속여?
6: 내 거 보고 나중에 냈잖아.
1: 보고 낸 거 아니다.
6: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너랑 안 놀아.
1: 맘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 거니까.
3: 어떡하죠? 팔팔랑 수지가 싸웠어요. 수지 엄마가 수지를 데리러 왔죠.
4: 페파, 수지 가는데 인사 안 하니?
1: 나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나도 이제 얘랑 말 안 해요.
4: 아우, 애들이 오늘 좀 싸웠나 보네.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왜 그래?
1: 장난 아니거든요. 난 저런 친구 둔 적 없거든요.
3: 오늘 저녁은 아빠가 만들었죠.
7: 페파! 조지, 저녁 먹게 와라. 아빠가 스파게티 만들었다. 아니, 왜 한숨을 쉬니, 페파?
4: 오늘 수지랑 놀다가 좀 싸웠거든요.
7: 어우.
6: 근데 지금은 수지랑 싸운 게 후회돼서요.
4: 수지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6: 네.
4: 아, 네, 페파 엄마. 타파랑 수지 잠깐 통화해도 되죠?
8: 여보세요? 수진이?
1: 난데 페파? 왜 나랑 다시 친구하게? 그럼 나한테 사과해.
8: 아까 네가 나 속였다고 한 거 미안해. 네가 진짜 날 속인 건 맞지만.
1: 그래?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8: 나도 아쉬울 거 없다 뭐. 너만 친구인가? 더 친한 친구 만들면 되지.
3: 화창한 일요일, 친구들은 모두 놀이터에 놀러왔죠. 데니는 제일 친한 친구 파드로랑 뺑뺑이를 타고 있어요.
9: 야호!
3: 조지는 제일 친한 친구 리처드랑 시소를 타고요.
10: 시소!
1: 시소!
3: 수지는 혼자 심심하게 그네를 탔어요. 파파도 혼자 심심하게 골프를 쳤죠. 코끼리 에밀리가 왔습니다.
11: 나도 해도 돼?
8: 그럼! 있지, 에밀리.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아니거든? 네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할래?
11: 나랑 제일 친한 애는 캔디 얘인데?
8: 미야옹.
1: 조이, 이제부터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안 할래?
10: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레베칸데.
1: 아우.
8: 야호!
11: 안녕, 수지.
1: 안녕, 페파.
7: 다행이다. 너희들 다시 친구하기로 했구나.
8: 누가 친구한대요?
1: 전 얘랑 다시는 친구 안 해요.
7: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니? 페파, 어서 수지한테 사과하렴.
8: 얘가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제가 할게요.
1: 저도 얘가 먼저 사과하면 할래요.
7: 그럼 이렇게 할까? 내가 셋을 셀 테니 동시 사과하는 거야. 동시 미안하다고.
9: 알았어요.
7: 하나, 둘, 셋.
9: 미안해.
7: 이제 다시 제일 친한 친구 된 거지?
8: 만세!
11: 수지, 우리 같이 골프 칠래?
1: 그래, 재밌겠다.
3: 파파랑 수지는 다시 단짝이 됐죠.
8: 내가 먼저 친다.
1: 다음은 나.
8: 지금 들어간 거 내 공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1: 내 공이 맞아서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긴 거지.
8: 네 맘대로 규칙을 바꾸면 어떡해.
1: 규칙을 바꾼 건 바로 너야.
8: 내가 이겼어.
1: 아니야, 내가 이겼어.
7: 아이고, 너희 둘은 어쩜 그렇게 똑같니?
8: 당연하죠. 수지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니까.
1: 맞아요, 아저씨. 페퍼랑 전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0: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사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보이세요? 저와 함께 3회 베스트의 서커스를 보러 가요.

없어 채찍기만 천면 삼내게 면시비 놀라운 직사각형 공중을 떠다니지 삼다섯 개면

조심해! 재채기 하나 떨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36 깨면 18, 37 깨면 21, 38 깨면 24, 35 깨면 27.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죠. 숨이 10개 있다면 바로

0: to make it red.
1: Look at me. No, look at me. He's a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부동산 중개인.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손님들이 새 집 고르는 걸 도와줄 거야. 아주 딱 맞는 집으로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열쇠꾸러미야. 짤랑. 하려고 내놓은 집들의 문을 열 때 쓰려고. 딸깍.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거든. 나랑 같이 부동산 중개인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딱 맞는 새 집을 구해주러 가보자. 같이 갈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딸깍, 너희도 열쇠로 이 문 좀 열어줄래? 바로 그거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부동산 중개인 놀이. 손님들한테 집을 구해주자.

0: 안녕 오지? 안녕 비씨? 부동산 중개인 놀이 중인데 새 집 필요한 친구 있어?
1: 어, 나! 나 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을 위해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거든. 너도 아기라고? 나 쌍둥이 아빠네.
2: 그리고 새 집이 생기면 새 이웃도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럼 이따 봐.
0: 가자. 보여줄 집이 아주 많이 있거든. 제일 먼저 소개할 집은 바로 통나무 집이야. 봐봐.

0: 난 소방관 데이지라고 해. 바로 옆 소방서에 산다고.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삐뽀 삐뽀.
1: 그리고 이건 이 집 대문 열쇠야. 집은 실내 뒷마당도 있고 숨바꼭질하기에도 딱 좋아. 위층도 올라가 볼래?

0: 한번 살아보고 결정할래? 하룻밤 자보라고? 좋아! 자, 여기 있어.
1: 고마워.
0: 어쩜, 근데 우리 아기들이 잘 요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0: 요람, 요람.
1: 찾았다.
0: 우와, 딱 좋아. 근데 비씨 아기는 어딨지? 우와! 좋아, 이제 잘 시간이야. 밖에 있을 게 필요하면 불러.
1: 알겠어.
0: 잘 자, 쌍둥이들아.
3: 우와! 비버, 비버, 비버. 신경 쓰지 마. 그냥 옆집 소방서 일이니까.

0: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아기들이 잠을 못 자는걸. 아이, 걱정 마. 그럼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아보면 되니까. 마침 땅 많은 집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 새 집을 찾아요. 중요한 건 집이지, 집이지, 집이지.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모래섬 집입니다. 봐봐. 우와. 이 집은 공간이 아주 많아. 주방에 방방이도 있고, 또 여긴 바로 섬이라 모든 게 아주 조용하다고.
1: 모든 게 조용해?
0: 응, 전부 조용해. 여기 있는 건 병원이고, 또 도서관이랑 또 새로운 이웃도 있지.
2: 그게 바로 나야. 난 옆에 있는 박물관이거든.
1: 오, 박물관이 뭔데?
2: 여긴 조용한 것만 하는 곳이야. 예를 들면 조용한 야구나.
3: 와, 멋지다. 내가 해냈어.
2: 또 조용한 노래 부르기.
3: 야, 야, 야.
2: 섬에선 박수도 이렇게 쳐. 고마워요.
0: 어때? 조용하지? 딱 조용한 집이잖아.
1: 여긴 완벽해.
0: 이게 열쇠야. 딸깍. 한번 둘러봐.
1: 어? 방방이 주방이야. 덩, 덩, 덩.
2: 아기랑 같이 조금만 조용히 뛰어줄래? 이렇게 말이야.
3: 뿅, 뿅, 뿅.
1: 해볼게.
0: 이것도 재밌는 거 맞지?
1: 그치?
0: 조용한 옛날 이야기 해줄게. 들어볼래?

0: 괜찮아, 딜런. 여긴 너무 조용해서 살기 힘들 것 같아.
1: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
0: 맞아, 그런 집이 딱 좋을 것 같아.
1: 오, 딱 그런 집이 있어?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보트 집이야. 봐봐!
0: 집 멋지다. 넌 어때, 아기 당근 인형아? 마음에 쏙 든다.
1: 그럼 뭐가 좋은지 보여줄게. 어떡해, 열쇠가 사라졌어. 큰일 났어, 친구들. 모두 손상안경 준비. 혹시 열쇠 꾸러미 같은 게 보이니? 저기 있어. 예. 이 집의 제일 좋은 점은 딸깍 부릉부릉부릉부릉 바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시끌시끌한 곳도 갈 수 있고 부릉부릉부릉부릉 또 조용한 곳도 갈 수 있지.
2: 우와, 진짜 멋지다. 안녕.

0: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집은 얼마야? 반짝이 돌멩이 10개. 오, 너희도 마음에 들어? 반짝이 돌멩이 10개야.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구해줘서 고마워. 딱 맞는 집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아우! 예! 성공!
1: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구했죠. 행복한 가족, 행복한 집.
0: 열쇠 여기 있어. 예! 그럼 요람은 저기 두고, 그리고 또 수영장은

예. 그럼 또 만나?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새집 구해줘. 단아나 냄새가 솔솔 나면서 물 미끄럼틀이 다섯 개 있는 집. 또 방마다 2층 침대가 쫙 있으면.

0: 심장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뭐 온도나 환경의 변화가 그런 자율신경계 균형의 일시적인 이제 깨트릴 수가 있고 심장이 또 그만큼 이제 일을 할 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1: 무더위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방세동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코뼈도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3: 일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건가?
4: 장황을 이러다가 갑자기 확 가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1: 심방세동이 두려운 건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로 흘러가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5: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은 대부분 후유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치명적인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원인이 대부분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다.
1: 이 여름, 당신의 심장을 심방세동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부작용이 적은 최신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까지.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심장내과 유희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0: 올해 57세 최두형 씨.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3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
1: 가구를 하나 좀 탁자가 좀 무거운 게 있었어요. 그걸 좀 옮긴다고 힘을 좀 썼었거든요. 그러고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0: 복통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 힘들 만큼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1: 운전에 나왔는데 뭐 5분도 안 됐는데 이거는 식은땀이 날 정도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가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119 신고를 했죠.
2: 처음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애기 아빠가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나 지금 119 불러서 간다 병원에 응급실로. 그래도 이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배가 많이 아프나? 맹장인가?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크게 일이 날 줄은 몰랐죠.
0: 동맥 파열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1: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180 됐다가 그 다음날부터 혈압이 이제 급격히 떨어져가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출혈도 먹고 뭐 혈관도 아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동맥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심방세동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죠. 같은 23년도 3월 달에 그때 상황을 적어놓은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서인데요.
0: 심방세동,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었다.
1: 가슴이 좀 울렁거린다, 좀 뛰고 나면 좀 답답하다, 산에 오를 때 한 번씩 등 산에 가면 좀 깝깝하다, 이 정도 통상 뭐 힘들고 지치면 느끼는 정도밖에 없었지 뭐 심방세동을 해서 제가 뭐 문제가 된다는 걸 전혀 몰랐었죠.
2: 계속 어지럽다 하고 앉았다 일었으며 빈혈처럼 그렇게 하고 운전할 때도 눈 돌리면 어지럽다 하니까.
0: 쓰러지고 난 뒤 최두형 씨는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고 심방세동의 해로운 술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처음엔 약을 먹으니 두근거리는 증상이나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자 다시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생겨 얼마 전부터 시술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1: 빨리 시술을 결정했으니까 빨리 받고 회복해야죠.
0: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겁니다. 가면 가서 한숨 자고 나오면 원래 몸으로 돌아올 겁니다.
0: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0: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는 남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진 걸까?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 정보영 교수를 찾았다.
1: 계속 고개 숙이면 어지럽고 막 불편한 게 있으셨던 예, 예.
2: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예, 예. 뭐 눈동자를 돌리는 것도 어지럽고 눈동자.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앉았다가 일었으면 이게 약간 빈혈이 있듯이 어지럽고요. 예,
1: 어지럽고 예, 계속 있었던 예, 거죠. 오늘 심전도도 계속 부정맥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 기능은 괜찮은데 그 저기 좌심방이라고 부정맥과 연관된 그 부위는 좀 부어 있긴 하거든요. 네.
3: 이런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노이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심방세동 환자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0: 도대체 심방세동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걸까? 심장은 위쪽에 두 개의 심방과 아래쪽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을 저장했다가 심실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심실은 심방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폐나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면서 심장이 바르르 떠는데 이것을 심방세동이라 한다.
1: 심장에 심방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가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가 제대로 안 흐르기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뇌졸중도 생길 수 있고 또 심장의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심부전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0: 심방세동은 갑자기 박동이 빨라졌다가 스스로 나아지는 발작성으로 시작된다. 이때는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러움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심방세동이 된다.
1: 현재 상태는 이제 사실 만성 그 심방세동 단계로 그러니까 지속성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 심장 사이즈는 지금 좌심방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커져 있다, 부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폐정맥이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폐정맥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정기적으로 격리를 시켜주고, 그게 이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데, 뭐 발작성인 경우에는 이만 격리 잘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 80% 이상은. 지속성인 경우에도 여기 격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펄스장으로 일단 할 겁니다.
0: 심방세동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 심방세동은 폐정맥 부위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기 신호로 생기는데 이 이상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2, 3년 전만 해도 고온에 열을 가하는 고주파 절제술이나 문제 부위를 냉각시키는 냉각 풍선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에 비해 펄스장 절제술은 고압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먼저 허벅지 안쪽에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좌심방으로 보낸 뒤 카테터를 펼쳐 짧고 강력한 전기 펄스를 방출. 이상 신호를 발생시키는 세포에 미세한 구멍을 내 파괴시킨다. 이 시술 방법은 기존 시술법과 달리 심장 근육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주변 식도, 횡경막 신경, 폐정맥 같은 주위 조직의 손상이 적다. 보다 안전하게 심방세동을 없애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펄스장 절제술은 2021년 유럽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12만 명 이상이 시술받았는데 부작용 발생률 0.7%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1: 심방세동도 아주 많이 진행이 된 뭐 오래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술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심근세포만 손상이 되고 그 주변 세포 뭐 식도나 뭐 신경계나 이런 것들은 손상이 거의 안 된다.

0: 이제 그런 것까지 세팅을 찾아냈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환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치까지 갈수 있는 체인스가 높아진 거죠. 그게 펄스장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이튿날 아침 시술을 위해 수술실로 향하는 최두형 씨.
2: 긴장했네.
3: 괜찮아.
2: 잘하고 와요.
3: 시간 뭐 얼마 안 걸린다니까. 신경 쓰지 마.
2: 잘하고 와.
3: 오케이.
1: 시술이 시작됐다. 정보영 교수는 2024년 펄스장 절제술을 국내 처음 도입해서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먼저 대퇴부를 통해 가이드를 설치한 뒤 초음파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살피고 펄스장 카테터를 넣기 위한 준비를 한다.
4: 앞에
1: 이어 펄스장 카테터를 좌심방에 넣은 뒤 3차원 전기해부학적 지도를 만든 다음 이상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다.
4: 혈압 스테이블 해서 시작할 거야. 자, 살짝 로테이션 했어. 더. 자, 간다.
1: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마취 중인 환자가 반응을 했다.
4: 여기 하나 갑기에.
2: 네.
1: 네 개의 폐정맥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살피며 이상 신호가 나오는 부위마다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한 뒤.
4: 이쪽은 깨끗하고 좋아.
1: 더는 이상 신호가 없는 걸 확인한 뒤 시술을 마쳤다.
4: 에라이도 괜찮아. 이쪽.
5: 보호자 불러줘.
6: 이 시술은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정맥 나오는 나쁜 그 세포들을 펄스장으로 해서 이렇게 없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거고. 예,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예, 예. 밖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술은 성공적으로 이제 잘 됐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만성에 가깝기 때문에 경과를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비슷한 상태에서 펄스장으로 환자분들 많이 치료를 저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예전에 고주파 했을 때보다는 결과는 좋고 그래서 제 기대하기로는 아마 정상으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소리 없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심방세동.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 환자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방세동은 왜 생기는 걸까? 심방세동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장기간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심방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방 내 압력이 상승해 전기 신호 경로가 손상돼 심방세동이 발생한다. 당뇨도 심방세동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당이 심장신경과 혈관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 심장의 전기 신호를 불규칙하게 만든다. 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도 심방이 변형돼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다. 술은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생활 속 가장 큰 위험 요소. 심장 전기 회로를 교란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방세동 발작을 일으킨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면 무호흡증, 스트레스, 비만 등이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원인들이다. 하지만 심방세동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것도 몰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복싱을 10년 넘게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박종우 씨. 얼마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고 어지러워지는 심방세동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7: 작년 5월 달에
5: 어깨가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 희정근개 파열을 한 진단 받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할 때 마취 과정에서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 증세가 있다고 수술 끝나고 다른 의료기관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해가지고요. 심적으로 첫째 우울해졌고요.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일도 첫째 일도 못하게 됐고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있고.
1: 제빵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심방세동 증상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이상을 느낀 박종우 씨.
5: 가슴이 갑자기 막 떠올랐는데.
1: 두근거리는 심방세동 증상이 시작됐다. 증상이 생기면 습관처럼 스마트워치를 확인한다.
5: 심방세동이라고 또 뜨네요.
7: 그 워치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5: 처음 증세가 나타나는 거 바로 그 체크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어쩌다 보면 하루에 몇 번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고.
1: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5: 예전에는 조금 누워있으면 좀 나아졌는데요. 지금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한 번 증세가 일어나면 또 꽤 오래 가요.
1: 증상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5: 혼자 있을 때가 제일 걱정되죠. 혼자 집에 있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1: 일찍 병을 알아차렸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뒤늦게 병을 알게 돼 약을 먹어도 좀처럼 증상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부정맥과 심방세동을 확인하기 위해 홀터 검사를 받기로 했다.
8: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심전도가 계속 자동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기록이 나오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증상이 있을 때는 이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한번 이렇게 버튼을 딸깍 하고 눌러보세요.
1: 요즘은 이러한 무선 패치형 홀터 검사로 인해 보다 편리하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 심전도가 이렇게 기록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의 홀터 검사는 24시간 동안만 기록이 되는 한계점이 있었었는데요. 3일, 뭐 8일, 14일 이렇게 더 이렇게 길게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패치형 홀터 심전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9: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자, 좀 최근에 좀 증상이 좀 어떠셨어요?
5: 약 먹는 중에도 심방 증세가 좀 많이 나타났어요.
9: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약 드시면서 대부분 이제 경상적인 맥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심전도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심방세동이 재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힘드신 게 심방세동이 재발되는 걸 느끼시는 것으로 보이고 만 3일 정도 검사를 했던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심방세동 부정맥 상태로 있었는지 이렇게 다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잔떨림이 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심방세동의 심전도인데 약에 결국엔 저항성이 생기고 이렇게 심방세동이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1: 검사 결과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9: 심방세동 환자 전체를 놓고 이제 증상을 확인을 해보면은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무증상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자가 정확히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무증상인 경우부터 해서 이게 만성적인 피로나 약간의 어지러움 뭐 그냥 그 정도의 느낌만 이제 가지는데 이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이제 무증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한 증세를 또 느끼시면은 이제 소위 많이들 얘기하는 뭐 공황 발작이나 이런 정신과적 증상과도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간과하지 말고 결국에는 맥박을 짚어보고 아니면 심전도를 찍어보고 이것이 결국에는 심방세동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심방세동으로 인한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0: 찾은 70세 김복자 씨. 며칠 전 어지럽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았다.
1: 쪼여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응급 치료를 받고도 있는데도 계속 지금 쪼여보고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2: 또 중이년에 증상이 있거나 하면 저희 바로 깨주세요.
3: 매일 수술 날짜 잡고 있어요.
1: 또 오고
4: 있어. 아, 지금 또 그러세요.
0: 수시로 찾아오는 가슴 통증. 지난달에도 응급실에 실려왔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
5: 네, 이제 지난달에 응급실로 한번 오셨었죠. 그때도 막 많이 두근거리고 힘드셔서 그때 심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심방세동이 재발돼 있고 굉장히 막 떨리면서 빠르고 불규칙한 이런 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응급실 왔을 때 이게 저희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예, 이렇게 세동이 뛰다가 이건 거의 한 지금 8초 가까이 심장이
1: 그랬어요.
5: 멎은 거예요. 예, 이렇게
1: 번,
5: 되면은 예, 까무러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한 3초, 4초만 넘어가도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데 이렇게 7, 8초 동안 맥이 이제 끊기게 되면은 병원에 계실 때 이런 게 확인이 되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뭐 계단에서 구르실 수도 있고 정말 운전 중에 정신을 잃으신 분들 크게 다치는 분들도 계세요.
0: 8초 동안 심장 박동이 멈추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심방세동이 오래 지속되면 빠른 빈맥과 느린 섬맥이 반복되는 빈맥 섬맥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빈맥이 느려져서 섬맥이 되거나 잠시 멈추는 동정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5: 심방세동이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에 거의 한 7초, 8초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빈맥 섬맥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게 생겼다는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래서 응급실에 계신 동안에도 거의 한 세 차례 정도 그런 이벤트가 반복이 되어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상의 위험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또 환자분이 좀 지내실 수 있는 무선 심박 동기를 희망하셔서 내일 시술할 때 한꺼번에 함께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김복자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펄스장 절제술과 심장이 멈추는 동정지를 막기 위한 무선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펄스장 절제술을 위해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뒤 좌심방의 폐정맥과 연결된 부위에 고압 전기 신호를 보내 이상 신호를 보내는 세포들을 죽인다. 무선 인공 심박동기는 유선에 비해 크기도 작고 배터리 일체형이어서 전기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 대퇴부에 카테터를 넣어 무선 인공 심박동기를 원하는 위치로 보낸 뒤 갈고리를 이용해 근육에 고정시킨다. 이후 동정지가 발생할 경우 박동기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 박동을 유도하게 된다. 김복자 환자의 시술이 시작되었다. 7년 전 냉각 풍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심방세동이 재발한 상황이어서 심장 3D 지도를 꼼꼼하게 살피며 이상 전기 신호가 나오는 부위들을 찾아낸다.
5: 자, 앞쪽 좀 보여줄까?
0: 펄스장 절제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카테터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꽃무늬 카테터는 심장 벽면을 도장 찍듯이 넓게 시술할 때 주로 사용된다.
5: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넓지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가죠.
2: 네,
5: 시작할게요.
0: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환자의 심장 박동이 달라졌다.
5: 바로 시그널은 없어졌고, 자, 갑시다. 한 번 더.
0: 문제를 일으킨 폐정맥 부위에 시술을 이어나간다.
5: 이것도 세이브.
0: 환자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5: 오케이.

0: 이제 헐시장 절제는 마쳤고 이제 무선 심박동기 삽입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몸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1: 카테터 끝에 연결한 무선 인공 심박동기를 대퇴부 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밀어넣는다. 박동기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갈고리를 돌려서 심장 벽면에 고정시킨다.
0: 눈바퀴, 세이프. 세이프. 0.4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괜찮으면은 디스커넥 할게요.
2: 0.75. 0.5.
0: 좋네요. 오케이. 세이브 해놓읍시다.
3: 총알 같이 생긴 그 기계가 박동기의 모든 기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까지 함께 일체형으로. 그래서 심장 이제 벽에다가 이제 심어 놓게 되면은 이제 심장 바깥으로 어딘가 연결되는 어떤 선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피부 밑에 만져지는 그런 이 박동기 이 주머니 포켓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나아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1: 심방세동이 무서운 건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머리로 날아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박범철 씨. 2년 전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뇌졸중이 왔다.
4: 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뭐 그런 전조증상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고 뭐 두근거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덜컹거림 같은 느낌도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소주를 두 병 마시는 느낌? 한 번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치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이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좀 뭐 손짓 발짓으로 좀 도움을 구해서 급하게 이제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와서 많이 놀라고 당황했다. 그 원인은 바로 심방세동.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전조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심방세동으로 심장이 바르르 떨리면 힘있게 펌프질을 못해 혈액이 심방에 고여있다 응고되어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이다.
5: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뭐 일반인들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은 대부분 후유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이제 다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증 때문에 그 경화반이 생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병변 자체가 작아요. 근데 심방세동에 의해서 오는 뇌졸중은 심장 안에서 혈전이 이렇게 날아가서 머리 혈관을 막는데 이게 큰 혈관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런 치명적인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원인이 대부분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박범철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 외에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있어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0: 일반적인 이제 심방세동 조동맥 외에 조금 저희가 다른 종류의 뭐 심방성 빈맥이나 다른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심전도도 함께 좀 관찰이 되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심방세동에 대해 기본적인 펄스장 절제를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전기생리 검사를 통해서 다른 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빈맥성 부정맥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함께 치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좀 보여줘.
1: 시술이 시작됐다. 그런데 환자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작은 자극에도 빈맥이 심하게 발생했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가 좁아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 필요했다.
0: 무심방에서 보이는 이제 심방 조동, 심방 빈맥, 심방 조동에 대해 일단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1: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점을 찍듯이 촘촘하게 시술할 수 있어 좁은 부위를 시술할 때 적합하다. 다만 고온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자칫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0: 점을 이쪽에도 좀 찍어주세요.
1: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하게 한 땀 한 땀 시술해야 한다.
0: 됐지? 그 다음에 아까 하의 로어를 확인했고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갑시다.
1: 이번에는 펄스장 절제술을 할 차례. 동그란 카테터를 이용해 1500볼트에 달하는 고전압 전기 충격을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쏜다.
0: 갑시다. 지금
1: 전기 충격을 쏘면서 맥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0: 네. 됐어.
1: 이상 신호가 나오는 부위들을 찾아 하나하나 다 고전압 전기 충격으로 문제세포를 파괴시키자 조금씩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0: 조금만 자극이 돼도 그런 심방 빈맥, 심방 조동이 계속 유발이 되는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심방 조동에 대한 매핑을 먼저 했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준 뒤에 좌심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심방 세동에 대한 매핑과 치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1: 시술 후 유이태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3: 박범철님.
6: 네.
3: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 네.
3: 6시간 정도는 잘 누워 계시면 이제 지혈이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앉아 계시거나 걸어 다니셔도 돼요.
6: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3: 네.
6: 이상적으로.
3: 그래서 지혈에 문제 없으면 내일 퇴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은 좀 많이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아, 네.
3: 예, 예. 항응고제는 앞으로도 계속 잘 드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 재발하지 않도록.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 계속 잘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네, 네 감사합니다.
3: 그래요.
1: 증상이 사라져서 약을 거르고 업무상 술을 입에 댄 것이 화근이었다.
3: 요즘 약들은 약효도 좋지만 또 반감기도 짧아서 임의로 만약에 한 뭐 이틀, 삼일, 일주일 이렇게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전혀 우리 몸속에 항응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는 그냥 그 위험 확률을 그대로 다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1: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심방세동. 만약 계단을 걷고 있을 때 쓰러지거나 운전 중에 실신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교사로 40년 가까이 운동장을 누비던 곽태룡 씨. 심방세동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7: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옆으로 떨어지면서 콧뼈도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설질이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딸이 막 흔들어 깨우고 막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왔죠.
1: 지난해에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이번에 또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8: 작년에 같은 경우 뇌출혈이 있을 때는 정말 살아서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밤 못 넘긴다고 식구들 다 불러서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태로는 밤 넘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그 밤 사이에 살려주셨어. 낙담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니까 자기 또 살 수 있는 거지.
7: 뭐 힘 안 든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다 힘들지 뭐.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지 뭐.
8: 이번에도 또 파이팅 합시다.
7: 매번 고생이 많다. 아유, 고생이 많네.
1: 심방세동 환자는 혈전

0: 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먹지만 뇌출혈이 생긴 경우 지혈이 안 될 수 있어 항응고제 복용을 멈춰야 한다.
1: 시술 후의 경과가 아무리 좋아도 뇌졸중 병력이 있으시고 심장 안에서는 언제든지 혈전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약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항응고제라. 항응고제가 하는 역할이 피를 쉽게 말하면 좀 물켜주는 거. 그래서 지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을 예방하려고 드렸던 항응고제의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머리가? 그때 통증이?
2: 평상시에 두통하고 좀 달랐어요.
1: 갑자기 느껴지셨어요?
2: 예.
1: 그냥 이게 뇌출혈이에요. 요게 밝은 하얀색.
2: 아, 예. 네.
0: 뇌출혈로 뇌 한가운데 피가 고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1: 좌심방 귀, 좌심방 2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뭐 귀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피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가 잘 고이게 되고 심방세동이 와서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떨어버리면 혈전이 생기기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0: 좌심방이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혈전 90%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개로 좌심방이 입구를 막아서 혈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좌심방이 폐색술을 하기로 했다. 좌심방이 폐색술을 하기 위해선 보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3: 제가 입에다가 마취 스프레이 뿌려드릴 거예요. 약이 조금 쓰고요. 10초 있다가 삼키세요. 위 내시경보다 두꺼운 관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요.
4: 저희 검사 시작할 거예요. 목에 관 닿으면 바로 꿀꺽 하세요. 꿀꺽.
0: 좌심방이가 식도 바로 앞에 있어 경식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좌심방이 입구의 크기도 재고 혈전 유무를 파악한다.
1: 혈전을 예방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좌심방이 안에 이 기구가 마개가 들어가서 꽉 제대로 막아야 돼서 남아있는 혈류 흐름이 없도록 좌심방이의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그 마개가 적절히 폐색해주도록 하는 게 주요점이 되겠습니다.
0: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한다. 그런데 곽태룡 환자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뇌출혈이 발생해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혈전의 90%가량 만들어지는 좌심방이 입구를 마개로 막는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좌심방으로 보낸 뒤 좌심방이 입구에 마개를 위치시키고 부풀려 혈액의 유입을 차단한다. 시간이 흘러 살이 덮이면 입구가 완벽히 차단된다. 심장내과 김대훈 교수가 좌심방이 폐색술을 맡았다. 먼저 심장 초음파와 경식도 초음파 등으로 측정한 좌심방이 입구보다 1에서 2mm 큰 마개를 선택한다.
5: 31mm 하시죠.
6: 31mm 오픈하겠습니다.
0: 곽태룡 환자는 좌심방이 입구가 큰 편이어서 지름 31mm의 마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카테터를 이용해 마개를 좌심방이 입구까지 보낸다.
5: 한 번 더 어드밴스 할게요.
0: 마개가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면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마개를 부풀린다. 마개가 입구를 제대로 막아 피가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7: 네, 이거 컬러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8: 이거 딱 튀긴 차린데 없네요.
7: 차린 겁니다.
8: 네. 네. 네, 좋네요.
7: 훨씬 높게.
1: 이게 시술하기 전에 좌심방이로 피가 새어 들어가는 저희가 조영제를 썼을 때 모습이고 저기에 마개를 넣고 나서는 네, 이렇게 피가 여기까지 끝까지 새어 들어가지 않죠. 정말 혈전 생기지 않도록 좌심방 2로 가는 혈류가 잘 막혔는지는 6개월 정도 후에 전산화 단층 촬영

0: CT 스캔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올해 72세인 마테오 씨. 작년 3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오다 증상이 재발해 어제 펄스장 절제술을 받았다.
2: 그 뭐 꾀병했던 사람처럼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걸으려고 하면 어지럽고, 그리고 조금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숨이 차고, 또 잘 때는 이 벽에가 척척하게 젖을 정도로 머리에서 이렇게 땀을 흘렸어요. 근데 어제 시술 받고 그런 증상들이 말끔히 싹 다 없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믿음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술을 어제 받고 나니까 이렇게 180도 이 컨디션이 달라졌네요. 아주 좋습니다.
1: 펄스장 절제술을 받고 2박 3일 만에 퇴원하는 길. 예전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슴 통증이나 숨찬 증상 없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시술 2주 후 무주에 있는 마테오 씨를 찾았다. 한층 건강해진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3: 나이 들수록 이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12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3세트 하면 36개거든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도 이제 시술하기 전에는 너무 숨이 차고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못했어요. 한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술 받고 나서 그런 증상이 그냥 감쪽같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1: 직접 사료를 만들어서 닭 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시술 받기 전 사료 포대를 옮기다 숨이 멎어 119를 불렀던 적이 있다.
3: 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침에 닭장에 가서 닭들 닭밥을 주는데, 근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죽는 건가? 이 옛날 같으면 이게 죽는 병이거든요.
1: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되찾은 소중한 일상.
3: 닭사료에 소금도 들어가요.
1: 앞으로 아내와 함께 닭을 키우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3: 인생을 두 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같은 불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저처럼 정상을 회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형아, 산책 가면 좋지? 응? 좋아가지고. 오로지 일편단심, 얘는 나만 좋아해.
1: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 여기 이 고개로 올라가는데 두 번, 세 번을 쉬어서 갔어요. 숨이 차가지고.
1: 심방세동. 적절한 치료로 잘 관리하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있진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4: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관리받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부전과 같은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5: 하지만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4: 거기서 맥박을 짚어봤을 때 혹은 혈압계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감지가 된다면 절대 관가하지 마시고
5: 작은 변화에 꼭 귀 기울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7: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8: 아니요, 그냥 머리가 무거워요, 많이.
9: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가 이상이 생기면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0: 또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9: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가세요.
11: 정면?
9: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외식보다 집밥을 사랑하게 만들어줄 최경숙의 한식 레시피. 지금까지 알았던 우동 요리가 아니다. 우동면에 양념이 쏙쏙 스며드는 꿀팁 대공개. 새콤한 김치와 우동면을 같이 볶아 개운하면서 칼칼한 김치 볶음 우동부터 애호박하면 가성비, 가성비하면 애호박. 여름 반찬으로 차갑게 만들어 먹는 애호박 나물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의 기원등 강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김치 요리를 좋아한다면 모두가 다 좋아할 요리인데요. 자, 김치볶음 우동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오늘은 냉동 대패 삼겹살이 아니고 네. 대패 목살.
1: 네.
2: 하고 짝꿍인 김치 하고요.
1: 네, 이 두 재료만 봐도 그냥 먹음직스럽습니다.
2: 그렇죠. 우동으로 예. 한번 볶아보려고요.
1: 자, 이 냉동 우동 면을 준비하시죠?
2: 네, 네.
1: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재료들은 뭐 김이랑 여러 그쵸? 가지 재료를
2: 특별한 거. 김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재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자재 중에 하나예요.
1: 예,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자, 매일 먹는 밥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우동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2: 네, 우선 집에 제가 이걸 좀 잘라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살을 네. 좀 우동 면이 기니까 조금 길게 잘랐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김치가 있는데요. 김치는 여름에는 정말 시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넣도록 네. 할게요. 여기 참기름 여기다 넣어서 특별히 뭐 마늘이랑 준비 안 하셔도 이 안에 마늘이랑 다 넣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1: 자, 맞아요.
2: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동면이니까
1: 네.
2: 여기 면을 준비했는데 이 면은 그냥 냉동면이 아니고 냉장면이에요.
1: 냉장면.
2: 예, 이 냉장면을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동할 때는?
1: 우동하면 그냥 바로 저는 삶아버리는데.
2: 그죠. 예. 삶아버리죠.
1: 예, 예.
2: 그러니까 면이 수분을 먹어요.
1: 맞아요.
2: 그럼 볶음 우동면을 하면 이런 맛있는 맛을 먹어야 면이 맛있는데
1: 예.
2: 삶아서 이미 물을 먹었으니까 예. 안 먹잖아요.
1: 약간 겉돌더라고요.
2: 그죠. 맞아요. 겉돌아요.
1: 예.
2: 단 한마디로.
1: 예.
2: 그러니까 이거를 랩을 씌워서
1: 예.
2: 전자레인지에 뜨겁게 할 거예요. 다 익은 거니까. 한 두 개니까
1: 예?
2: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겠는데요.
1: 그럼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2: 예.
1: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 잡아다니지 말고 조금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1: 아, 좀 널널하게.
2: 예, 예. 빡. 바싹 잡아다녀서 하면
1: 예.
2: 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떤 데는 닿고 어떤 데는 안 닿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조금 벌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 아, 그냥 덮일 정도로만.
2: 네,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1: 아,
2: 그렇지 않으면 꺼낼 때 이렇게 뜨거운 김에서 손 다치고 하니까
1: 예.
2: 좀 여유 있게 이렇게.
1: 여유 있게.
2: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하세요. 됐습니다.
1: 이 우동면이 이미 익혀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2: 그렇죠. 뜨겁게만 덮이면 됩니다.
1: 자, 1분 30초.
2: 그리고 예? 우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볶음면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우동에다가 간을 줘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이거는 시판용 간장 코너에 가면 메밀 전용 간장 있어요. 그렇죠? 그 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기는 힘드시니까
1: 네?
2: 그런 간장 이용하시면 좋아요.
1: 선생님, 혹시 만약에 집에 메밀 전용 간장이 없으면 어떤 간장을 좀 대체할까요?
2: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1: 안 되네.
2: 간장만 가지고 안 되니까
1: 예?
2: 다시 육수도 조금 넣어야 되고
1: 뭐 이런 것들이 내네요.
2: 그렇죠.
1: 예.
2: 자, 그다음에
1: 네?
2: 대기는 되는데
1: 예?
2: 맛있는 맛이
1: 오늘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2: 네, 맛은 네, 간장 조금 넣고
1: 예?
2: 설탕 조금 넣고 하시면 돼.
1: 네.
2: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예? 이제 위에다가 이따가 놓을 거니까
1: 거.
2: 네,
1: 예.
2: 올릴 거니까 이건 위에다 올릴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1: 예?
2: 불로 가서 시작을 할게요.
1: 자,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볶음 우동을 만들어 볼 텐데요.
2: 여기 대패 목살을
1: 네.

0: 그쵸? 살이 나요. 아, 요즘 뭐 제품들이 잘 나와서 되게 누린내가 많진 않지만 혹시나 모를. 예.
1: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그냥 구울 때는 예. 이렇게 종이 티슈를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접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닦으면서.
0: 아, 아무래도 이렇게. 기름 많이 나오긴 하죠.
1: 그렇죠. 기름 많이 나오죠. 이 기름 냄새, 이 기름만 잡아줘도 예. 냄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0: 맞아요. 적당한 양은 고소한 향도 주고 네. 굉장히 또 먹음직스럽게 해주지만 너무 많다 보면 향도 약간 이제 너무 과할 때도 있고 기름도 너무 느끼하고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네요.
1: 이렇게 기름을 닦아서 움직이다 보면 예. 있죠, 이렇게?
0: 예.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 기름이 어느 정도만 남아있으면 되나요?
1: 고기가 네. 익기 시작하면 돼요, 고기가 이렇게. 자.
0: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막 자작한 느낌이 아닐 정도로만.
1: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 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자.
0: 확실히 조금 기름을 덜어내서 그런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에 이제 그 향이 남아있어요. 먹음직스러운.
1: 너무너무 정확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못 느껴서 어떡하나 하고 제가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괜찮아요.
0: 네. 그냥 자, 했다면 아마 기름이 아주 많았을 텐데 적당하네요, 지금은.
1: 자, 이 정도 되면은요. 네. 이제 고기는 가장자리에 놓고요.
0: 네.
1: 자, 이제 불을 중불로 줄일게요. 중불로 줄이고 우리 김치 참기름 섞어 놓은 거 안에 네. 넣어주세요.
0: 이것도 가운데다가?
1: 네, 가운데다가. 이제 먼저 들어서 뜨거워진 건 가장자리
0: 네,
1: 연한 불에 있어도 되고 자, 센 불에서는 자, 이렇게 김치를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볶을까요? 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김치는 고기는 빨간 게 익으면 하얗게 되는데 김치는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0: 맞아요. 이미 빨간데요.
1: 그렇죠. 자,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예. 볶을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네. 이걸 이렇게 저어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세요. 네. 그럼 아까보다 많이 뜨거워졌어요.
0: 네.
1: 이렇게 해서 뜨거워지면 볶아진 거 아니겠어요?
0: 아,
1: 그렇죠.
0: 됐습니다.
1: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자 이제 이거는 네. 이렇게 섞어서 두 개는
0: 고기랑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1: 네, 뜨거워졌으니까 고기도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서 섞어서
0: 이 선생님께서 며칠 동안 이 팬을 활용하는 방법 많이 보여주셨어요.
1: 네.
0: 저희도 진짜 요리에 저희가 할 때 활용을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그쵸. 자 이제 골고루 섞이잖아요. 그러면 예. 또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가 면 좀 넣어주시겠어요? 면
0: 면이요?
1: 삶은 면.
0: 저희가 아까 이 냉장면을 예, 전자레인지에 1분 반 정도 했어요.
1: 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예. 덮여놓은 면을 자,
0: 깨요.
1: 자 이렇게.
0: 저희가 많은 분들은 이미 한번 익혀져 있는데도 한번 삶아내거든요.
1: 예.
0: 내가 오늘 삶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1: 예, 예. 물 먹으니까. 자, 예. 그리고 이제 얘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아까 우리 소스 만들어놨죠. 김치 국물하고 같이
0: 네.
1: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0: 김치 국물 넣고 뭐 예. 별다른 재료 없어요.
1: 예.
0: 갖고 있는
1: 예.
0: 것들.
1: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국물이 증발하면서 불은 중불이잖아요.
0: 예.
1: 이렇게 되면 풀어져요. 이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0: 맞아요.
1: 예. 자, 이렇게. 억지로 풀으면 끊어지니까 예. 가만히 놔두면 수분을 먹으면서 풀어져요.
0: 맞아요. 그리고 이 맛있는 아까 기름 있잖아요.
1: 네.
0: 배피 목살에 기름, 네. 기름으로도 잘 풀어지면서 그 맛있는 양념들이 잘 배는 것 같아요. 우동 면에.
1: 예.
0: 물론 우동도 맛있지만 볶음 우동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1: 네.
0: 선생님도 예전부터 이 볶음 우동 좋아하셨어요?
1: 저는 국물보다 네. 이렇게 제 맛을 듬뿍 깊은 맛을 간직한 이렇게 볶은 거 국물이 국이 나와도 건더기 위주로
0: 맞아요. 저도예요.
1: 먹어요. 국물보다는
0: 물론 국물 요리할 때 국물 먹긴 하지만
1: 예.
0: 이렇게 우동이라든가 예. 이런 볶음으로 같이 면을 해먹는 걸 땐 정말 그게 맛있더라고요. 볶음이
1: 한쪽에는 예. 이렇게 젓가락을 쥐고 한쪽에는 이렇게 주걱을 들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0: 와, 이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진짜로. 아니 정말 우리가 물에 삶지 않아도 예.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네. 맛있는 양념을 쏙 먹으면서
1: 자, 저 이제 불 끄고요.
0: 예.
1: 불로 가서 놔볼까요?
0: 면이 풀리고 잘 볶아주셨어요, 재료들과.
1: 네. 이제 접시에다가 담는데요.
0: 네. 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볶음김치의 향이 정말 가득하게 납니다. 아니, 면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양념들을 아주
1: 그쵸,
0: 또 먹었기 때문에
1: 자, 그리고 면이 하나도 안 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탱글탱글하게 그리고 촉촉해요.
1: 네. 자, 여기 이거는 오늘 2인분이에요.

0: 듬뿍 이렇게 양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두 개 해야지 1인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1: 사실 우동은 왜 짬뽕, 볶음 짬뽕처럼 많이 해 먹었는데 이렇게 김치로 해 먹는 거 정말 새로워요. 그리고 입맛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준비했던 재료도 한번 올려볼까요?
0: 네. 김가루도 이렇게
1: 예.
0: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파 아까 없으시면 부추도 괜찮고요.
1: 부추도
0: 실파가
1: 맞아요.
0: 정말 저기 면 되게 비싸서요.
1: 네.
0: 자 우동값보다 쪽파값이 더 비싸요. 네,
1: 재료가 있으시면 활용하시고
0: 네, 예, 예.
1: 김치
0: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1: 예.
0: 자 저는 이제 이대로 완성이 됐는데 네. 마음속으로는 여기다가 뭐 한 가지 더 넣으면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면서 났어요.
1: 이 정도로도 뭐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볶음 우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진 김치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우동면을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주세요. 우동면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물기가 없이 삶아져서 양념이 더 잘 배요. 그런 다음 국수 장국, 김치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돼지고기를 넣은 뒤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으며 볶아주세요. 중불로 줄인 뒤 김치를 넣어 볶다가 우동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김가루, 다진 쪽파, 깨소금을 얹으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됩니다.
1: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애호박 나물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애호박 제철이죠.
1: 맞아요.
0: 정말.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 전부 다 제철이에요. 양파, 마늘
1: 예.
0: 그리고 애호박 할 때는 새우죠?
1: 맞아요.
0: 네, 그리고 기름 조금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애호박 나물 하면 새우젓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나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자, 애호박을 한번 손질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오늘은? 자,
0: 이제 애호박 하면
1: 네.
0: 지금은 뭐 전도 부쳐 먹고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찌개도 끓여 먹고 예.
0: 찌개도 끓여 먹고 하잖아요. 근데 나물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왜 그런 물렁물렁 너무
1: 맞아요.
0: 물고
1: 이름부터 나물이라고 하면 뭔가가 감을 먹을 때요 하게 되는데.
0: 그래서 근데 오늘은 식감이 정말 네. 애호박의 식감이 정말 맛있는
1: 맞아요.
0: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제가 조리를 할 텐데요.
1: 네?
0: 자, 애호박을 어머니들이 이렇게 예. 썰기 힘든데 왜 가늘게 썰으셨냐면 예? 잘 익지를 않아요.
1: 맞아,
0: 조금만 시간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물러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점을 피해서 이렇게 아예 크게 썰어요. 이렇게.
1: 아~
0: 이렇게. 마탕 가치름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0: 이렇게 반 썰어서 예? 요 길이의 반 정도로 이렇게 썰어 가시면 돼요.
1: 큼직큼직하게.
0: 큼직큼직하게.
1: 예.
0: 그래서.
1: 이렇게 선생님께서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셨는데, 이렇게 분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0: 그쵸,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1: 네.
0: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네. 조금만 이렇게 살살.
1: 소금을.
0: 네.
1: 살짝 간이 배도록.
0: 살살, 예. 조금 이렇게.
1: 근데 선생님 살짝 조금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아까 애호박은 우리 어머님께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써실 때도 조금 두껍게 썰어도 잘 안 익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더 두껍게 썰었어요.
0: 더 두껍게 썰었죠?
1: 그래서 어떻게
0: 그래서 어머니들 같이처럼 냄비에다 하지 않고요.
1: 예.
0: 이거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익힐 거예요.
1: 아, 어머니 전자레인지에?
0: 예. 그럼 알겠습니다. 향과 영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1: 그러면서 조금 더 익혀주나요?
0: 네.
1: 오.
0: 익는 게 이제 불에서 직접 따서 네. 익는 식감하고 좀 틀리죠.
1: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배웠듯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
0: 네네. 예. 한 번만 아르켜 주시면 다 하네.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나와도 괜찮아요.
1: 예.
0: 자,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1: 네.
0: 자, 600g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한 300g 정도예요. 네. 그러면 했는데 700g이다. 그러면 7분 하시고요. 네. 100g에 1분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100g에 1분이니까 600g에 6분.
0: 네. 자.
1: 네, 6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에어박을 전자레인지 돌려놓은 후에 저희는 다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이제 채소부터 볶도록 할게요. 자,
1: 기름을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0: 맞아요.
1: 올리브 오일이 있는 거 보니까.
0: 근데 이제 애호박은 향이 되게 부드러운 향이라 무민 이 포도씨유를 제가 쓰고 있어요. 올리브는 향이 강하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역시 후라이팬에는 불을 달구지 않고요.
1: 불을 켜지 않은 상황이에요?
0: 예. 거기에다가 자, 파. 이렇게.
1: 근데 마늘 기름을 내는 줄 알았는데.
0: 아니요. 이게 전부 향신료지 다 넣어서 채소, 이렇게 마늘 넣고 그냥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1: 양파까지요?
0: 양파까지요. 대신 이렇게 하실 때 중요한 건 소금을 여기 소금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1: 소금간을?
0: 예. 소금 조금 해주시면.
1: 예. 네. 아니, 사실은 원래 이렇게 요리할 때는 그냥 마늘 기름을 먼저 내서 하는데 양파까지 이렇게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0: 예, 괜찮습니다. 예. 향이 더 잘 나와요.
1: 맛있는 향채소의 향을 한 번에 쭉 뽑아내시려고. 네.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구어지면은 역시 중불에서 하도록 할게요.
1: 자. 자, 지금 불을 제일 세게 했죠?
0: 네. 조금 이렇게 지지직 하고 달구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불 중불로 해서 하겠습니다.
1: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오늘 애호박 나물 정말 많이 먹는 국민 반찬이에요.
0: 그럼요.
1: 근데 이제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맛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0: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왜 호박나물을 안 먹나, 호박전을 안 먹나, 왜 가지전을 안 먹나.
1: 맞아요.
0: 씹을 게 없어요.
1: 맞아요.
0: 물렁물렁해요.
1: 맞아요. 뭔가 물컹거리고. 네.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첫 기억에 그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약간 씹는 맛이 있으면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씹는 맛을 살려서 제가 크게 썰어서 익히기 위해서
1: 준비를 해줬죠.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저희가 6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0: 색깔 그대로 있죠.
1: 예. 색깔 그대로고 오히려 더 예뻐졌고요. 촉촉하게 안쪽까지 조금 익은 것 같아요.
0: 한 제 생각에 이거 한 60% 정도밖에 안 익었어요.
1: 그래도 사실 이 60%를 팬에서 익히려고 생각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0: 그럼요. 그리고 골고루 안 익고 껍질만 익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가운데부터 익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 에어박 넣어주세요.
1: 에어박이요. 자, 양파가 제일 여기서 두꺼운데 양파가 좀 투명하게 변했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향채소에 그 맛있는 그 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60% 익은
0: 여기 국물까지 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애호박 있는 쪽에다가 새우젓 하고
1: 저희가 좀 다졌죠?
0: 네.
1: 애호박 있는 쪽에 이 새우젓. 사실은 이 새우젓으로 맛을 내면 확실히 약간 고급져요.
0: 고급지죠?
1: 그리고 감칠맛과.
0: 그리고 거기에 맑은 청장 간장인데 이렇게 맑은 게 있어요.
1: 이거 뭐예요?
0: 간장인데 색깔이 없는 간장인데.
1: 간장.
0: 그다음에 여기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겠어요?
1: 아무래도 색감을 위해서 맑은 장 썼어요.
0: 네. 해서 이것도 여기서 확 젓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급해서 젓는다고 얘가 빨리 익는 게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놔두었다가 젓고 해서 몇 프로만 익히시냐면 한 80%? 아니면 85% 정도만 익히세요.
1: 나머지 20%는 어디서 익혀요, 그러면?
0: 그래서 제가 저기 용기, 밀폐 용기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1: 지금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익은 거예요, 지금은?
0: 지금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어요.
1: 조금 더 익혀볼까요, 그러면?
0: 네.
1: 자. 젓가락을 찔렀을 때 이제 쑥 들어가긴 해야 되죠?
0: 아니요, 자꾸 쑥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무르다고.
1: 오늘이 너무 무른 애호박이 아니라.
0: 네. 자기 열로 익어야죠. 자기 열로 이렇게.
1: 여열로?
0: 여열로. 이렇게 아.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3: 자, 그러면 네, 네. 밀도 용기 한번 담아볼게요. 네. 어우, 진짜 향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저는 에어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 향도 좋지만 예. 색감도 네.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색이 살아있으면 예, 에어박이 가지는 영양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 저희가 평소에 에어박 나무를 할 때랑 좀 달라요. 오늘은 조금 두껍게 썰리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익히지 않았어요.
0: 자, 여기 깨 좀 뿌려주시겠어요? 아,
1: 중간중간.
0: 네. 깨 좀 뿌리고 예. 예.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참기름 조금 넣어주실래요?
1: 아, 중간중간.
0: 넣고 여기다 나머지 네. 잊어버렸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자.
1: 네. 오,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아, 그리고 양파도 너무 숨이 죽지 않아서 부들부들하지만 씹는 식감이 있겠어요. 네. 촉촉하게.
0: 단맛을 맞아요. 더 호박의 애호박의 단맛을 이 양파 단맛하고 또 네. 다른 단맛이에요.
1: 맞아요. 이 양파가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해주면 그 매운맛, 그 알싸한 맛은 없어지고 오히려 단맛 나면서 부들부들하게, 그렇죠?
0: 자, 여기에 자, 제 맞죠?
1: 예, 맞아. 괜찮나요, 선생님?
0: 네, 네, 됐습니다. 이대로. 예. 뚜껑 정말 중요한 겁니다.
1: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저 여기 이렇게 이제 김이 서리는데 네. 이 상태로 두는 게 맞나요?
0: 네 이대로 예. 완전히 식은 다음에 네.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예. 일주일 정도 잡수셔도 돼요. 제가 미리 식은 해서 예. 가져온 게 있는데
1: 맞아요.
0: 보도록 하죠.
1: 이야 선생님 오히려 더 약간 생기가 있으면서 정말 왜 갖고 있는
0: 이건 아직 센 것 같지만 이건 익어서 부드러워지죠.
1: 그러게요.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 이거 한번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이거 그냥 밥에 얹어가지고 쏙쏙 집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0: 차갑게 드세요. 예. 이거는 차가워서 더 맛있어요.
1: 우와 진짜 우와 아니 이 애호박 나물 진짜 맛있게 하나 있으면 열 반찬 안 부러워요. 고기 반찬 안 부러워요. 아니 또 씹을 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큼지막해서
0: 그리고 일단 색깔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1: 이 새우젓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근데 확실히 원래 이렇게 반찬을 해두면 에어박이 이렇게 많이 풀어지고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정말 모양을 딱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에어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2: 애호박 나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은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큼직하게 빚어 썰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손질한 애호박은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익혀주세요. 애호박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색감과 향은 살면서 속까지 잘 익어요. 팬에 포도씨유, 어슷선 대파, 편썬 마늘, 채썬 양파, 소금을 넣은 뒤 센 불에 볶아줍니다. 중불로 줄인 뒤 애호박, 새우젓, 맑은 국간장,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애호박 나물에 깨소금, 참기름을 뿌리고 밀폐 용기에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깨소금을 뿌린 뒤 뚜껑을 덮어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애호박 나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휘리릭 볶아 고슬고슬한 식감을 살린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부터 영양의 균형과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지리멸 피망 볶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보이세요? 저와 함께 3회 베스트로 서커스를 보러 가요.

없어 채찍기만 천면 삼내게 면십이 놀라운 직사각형 공중을 떠다니지 삼다섯 개면

조심해! 재채기하다 떨어지겠어! 3, 요!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나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12, 15.

Queen.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Shh.

Yeah.

Yeah.

예티도 우리도 오늘 하루 신나.

이렇게까지 잘 숨다니 정말 대단한걸? 이제 찾는다!

0: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1: 으아씨야!
0: 너 거기 있어?
1: 으아씨야!
0: 어, 또 만났네? 길을 잃은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어서 일어나! 가서 치료해줄게!

그 해양을 돌려준 게 바로 너희였구나. 잘했어 얘들아. 정말 최고야. 저 친구들도 태워주는 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건 치워도 돼.
1: 알겠습니다. 자.
0: 고마워, 여보.
2: 왜 울어요, 엄마?
0: 그냥 이 방 때문이야, 블루이.
2: 어떻게 방이 엄마를 울게 만들어요?
0: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있어서야. 이게 우리 딸 첫 번째 침대지.
2: 네, 그리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0: 빙고의 첫 번째 침대이기도 하고.
2: 그리고 빙고가 제 방으로 옮겨왔죠.
0: 이젠 누구의 방도 아니야.
1: 그럼 아기 침대 치워도 돼?
2: 빙고, 우리 각자 방 가지고 싶다.
3: 언니, 나도 그래.
2: 엄마, 이제부터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냥 남는 방이지 뭐.
2: 혹시 제 방으로 써도 돼요?
0: 뭐? 너희들 방 바꾸고 싶은 거니?
2: 아니요, 저 혼자요. 저만 여기로 옮기는 거고 빙고는 원래 방을 쓰는 거예요.
3: 둘 다 침대방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래.
2: 만세!
0: 너희들이 원한다면.
1: 좋아, 끝.
0: 아빠, 블루이 침대 이 방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1: 아, 뭐라고?
2: 블루이 이방이 아니면 침대방. 빙고, 혹시 수박 카펜 내 방에 가져가도 돼?
3: 좋아. 근데 우리 카펜 경주 먼저 하자.
2: 좋아. 준비 시작.
1: 됐어. 끝났네.
2: 고마워요, 힘센 아빠.
1: 힘센 아빠라 하지 마.
3: 힘센 아빠, 빙고 침대도 옮겨주실래요?
1: 이런. 끝.
3: 아빠 고마워요.
2: 저기 빙고,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3: 그래도 괜찮지?
2: 그럼 당연하지.
3: 둥지에는 말콤이 보여서 좋아.
2: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3: 조용한데?
2: 둥지에 말콤아, 움직여봐. 진짜 움직였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야.
3: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
2: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3: 맞아.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2: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잖아.
3: 빙고 태어난 거 깜빡하셔서.
2: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3: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2: 빙고 말이 맞아.
3: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2: 빙고 방으로 가도 돼.
3: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2: 좋아.
3: 블루이 언니, 램프는 누가 가져갈까?
2: 빙고가 가져가.
3: 아니, 괜찮아. 램프는 언니가 가져가.
2: 고마워.
3: 대신 잠자요 일어나 놀이할 수 있을까?
2: 그래, 좋아. 잠자요? 일어나. 잠자요? 일어나. 잠자요? 일어나.
1: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곧 자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2: 맞다. 깜빡했어요.
3: 잘 자, 언니.
2: 잘 자, 빙고.
3: 잘 자야 해,
2: 빙고도.
3: 편안하게 잘 자야 해. 글로리아랑 램프도 잘 부탁해.
2: 응, 그럴게.
1: 그래, 알았어. 알았다.
0: 잘 준비됐어, 블루이?
2: 네.
0: 우후, 신나겠다. 잘 자라.
2: 엄마도요. 빙고한테 말콤에게 인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0: 알았어.
1: 잘 자, 빙고.
3: 아빠도요.
1: 여긴 끝.
0: 빙고, 언니가 말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해달래.
3: 알았어요. 언니가 잘 자래, 말콤.
2: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0: 알았어. 이제 네 방으로 가자. 잘 자, 빙고.
3: 주무세요.
0: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딸.
2: 네, 엄마.
1: 와, 내 소파. 나 안 해.
0: 나 안 해. 늦었네.
3: 안 되겠어.
0: 지금 뭐 하는 거니?
2: 빙고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0: 지금 잠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건 일찍 했어야지.
3: 그치만 언니는 책이 필요해요.
0: 알았어. 서둘러. 자, 됐지? 잘 자.
2: 주무세요.
0: 빙고.
3: 이거 언니가 가져가도 돼요.
0: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요. 잠잘 시간이니까.
2: 알았어요, 엄마.

0: 나네.
1: 아우, 또 졌어.
0: 이겼다.
1: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니?
2: 방 안에만 있었어요.
1: 쪽지 보내는 것도 안 돼. 잠잘 시간이잖아.
2: 알았어요.
1: 우리 딸 괜찮은 거야?
2: 잠자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뭐라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카펫도 있고 저기 사다리까지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쪽지 보내는 건 어때?
3: 잘자 미시, 잘자 릴라, 밥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4: 오! 잘했어?
1: 잘했지, 힘센 아빠. 내일 블루이 침대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아.
4: 야, 뭐라고? 자기 방이 그리운 건가?
1: 아니, 방 때문이 아니야.
4: 스냅! 하하! 예!
2: 아, 아빠만 매일 이겨요.
4: 네가 느려서 그래.
3: 블루이 언니가 이길 때도 있어야 해요.
4: 내가 왜 그래야 돼?
1: 블루이는 아이니까.
4: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아빠 믿어.
2: 왜 그렇죠?
4: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1: 그럼 매일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별일 없어.
1: 어, 그래? 메모리 스냅 놀이가 그렇게 좋아?
4: 좋긴. 난 메모리 스냅 싫어해.
1: 왜 그런지 말해줄래?
4: 왜냐면 내가 매일 지니까 스냅!
2: 하하!
4: 우와! 날쌘 몽구스가 된 것 같아.
1: 여보, 그건 거위인 거 알지?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장애물 경기.
1: 빙고 출발!

0: 좀 더 힘내! 올라가! 올라가!
1: 이타치!
2: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아빠 초록색.
1: 보세요! 우리가 장애물 경기장 만들었어요!
3: 이거 해보실래요?
4: 좋지요! 누가 이기나 볼까?
2: 아, 결승선은 어딨어?
0: 아니, 여긴 경주하는 곳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야.
3: 네!
4: 아, 그래요?
5: 빡! 빡빡빡빡빡빡빡!
3: 뭐 하시는 거예요?
2: 꼬꼬닥 흉내지.
5: 빡빡빡빡빡!
3: 꼬꼬닥 흉내를 왜 내시는 거죠?
0: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3: 꼬꼬닥이요?
4: 아니, 질까봐 겁내는 거. 꼬꼬닭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0: 그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할 순 없어.
4: 그건 그냥 핑계야. 어서, 여기 호스가 결승선이야. 준비,
0: 아니, 경주는 안 할 거야.
3: 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아요.
4: 이기면 얼음 과자.
5: 얼음 과자! 준비해!
0: 잠깐!
4: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아빠가 이겼다!
0: 그래, 잘했어요.
4: 고마워. 그럼 이겼으니까 얼음 과자 먹어야지.
0: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빠랑은 충분히 같이 논 것 같아. 좋아, 우리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3: 재미있었어요. 네!
0: 뭐라고?
5: 경주 또 하고 싶어요. 아빠 이기게 도와주세요.
3: 네, 얼음 과자 먹고 싶어요.
0: 알았어, 쉽게 이길 순 없을 거야.
5: 그렇긴 해요.
0: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3: 반칙! 예!
0: 예! 뭐? 아니, 연습해야지!
4: 너희들 또 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3: 어, 네, 그래요.
5: 이번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4: 잘하고 있어. 봤지, 엄마? 아이들이 지는 건 못 참나 봐.
0: 그럼, 물론이지.
3: 준비 시작!
4: 어, 이런! 출발은 좋았어. 하지만 날 이길 방법은 없을걸? 아, 잠깐, 뭐지? 이게 이렇게 낫지 않았는데?
0: 이제 그만해, 여보. 끝났으니까.
3: 오, 사랑해, 얼음 과자야.
4: 잘했어, 블루이. 네가 이겼다.
0: 왜 그래, 블루이? 얼음 과자 맛이 별로야?
5: 아니요.
0: 살짝 아이셔하지 않아?
5: 네.
3: 원래 아이셔하는 거잖아요.
5: 경주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어요.
0: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리 줘.
3: 네? 안 돼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0: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거야.
3: 원래 그건 아이셔하는 맛이잖아요.
0: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에 몸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야. 흡! 이제 해봐.
3: 준비 시작! 흡! 아! 중지!
0: 좀 더 연습해. 엉덩이로 타고 내려오지 말고 엎드려서 바로 내려오는 거야.
3: 와!
0: 그렇지, 그렇지!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라고?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영초네.
2: 좋았어. 바람도 잘 불고 있고 경기장 점검도 직접 해봤는데 이상한 건 전혀 없네.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2: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 달리겠다는 거네 뭐 상관없어.
1: 아버지, 지난번 경기 때 저의 반칙 죄송합니다.
2: 어, 그래. 에, 좋아. 반칙하면 벌 받아요.
1: 그럼요. 행운을 빕니다.
2: 네, 그쪽도요.
1: 준비, 시작!
2: 뭐야? 뭐지? 그걸 어떻게 배운 거야?
0: 그렇지, 블루이, 그렇지.
1: 블루이,
2: 이런.
1: 됐다!
2: 몽구스!
1: 내가 이길 거야!
3: 안 돼!
4: 방금 뭐 한 거야?
2: 아, 그게 나도 모르겠어. 아, 그런가?
3: 반칙!
2: 아, 누가 진실을 말해줄래? 몽구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있잖아. 모든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0: 내 생각엔 몽구스가 아이에게 지는 게 싫은 것 같은데.
1: 기록은 0초예요.
2: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0: 블루이?
1: 그럼 메모리 스냅 놀이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2: 아우, 이런. 아, 기린, 기린 그림이 어디 있더라? 아, 원숭이?
1: 기린, 기린, 원숭이, 원숭이, 독수리, 독수리.
2: 어떻게 다 맞춘 거야?
0: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빙고.
1: 만세!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이겼다!
2: 아...
0: 됐다, 깨끗하네.
4: 블루이.
1: 왜요?
4: 방금 다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야?
1: 반다 퍼즐이요.
4: 아빠가 곧 트램펄린 놀이터에 데려가실 텐데.
1: 오래 안 걸려요. 조각이 크니까요. 봐요.
0: 알았어. 하지만 다 하면 정리한다고 약속해줘.
1: 약속할게요.
2: 그럼 이제 트램펄린 놀이터 갈까?
1: 와!
4: 블루이, 퍼즐은?
1: 안 끝났어요. 깍깍깍깍깍깍. 어, 아빠,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2: 아니, 지금 트램펄린 놀이터 가요.
1: 끝나고는요?
2: 그래, 좋아. 끝나고 가면 돼.
1: 약속하시는 거죠?
2: 그래, 약속해.
1: 만세!
2: 갈 시간이다, 얘들아. 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야.
1: 1분만 더 놀래요.
2: 벌써 21분이나 더 놀았어.
1: 도망가,
2: 민나. 끝났어. 잡으러 간다. 그만해.
1: 아빠, 지금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2: 아니, 이미 문 닫았어.
1: 그렇지만 트램펄린 다 끝나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2: 근데 트램펄린 놀이터에서 오래 놀았어.
1: 약속하셨잖아요.
2: 아유, 이런.
1: 이번 이야기는 약속.
2: 잘자, 얘들아.
1: 안녕히 주무세요.
2: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1: 아빠가 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2: 문 닫았잖아.
1: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2: 알아, 우리 딸. 근데
3: 이 판다 퍼즐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2: 빨리 숨어.
0: 어디로 숨었어?
2: 숨다니, 누가?
0: 판다 퍼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친구 말하는 거야.
2: 그런 일이 있었어? 블루이가 약속한 걸 어긴 거야?
1: 아빠가 약속 어겼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4: 뭐야?
1: 맞아요.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2: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0: 그러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네.
1: 네.
2: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아무런 약속하게 없기다.
1: 아빠가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는 약속은요?
2: 우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
0: 좋아. 모두들 약속은 해도 좋지만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해.
1: 좋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2: 블루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약속 지키기다.
1: 어떤 일이 있어도.
2: 어떤 일이 있어도.
1: 그럼 모두 다 잘 자요.
0: 판다 퍼즐.
2: 어서, 얘들아, 빨리 해.
0: 오늘 아침에 내가 빙고에게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빨리 해 중이에요 하는 거 있지?
1: 아빠,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같이 할 수 있죠?
2: 서두르면 어떤 놀이라도 같이 할 수 있어. 약속해.
1: 약속하는 거예요?
2: 약속할 게 됐지. 가자.
1: 빙고, 아빠가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하기로 약속했어.
2: 근데 잠깐만, 꼬꼬마 놀이가 뭐야?

0: 꼬꼬마 노래가 이거야?
1: 네, 계속 무릎으로 걸어다니셔야 해요.
0: 말도 안 돼.
1: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0: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2: 어?
0: 여기 아래요.
2: 어? 안녕하세요.
0: 저는 어른 책을 찾아요.
2: 어, 잡지 옆이에요.
0: 고마워요. 너무 높잖아.
1: 여기 작은 친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 어, 그래. 여기 있어, 꼬마야.
0: 읽어주세요.
2: 오.
1: 진짜 웃겼다.
0: 그래, 그래.
2: 약속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0: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블루이, 혹시 아빠 책을 네 책가방에 넣어도 될까?
1: 그럼요.
0: 그럴 거라고 약속한 거지? 두 권밖에 안 돼.
1: 네, 약속해요.
0: 좋아. 여기 있지.
1: 아, 뭐예요? 아! 기다려요. 책이 너무 무거워요.
0: 고마워, 블루이. 너무 멋져.
2: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건 안 돼.
0: 아.
2: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
1: 모든 세상 말이에요?
2: 아무것도. 도서관도 없고 길도 없고 전기줄까지도.
1: 전기줄까지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기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2: 아니, 상관 있어.
0: 엄마 말이 맞아. 속이면서 약속하기 없기.
1: 좋아요. 어,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네, 제발요. 안 돼요?
2: 그래,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면 진짜 가는 거야.
1: 알았어요.
2: 약속하지?
1: 약속해요.
0: 오늘 아침에 빙고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빙고가 이제 막 시작한 거래.
1: 엄마, 빙고 좀 가보세요.
2: 오, 이럴 수가. 내려와, 빙고. 점프해봐.
1: 그렇기 싫어요.
2: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잡을게.
1: 약속하는 거예요?
2: 물론이지. 약속할게.
3: 세상에나, 잘했어.
1: 이제 타볼까?
2: 블루이, 점심시간. 이제 가야 돼.

0: 여보, 오늘 내가 빙고한테 구슬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글쎄, 구슬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1: 여기가 잠자는 동안 우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 어서 침대로 가.
3: 아빠가 항상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 소파에서 쉬어 정리님 얘기 신문 읽으며 무슨 일을 하셨나.
1: 아빠, 휴대폰에 있는 노래 틀어주실래요?
2: 아, 그래, 알았어. 시끄러운 노래만 아니면 괜찮아.
1: 아니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2: 무슨 노래야?
1: 버거도그.
2: 버거도그. 됐다, 틀었어.

0: 아, 미안해 얘들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거든.
1: 그럴 리 없어요. 뭐? 보여주세요.
0: 안 돼.
1: 거짓말이잖아요. 화면이 꺼졌다고 해도 배터리가 다 된 거잖아.
0: 블루이.
1: 아니,
0: 잠깐. 아빠도 햄버거 도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 완전 끔찍하게 아름다운 노래야. 근데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 반짝거리는 새 휴대폰 사도록 만드는 건데 난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 정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2: 아이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 네.

0: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우,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디에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예,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1: 빙고 3000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3: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2: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4: 언제 바뀌지?
3: 위험해!
2: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3: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2: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3: 뭐 하는 거야?
2: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3: 흰색만 받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2: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5: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6: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5: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6: 지우개 있었어요.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5: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6: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5: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6: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첫 꿈이었죠.
5: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6: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5: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6: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5: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6: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5: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6: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5: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6: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자리에 준비 출발! 출발! 출발하라는데 왜 출발을 안 해? 차가 움직이질 않아?

0: 메카빌더 출동 준비.
1: 안녕 메카빌더.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오, 봐. 메카이모 자동차 경주 닭들은 처음 보는걸. 안녕 닭들아.
0: 혹시 닭들의 경주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줘요.
1: 그래. 닭들이 자동차 경주를 너무 하고 싶어해서 자동차와 경주 코스를 만들었는데 출발이라고 외쳐도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닭들이 결승선에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결승선에 못 가면 아무도 우승자가 될 수 없고.
0: 자동차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알아요?
1: 전혀 몰라.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만들었을 뿐이야.
3: 메카들, 우리가 해결의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3: 시험하고
4: 해결한다.
0: 좋아 메카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4: 그거야 간단해. 모터가 돌면 차가 움직여. 됐다, 문제 해결. 가볼게요.
1: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차들은 모터가 없다는 거야. 설명서를 보면 중력만을 이용한대.
4: 이건 모르겠다.
0: 중력만을 이용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3: 봐! 헬멧이 움직였어. 헬멧엔 모터도 없는데.
0: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4: 알아. 닭들이 헬멧을 몰아야 된다는 거지. 자동차가 아니라 헬멧 경주를 하는 거야.
0: 아니, 엘모 얘기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야. 경사로에서 헬멧이나 차가 구르는 건 중력 때문이야.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지.
3: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4: 시험해보자. 경사로부터 만들어야 해.
3: 큰 경사로를 만드는데 농장에 있는 물건들 좀 써도 돼요?
1: 당연하지. 우리 닭들의 행복을 위해선데.
0: 나는 내 늘어나는 팔로 건초 더미를 쌓을게.
4: 그 다음 건초 더미들 위에 나무 판자를 놓으면 경사로가 만들어질 거야.
3: 메카이모한텐 나무를 자를 도구가 있어. 아니고 잠깐 여기 있어.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4: 경사로에서 굴려보자!
0: 수고했어, 메카빌더!
1: 아주 보기 좋구나, 행복한 닭들. 고마워, 메카빌더. 경사로가 잘 만들어졌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할게.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출발!
0: 달려라, 닭들아!
4: 계획이 실패했어.
1: 닭들이 실망했나 봐.
3: 걱정 마세요, 농부 맥밤.
0: 메카들이 해결할 테니까요.
3: 보자. 자동차가 경사로를 내려오긴 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겨우 조금 가다가 멈췄어.
4: 내가 그랬잖아. 차가 아니라 헬멧을 타야 한다고. 헬멧이 더 빨리 내려간다니까. 헬멧도 별로 빨리 내려가진 않네.
3: 엘모가 궁금한 건 왜 이 경사로에선 천천히 내려오고 닭장앞 경사로에선 더 빨리 굴러내려왔을까?
0: 보니까 닭장앞 경사로의 꼭대기가 더 높아. 우리가 만든 경사로보다 말이야.
3: 그러면 꼭대기를 좀 더 높게 만들면 차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네?
4: 한번 시험해보자.

0: 와 새 경사로를 만들려면 건초 더비도 더 필요하고 나무 판자와 쿠키도 더 필요해.
1: 메카 쿠키 몬스터? 우리 쿠키는 전혀 사용 안 했는데?
0: 나도 알아. 그냥 한번 말해봐서.
2: 두 번째 경사로 다 돼가! 훨씬 높아졌군!
0: 휴!
1: 뭐? 메카이모 생각엔 이 경사로에선 훨씬 더 빨리 내려올 거야!
0: 오, 맞아. 경사가 훨씬 가팔라.
2: 경사가 급하지. 꼭대기가 훨씬 높아졌으니까.
3: 좋았어. 자,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하고 출발!
0: 자동차가 너무 빠르네. 다 코스 밖으로 튀어나갔어.
1: 메카빌더가 달리는 닭들을 멈춰줘야 해.
2: 제트기
0: 스프링고추
1: 놀라장치
2: 한 마리가 옥수수밭 위로로 가고 있어.
0: 내가 옥수수밭으로 갈게.
2: 또 한 마리는 도로로 가고 있어. 나머지 한 마리는 울타리를 타고 있고.
0: 오, 이런. 경주가 옥수수 밭에서 펼쳐지겠네. 달가! 멈춰! 내가 잡아줄게, 달가! 오, 이런. 이야, 내가 잡았다! 하하!
2: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1: 예! 닭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왔어.
3: 하지만 아직도 닭들이 제대로 된 자동차 경주를 해보지 못했잖아.
2: 어후, 걱정 마. 우리가 해결해줄게. 메카빌더는 실수에서도 배우니까. 첫 번째 경사로는 너무 낮아서 차들이 너무 느리게 굴러갔고 얼마 가지도 못했어.
1: 두 번째 경사로는 너무 높아서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렸고 너무 멀리 날아갔어.
0: 그러니까 필요한 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경사가 딱 적당한 경사로야.
2: 좋아, 메카들. 경사로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4: 그리고 시험해보자.
2: 됐다. 이 경사로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
0: 이 경사로는 딱 적당해.
3: 후후, 그럼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그래, 좋았어. 닭들 잘한다.
2: 지금 현재 빨간색 차가 앞서고 있습니다.
0: 초록색 차가 속도를 냅니다. 뒤에서 달려나와 앞자리를 차지하네요.
1: 지금까지 메카이머가 본 자동차 경주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 보긴 했지만요.
2: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할까요?
1: 아, 어떡해. 젖소들이 결승선을 가로막고 있어.
3: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비키게 할 수가 없는데.
1: 아, 닭들이 닭장 안으로 들어갈 때 경사로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나? 어쩌면 저 차들도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0: 난 이해가 안 돼.
1: 아, 메카이모, 지금은 설명해줄 시간이 없어. 톰 메카 자이언트! 아, 닭을 컹얼만해 보이네. 점프 경사로!
3: 공시에 들어가!
5: 올라갔어. 셋 다 우승이야.
0: 야, 좋았어. 닭들 최고다. 나 이제 이해가 됐어. 닭들이 경사로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젖소들을 뛰어넘었어. 정말 대단하다.
1: 아우, 메카 쿠키.
0: 아, 그 얘기를 깜빡했네.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1: 드디어 닭들이 경주를 마쳤네.
2: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경사로를 만들 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해서 닭들이 해냈어.
0: 닭이야.
5: 나 같은 농부한테 닭들이 행복한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어. 어떻게 해낸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예!
2: 망원경을 옮겨라.
6: 여러분, 망원경 챙기세요. 오늘 밤 파인콘 유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아, 쓰러진 나무들 조심하시고요.
7: 쓰러진 나무들? 그럼 이 거대한 망원경을 나 혼자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그 정도쯤이야.

0: 출동 준비!
1: 망원경이잖아!
2: 도와줘요!
0: 공원 관리연대?
3: 도움이 필요한가 봐.
0: 메카디, 어서 가자!
2: 예! 돌아와! 어서 돌아와! 내 망원경!
3: 어서 렛츠고 메카 자이언트!
4: 예! 예!
0: 고 메카 힐!
1: 고 메카 파워!
3: 고 메카 자이언트!
5: 내가 망원경을 잡았어!
0: 잡았다!
2: 너희가 해냈어!
3: 당연하죠! 메카빌더가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 망원경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게요! 규칙을 잊고 있었네!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지는데!
2: 이제 어떻게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제 시간에 갖고 올라가지?
0: 제 시간이라니요?
2: 파인콘 유성이 떨어질 시간! 유성이란 건 얼음과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물체야. 그리고 이 유성은 위대한 로렌스 파인콘 씨가 발견한 거였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3: 오,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런데 그 유성이 언제 다시 떨어진다고요?
2: 오늘 밤.
3: 시간이 얼마 없네요.
2: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갖고 올라가서 모두가 유성을 볼 수 있게 해야 해. 오늘이 지나고 다시 이 유성을 보려면
4: 100년이 더 있어야 돼!
0: 메카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1: 시험하고
3: 해결한다! 이얍!
0: 우린 이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려다 놔야 해.
3: 아까 망원경은 절벽에서 아래 풀밭까지 아주 빨리 떨어졌어.
1: 그럼 반대로 아주 빨리 올릴 수도 있겠네.
3: 그래, 큰 풍선을 이용하면 되겠다.
1: 큰 새총을 이용해도 되고.
0: 아니면 제트기. 알아보자, 제트기. 그래, 내 제트기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3: 좋은 생각이야, 메카에비.
2: 그래.
1: 시험해보자!
3: 걱정하지 마요, 공원 관리원넷.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옮겨서 유성이.
2: 아이쿠.
3: 유성이 떨어지기 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쿠를 먼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2: 아니, 저길 봐. 어서 망원경을 잡아야 해.
1: 메카이버가 해볼게요. 말라벤치.
3: 나도 간다.
6: 야, 세상에 자연의 고요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3: 멈춰.
1: 망원경아, 멈춰.
0: 멈춰.
6: 어떻게 서둘러 빨리 그리자.

0: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내 그림을 살렸어.
1: 메카빌더가 당연히 할 일이죠.
2: 아슬아슬했네.
3: 재밌었어. 얘들아.
1: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3: 잘 봐.
2: 지금 놀고 있을 시간 없어, 메카엘모. 망원경을 빨리 올려다 놓아야 해, 저 꼭대기로.
1: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메카쿠키, 메카엘모, 생각났어. 쓰러진 나무를 경사로처럼 이용해서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옮기는 거야.
4: 그래, 그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도 경사로를 이용해서 바닥의 물건들을 트럭 위에 싣곤 하거든.
3: 시험해보자! 아, 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많아.
1: 그래도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단 조금 낫잖아.
3: 엘모 생각엔 너는 못 올라갈 것 같아.
1: 포기하지 마!
2: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3: 성공이다!
4: 반대로 가야지.
0: 아, 세상에 숲의 고요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0: 이번에도 고마워, 메카빌더.
1: 오, 세상에, 나 정말 잘생긴 몬스터인데? 어쨌든 저 경사로를 이용해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
2: 그치만 경사로가 가파르니까 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3: 메카일머가 궁금한 건 경사로가 덜 가파르면 덜 힘들까 하는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메카일머. 근데 그런 경사로를 어디 가서 찾아?
3: 아, 메카 쿠키 몬스터?
1: 우와, 여기 좀 봐. 덜 가파른 경사로가 여기 있었네.
2: 시험해보자.
4: 메카빌더,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줘. 유성이 떨어질 시간이 다 되어간단 말이야.
2: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3: 그래, 내가 올라가기가 훨씬 더 쉬워. 이 위까지 밀어올렸잖아. 아, 메카일머가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네.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1: 아, 그래, 나도 동의해. 이 경사로 작업 생각보다 더 힘들어.
2: 경사가 급하지 않으니까 밀고 올라오긴 쉬웠어. 그런데 그리 높이 올라오질 못했어. 생각해봐, 메카들.
1: 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2: 쉬는 시간 끝났다.
4: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0: 자연 그대로의 경치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
3: 그림 망치게서 미안해요, 오리.
0: 그래, 뭐. 아니, 멋진 작품이 됐어.
4: 아, 이제 파인콘 씨의 유성을 보긴 영 틀린 것 같아. 갑자기 절벽까지 길이 뚫린다면 몰라도.
3: 잠깐만요. 바로 이거야. 봐봐.
1: 어, 그래. 아주 멋진 그림이긴 해, 메카엘모. 근데, 그게 망원경을 갖고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3: 메카들이 길을 갑자기 만들 순 없지만 메카엘모 생각엔 꼭대기까지 경사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2: 그거 정말 좋은 계획이다. 저 방법이면 덜 가파른 경사로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갈 수 있어.
1: 아이디어 정말 고마워요, 오리.
0: 아니야, 내가 고맙지.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새로운 멋진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는걸.
2: 가자, 메카빌더. 올려보자, 경사로 위로 위로.

0: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경사로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절벽 위로 갖고 올라왔어! 야하!
1: 대단하다!
2: 너희가 문제를 해결했어, 메카빌더! 오, 어떻게 했는지 모두에게 말해줘!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3: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다 그렸어!
0: 우와!
2: 잘 그렸네!
1: 멋지네!
3: 또 누군가

0: 오늘은 뭐라지? 오?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1: 어? 아편전쟁? 그런 전쟁도 있나?
2: 형아, 그럴 땐 해보면 되지!
3: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4: 시간을 달리는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이야기. 1840년.

0: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일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내가 먼저, 내가 먼저.
0: 오! 오,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저절로 움직이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자살한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3: 1800년대에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점점 더 늘어나자 이것을 팔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어? 적자? 그게 뭐지?
6: 적자는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야.
7: 오. 일단 저때 영국에서는 청나라의 차와 도자기가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8: 어머, 이게 그 청나라에서 왔다는 그 차예요?
9: 네. 맛이 얼마나 좋게요.
8: 어머, 이 차장 화려한 것 좀 봐.
9: 그것도 청나라에서 온 거예요.
7: 특히 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차를 마시는 모임까지 유행하는 바람에 영국에서는 차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화폐로 쓰이던 은이 청나라로 자꾸 빠져나가 적자가 늘어났어. 그러자!
5: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차 사온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10: 맞습니다. 청나라에선 우리 거 하나도 안 사주지 않습니까?
11: 그게 다 청나라에서 광저우 왕국 딸랑 하나 열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뭘 팔 수도 없습니다.
12: 맞습니다. 항구를 더 많이 열어주면 우리 영국 물품 하나라도 더 팔아 적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5: 그럼 가서 항구를 더 열어달라고 해봐요.
7: 결국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13: 왜? 왜 우리가 항구를 더 열어?
14: 아이, 그래야 서로서로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13: 항구를 안 열면 우리 차 안 사갈 거야?
14: 아니, 그게 아니라.
13: 그럴 거 아니면 지금처럼 광저우 항구만 이용해.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7: 이렇게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영국의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영국은 아주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5: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10: 그렇다면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5: 응? 편?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10: 그렇긴 한데 뭐 영국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 그렇지. 가만. 우리 식민지인 인도에서 아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2: 그럼 일단 처음엔 싸게 팔아서 아편에 중독되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값을 올리면 이미 중독돼서 비싸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5: 그럼 드디어 우리도 청나라의 은을 가져올 수 있겠군요.
7: 이렇게 무역 적자를 줄인다면서 영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인 아편을 청나라에 팔기로 했던 거야.
0: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14: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여기가 싸지, 싸?
0: 아편 있다고? 좋은 거요?
14: 그럼요. 아주 좋은 거 싸게 해드리지요.
0: 싸게!
14: 싸게!
7: 이렇게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싸게 팔자 아편은 급속히 청나라로 퍼져나갔고 아편 값을 은으로 받은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게 됐지.
1: 아, 정답!
3: 1800년대에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팔았던 것은
1: 아편!
3: 네, 정답입니다. 예! 아편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시킨 위험한 마약이었는데요.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싸게 파는 바람에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 청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5: 이번엔 제가 잘해.
14: 야, 오, 8칸.
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1: 그럼 우리 대영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3: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4: 어? 아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15: 아편은 중독성이 강한 위험한 마약이라고 했잖아.
14: 네.
7: 영국이 처음에는 아편을 싸게 많이 팔았거든? 그래서 아편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11: 아편 금지법 몰라!
14: 아편 사자
8: 어, 여보! 신문사를 들고 가면 어떡해요! 저 사람들 저럼 끌려가고 싶어요!
14: 아이 몰라! 아편이 떨어졌단 말이야! 아편 살 거야, 아편!
8: 여보!
7: 나라에서는 더 엄격하게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0: 소용이 없었지. 그러자
1: 아편을 금지시켰는데도 왜 아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게냐?
2: 그게 중독성이 심해 여전히 몰래 몰래 사고 파는 데다 관원들이 뒤를 봐줘서.
1: 뭐라?
3: 더 큰 문제는 아편 때문에 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0: 그랬어.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판 뒤로 청나라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은보다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은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결국 청나라 황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
1: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서는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2: 예, 폐하.
0: 이렇게 청나라 황제의 특명을 받은 임칙서가 1839년 광저우 항구로 가서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모두 압수했지.
4: 아니, 내 걸 왜 마음대로 가져가?
5: 아편은 모두 압수야.
4: 실험 법이 어디 있어?
2: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제 뇌물 따위는 안 통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가져가.
5: 네. 네.
0: 그리고는 압수한 아편 2만 상자를 다시는 쓸 수 없게 처리한 뒤 모두 바닷물에 떠내려 보냈어.
4: 아, 내 아편 안 돼요.
0: 그러자 분노한 영국 상인들이 영국에 이런 소식을 전하고 해결해달라고 했어.
6: 아무리 아편이라지만 우리 영국 건데 아예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이건 청이 우리 대영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오?
6: 맞습니다. 이제 영국인의 모든 재산도 청나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봐주면 안 됩니다.
7: 더 이상 안 봐주면?
6: 전쟁을 해서 혼쭐을 내자죠. 가서 보니 대포 한 방이면 무너질 것 같던데.
1: 그래요? 가만. 이 전쟁을 하려면 의회에 전쟁 자금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8: 근데 아편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통과가 될까요?
7: 그래도 일단 의회를 열어봅시다.
0: 결국 의회가 열렸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
5: 아니 이런 걸로 무슨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아편 팔자고 전쟁을 해요?
6: 그럼 우리 대영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5: 자존심 챙길 거였으면 아편을 팔지나 말든지. 이런 전쟁에 나라 돈 못 씁니다. 맞소. 아편 팔자고 전쟁을 한다니. 역사상 이렇게 영국을 부끄럽게 하는 전쟁은 못 봤소이다.
1: 그렇지요.
0: 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어졌고 결국 9표 차이로 전쟁 자금에 대한 표결이 통과되면서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신식 대포와 총을 가진 영국 군대에게 청나라 군대는 무력하게 당하고 말았지. 이렇게 영국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수도와 가까운 풍진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지.
2: 해야, 저쪽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어떡하죠?
1: 뭘 어떻게 해.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조약을 맺어야지.
0: 결국 청나라 황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난징에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편전쟁이야.
9: 아! 정답!
10: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9: 아편전쟁!
10: 네! 정답입니다! 예! 이 아편전쟁 때 맺은 난징조약은 영국에게만 유리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영국에게 4개의 항구를 더 열어주고 전쟁 비용과 없애버린 아편값을 물어주어야 했으며 심지어 홍콩섬까지 빼앗겨 이후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의 명분을 주고 맙니다.
11: 영국은 좀 비겁했고 우리 청나라는 아무 대책 없이 굴다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1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형아, 오늘은 뭐 할까?
1: 오? 제국주의 충돌? 충돌? 무슨 일이 일어나나?
0: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2: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의 충돌 이야기. 1914년.
4: 전쟁이 터졌답니다.
5: 전쟁이라고요?
4: 예, 예.
6: 빨리 알리라고.
7: 그래서 빨리 갑시다.
5: 왔네.
8: 안녕하세요.
9: 연기리 승환이 안녕.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아저씨들,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감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8: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청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 사악하니 이제 조선이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소이다.
3: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해 침략 전쟁을 일삼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아시아에서요?
11: 그럼 일단 제국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
3: 170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공장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남아도는 제품을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어.
12: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3: 오, 해봅시다. 이렇게 영국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영토와 부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지. 제국주의 정책으로 영국이 점점 부강해지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식민지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영국과 프랑스, 청나라가 벌인 2차 아편 전쟁 때 러시아가 청나라의 연해주를 차지하는 일이 생긴 거야. 러시아는 아시아를 장악할 욕심이 있었거든.
13: 만주부터 먹고 아시아를 장악해야겠어.
14: 그러려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자꾸 조선을 간섭한다고 합니다.
13: 뭐? 에이런, 그럼 안 되지.
3: 그랬지. 당시 조선은 청과 일본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0: 청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 사악하니 이제 조선이 기댈 곳은 러시아밖에 없소이다.
1: 이렇게 해서 조선은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했어. 이 소식을 영국이 알게 된 거야.
2: 저 폐하, 러시아와 조선이 비밀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3: 러시아가 조선이랑요? 이런, 러시아가 또 남아 정책을 하겠다 이거군요.
2: 그리고 이 러시아가 조선에 항구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3: 막으세요! 러시아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1: 이렇게 영국은 러시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며 조선 남쪽 해안에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었지. 그러다 1894년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싶어했던 일본과 조선에 대한 영향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청이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4: 청나라도 이겼으니 이제 러시아만 떼어내면 조선을 차지할 수 있다.
5: 러시아와 전쟁 준비할까요?
4: 그걸 말이라고 하나?
6: 폐하,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7: 심상치 않아 봤자지. 아시아는 우리가 장악할 거야. 어디 섬나라 따위가 까불고 있어.
1: 이렇게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곧 전쟁이라도 벌일 것 같은 상황이었어.
2: 저 폐하,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7: 그래요? 일본이 러시아만 이겨준다면 우린 손 안 대고 고프는 거 아닙니까?
2: 그렇긴 한데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7: 그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세요.
1: 이렇게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하기로 했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전쟁을 벌였지.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던 거야.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지.
0: 일본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일을 어떡하오?
8: 청나라와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했고 영국 또한 일본의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밖에 없사옵니다.
0: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지켜야 합니다.
1: 그런데 그만!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과 비밀 조약을 맺었었더라고!
9: 영국도 인정했으니 이제 미국도 조선에서 손을 떼시는 것이 어떻겠어?
10: 좋소. 대신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갖는데 필리핀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선은 일본 마음대로 하시오.
9: 좋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1: 이렇게 조선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이 일본에 패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따라 일본 편에 서는 바람에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
11: 아시아에서 우리 일본이 최강입니다.
12: 그렇지. 이제 아시아에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조선도 먹었으니 만주, 중국 싹 다 먹어버려!
1: 예!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였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며 본격적인 아시아 침략의 발판을 만들었고 식민지를 얻기 위한 침략 전쟁에 뛰어들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13: 아, 정답!
14: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해 침략 전쟁을 일삼은 나라는?
13: 일본!
14: 네, 정답입니다. 예!
15: 너희들 왜 속상해?
16: 조선이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14: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뒤 서구 열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선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했는데요. 일본의 전쟁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군사나 성노예로 희생시키는 등 제국주의적 만행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17: 우리 유럽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네.
16: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18: 아유, 잘못을 알면 사과를 해야지. 저런.
14: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9: 이번엔 제가 잘해요.
20: 오, 여섯 단.
19: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0: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19: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5: 네? 전쟁이 일어나요?
1: 응. 다들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잖아. 이때 작은 나라인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지.
21: 감히 조그만 벨기에 따위가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당장 다시 빼앗아 오시오!
1: 영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엔 프랑스랑 벨기에가 반대를 한 거야.
21: 그런 게 어딨어! 이럴 거면 전쟁해!
1: 이러다가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소집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 그런데 뒤늦게 제국주의에 뛰어든 비렐름 2세가 다스리는 독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21: 와, 이게 뭐야!
20: 우리 독일은 아프리카에 변변한 땅도 없고. 안 되겠어. 모로코라도 가져와야지.
17: 태야, 거긴 프랑스가 이미 깃발을 꽂아서 안 될 텐데요.
20: 와! 깃발은 무슨 깃발이야! 그냥 아무나 힘센 나라가 먹으면 되는 거야! 프랑스 쫓아내고 모로코 가져와!
17: 아이고, 네.
1: 이렇게 독일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모로코를 차지할 야욕을 드러내자
15: 모로코를 독일이요? 왜? 제정신인가? 모로코는 우리가 이미 차지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22: 이 독일이 군사력이 세다고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20: 안 되겠어.
15: 영국이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1: 프랑스는 급하게 영국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자 독일은 할 수 없이 물러섰지. 하지만
20: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와, 우리도 진작에 식민지를 넓혔어야 했어.
17: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감이 좀
20: 늦게 먹어야 되지. 이럴 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1: 그래서 당시 군사력이 막강했던 독일은 식민지 경쟁에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만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야. 이 소식으로 온 유럽이 술렁이고 있었는데
20: 드디어 전쟁할 기회가 왔다.
17: 전쟁?
20: 일단 오스트리아한테 우리가 밀어준다고 하고 세르비아랑 전쟁하라고 해.
22: 아니, 그러면 세르비아랑 같은 민족인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20: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온 유럽이 전쟁을 해야 우리가 판을 뒤집고 식민지를 뺏어오지.
1: 이렇게 독일의 비헬름 2세가 오스트리아를 부추겼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야.
19: 아, 정답! 수많은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전쟁은
13: 1차 세계대전!
19: 네, 정답입니다. 예!
14: 제국주의 나라들의 충돌로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졌는데요. 탱크, 잠수함, 전투기, 독가스 등 신무기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15: 아유, 어떡해.
19: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7: 예! 물려졌다. 얘들아, 안녕.
15: 잘들 있어. 다음에 꼭 만나자. 약속. 아우, 머리야.
23: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2: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쭉.
3: 얘들아, 시원한 냉.

0: 저는 멀리 왔는데
1: 우리 동시감독 결혼. 아 진짜
0: 아 날씨가 좋고
2: 오늘 여기 강남에 잠실에 무슨 일이십니까?
1: 우리 세상을 믿고 시즌 1부터 함께한 오디오 감독이 오늘 결혼을 해요. 정보윤 행복해라 사랑해라
0: 계속 서있어.
3: 어 왔어.
0: 어 왔어.
1: 뭐 오늘
4: 언제 왔어? 어. 파티로 갔대?
2: 진행한 주제가
4: 어머 소개팅?
1: 알겠다 결혼이 주제네요 피디님.
4: 맞습니다.
1: 아 오케이 아 그래.
4: 그치 내 나이 때는 많이 가긴 하는데
1: 생각 안
4: 그러게. 어, 왜냐면 이렇게 친구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뭔가 급하다라는 느낌이 없던 것 같아요.
1: 다 같이 들려야겠다.
4: 근데 홍윤이는 근데 홍윤이는 진짜 매일매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1: 아, 뭔 소리야? 잠깐만.
4: 아,
1: 형이 그랬어? 뭔 소리야? 유언비어하고 있어.
4: 결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1: 제일 급한 거 우리 분당 박정희 씨.
4: 아, 네, 제가 제일 급해요. 네. 네.
5: 나도 급한 춤 껴야겠다.
4: 아, 급해요, 급해요.
1: 저 중증 장애인 혼자 쓸쓸합니다. 몸도 못 쓰겠습니다, 점점.
4: 아, 지금 그럼 결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5: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러 같이 가야죠.
4: 어, 그러면은 결혼식에서 우리 이상형 찾게 하자.
0: 사람이 있어요.
4: 아, 좋아, 좋아. 근데 나 진짜 어떻게 찾냐?
1: 너무 일부러잖아.
4: 잠깐만, 나 어떻게 찾냐?
5: 언니는 약간 뭐 향기 아니면
4: 아, 그래, 그래.
5: 어,
4: 그래.
5: 있어요. 약간 이런 거?
1: 누나 근데 거기 식장들이 다 적당히 어둡잖아. 누나 눈 트일 것 같아.
4: 아, 그래.
5: 결혼식을 한번 가볼까요?
0: 좋아요. 갑시다.
4: Let's go.
0: 가자. 축하한다.
4: 결혼식 보면서 우리의 결혼식을 상상해보자.
0: 야, 살다 남의 결혼식에서 촬영하는 거 처음.
4: 어, 인사하자.
1: 어, 좋네, 좋네.
5: 오,
0: 네,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1: 아, 아니,
5: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4: 본중 최고다.
5: 어,
0: 아니, 어 너무, 이렇게 잘생긴다고. 너무...
1: 앞이 안 보여?
0: 앞이
1: 안
0: 잘 보여.
1: 아니, 앞이 오늘 보이니 왜 이렇게 멀끔해?
4: 네. 너무 멋있다.
1: 이러네, 언니? 저 정근 씨 모셨습니다. 소감 어떻습니까?
6: 네.
4: 너무 잘생겼다.
6: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가요. 잘 사세요.
4: 세비고.
1: 그치.

0: 글씨 잘 씁니다.
1: 봤죠? 안 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2: 근데 이렇게 쓰는 거 같아.
3: 세세.
2: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1: 세비고 세비고.
4: 이렇게 해도 돼. 이름만 알면 돼.
1: 나 잘 썼어?
2: 어, 너무 잘 썼는데?
4: 누나 박정민 배우 같아.
1: 이름이 안 돼.

0: 선보이는 분이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뒤쪽에 있는 입구를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사역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신랑 전보윤.
1: 예쁘다.
2: 여기서 신부가 마음을 담아 신랑에게
1: 보윤이 멋있다.
0: 여러분 이것만 11일 전입니다.
3: 결혼식은 항상 감동과 예쁨이 같이 있다.
4: 나도 하고 싶다. 좀 부럽기도 하고.
5: 오래 본 친구라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아라 임마.

0: 여기 어디야?
1: 여기,
0: 여기 언니 결정사인데?
2: 결정사.
0: 아니 결정사 우리 못 들어가.
1: 진짜로 그?
2: 추우니까 들어가자.
0: 못 들어가잖아 여기 우리. 안 되는 건가 여기?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어머 어머. 언니 잠깐 가도 되는 거 맞아?
3: 여길 우리가 왜 왔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1: 결정사를 갈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죠.
3: 우리도 결혼해야지. 오빠
4: 결혼해야지.
0: 결혼 언제 할 거야?
3: 뭣볼 어떻게 할 거야?
1: 자 이거 유언비어가니 자꾸 우리
3: 목소리라서
1: 공영 방송에 자꾸 이렇게 유언비어가 나가는데
3: 큰일이야 오빠는. 네.
0: 아 다들 결혼이 하고 싶기는 해? 아, 난 사실 진지하게 막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3: 나도 그냥 막연하게 결혼? 아 당연히 해야지.
0: 좋은 사람 있으면 하지만
5: 저 성지라고 합니다.
6: 와, 저 뵀어요 그러면 맞아요.
7: 진짜 많이 봤어요.
6: 얼굴 거의 있던데.
0: 이름이 지인.
6: 진짜 똑같다.
5: 네, 제가 지인이고.
1: 우리도 그럼 오늘부터 지인?
5: 지인이죠.
1: 아, 네, 지인.
5: 어차피다 소개팅 받을 때 소개팅 말도 다 지인 통해서 받고 하잖아요. 편하게 소개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가.
0: 아니 근데 장애인 결정사 가입
3: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 다른 데는 안 돼요.
5: 장애인 결정사 가입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소개를 원활하게 못 시켜드리면 저희가 책임을 져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으면 실제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셨는데 변호사분이셨어요. 저희가 공개고원하는 영상으로 공개고원을 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때 미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와. 저희는 오늘 어쨌든 연애와 결혼의 진심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을 만나시면 좀 그래도 역경 없이 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런 간단한
3: 사랑을 맞는 그
0: 배우자
5: 사람을 찾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해질 수 있을까를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역시 지인.
3: 역시
0: 지인.
6: 그러다
1: 빨리 해주세요.
5: 네 분 연애도 안 하고 계신 거죠?
0: 아 지금 다 솔로예요.
4: 지금 다 솔로예요.
0: 솔로 지옥.
5: 마지막 연애 각자 어떻게 되세요?
7: 2년 반. 마지막으로.
5: 1년 반.
7: 연애.
5: 연애 1년 반이요.
3: 연애는 저도 2년? 이렇게
5: 2년?
3: 됐고. 썸은 얼마 안 됐는데.
6: 야 김남 2년?
0: 저는 한 3년 넘었고요.
4: 3년 넘었어.
3: 썸은 너무 많았어가지고.
5: 썸은 최근에 언제예요?
0: 일주일?
5: 일주일?
0: 일주일? 아 썸은 항상 많아요.
6: 친구 아니야? 관장님 누구야?
5: 마지막 연애 언제 하셨어요?
3: 여기는 모쏠이라고 알고
0: 5년 이상이 됐어요. 저 친구는.
5: 모쏠의 기준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맞지만 최근 연애가 5년이 넘었다
6: 진짜로?
5: 하면 거의 뭐 모쏠에 가깝다, 나는...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아...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안 하셨어요?
6: 이만큼 살고 보니까요.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0: 노력을 안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연애 상대를 찾아서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바로 이제 쉴 틈 없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좀 쉬어도 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나만의 또 정립도 필요한데 내가 그런 걸 찾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30대가 넘어가면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안 맞으면은
3: 아 그것도 맞아.
0: 아, 그냥 안 되겠다.
2: 네, 그냥 아, 이렇게 맞추기가 이제 피곤한 거예요.
4: 결혼을 준비를 했었어요.
5: 진짜로?
4: 네, 실제로 하다가 결국엔 이제 저랑 상황이 이래가지고 타이밍 안 맞게.
5: 아니 지금 이렇게 맞아. 어린데 세상에.
0: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4: 예, 연애라는 게 서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맞췄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5: 야, 너 이거 찐이다, 진짜.
4: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를 어쩌면 방법이 좀 달랐지 않을까?
1: 저는 주변의 시선 같은 거는 조금 느끼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진짜로 고등학생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 야, 저 장애인도 저렇게 예쁜 여자 만나는데 우리 나가 죽자 남자들끼리 뭐 이런 얘기.
0: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
1: 아 진짜 제가 한 두어 번 들었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좀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 저 녀석들 질투를 하는구나. 처음에 그 생각을 해서 너네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연애 못해.
2: 재홍이랑 비슷하게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혼자서 자립이 절대 안 되는데 같이 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타이밍도 좀 맞는 것 같고 각자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저희도 결혼 안 하고 헤어진 케이스니까.
6: 장애 때문에 힘들었을 때는 얘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까지 짜증이 나서
1: 어떻게
6: 내 스스로 그 자격지심이 있을 때는 그게 싫어서 헤어진 게 밀어낸 거지.
1: 쌤 저 또 궁금한 게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 감정적으로 그냥 정말 이런 성격만을 보고 연애를 하는 게 많은 편 같은지 이런 조건들이 바탕이 돼서 그냥 많이 보셨으니까 어떤 게 좀 더 무게가 많이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연애는.
0: 말로는 막 조건을 따지고 막 이런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끝까지 가려면 성격을 무조건 보는데 시작할 때 요새 그렇게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5: 진짜요?
3: 외모를 많이 봐.
0: 외모를 본다는 게 잘생겼을수록 좋다, 뭐 예쁠수록 좋다 이런 개념보다 내 눈에 호감인 걸 너무 많이 찾아요.
3: 내 눈에 호감.
2: 근데 그게 필이잖아요.
0: 필이에요.
2: 내 눈에 호감인 게 필이에요.
0: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면 조건만 보지 않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점들을 개선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매칭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5: 그러네.
0: 결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본인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해요.
3: 와, 이미지 메이킹.
0: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해서 사실 보통 남성분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멋있는 줄 알아요.
4: 에이,
0: 아니,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여성의 눈에 호감이 가야 되는데.
1: 근데 나 그대로 멋이지.
0: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이게 제일 예쁌 줄 알아요.
4: 진짜. 근데 답이 나왔는데요?
0: 사실은
4: 남쪽이
0: 남성이 봤을 때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꾸미고 싶은 나도 물론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성을 만나러 온 곳이니까
1: 상대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곳 같아요. 여기 정말
0: 나를 알아야
2: 상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맞아.
2: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거야. 나를 알아야.
0: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네. 직접 받아보시면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조금 더 매력도를 올릴 수 있을지.
3: 올릴 수 있을지.

0: 약간 잡티가 확 보여.
1: 되게 잘 보신데요? 그래서 이제 밝은 토니어도 색감이 너무 이렇게 쨍하게 올라오면 반사빛이 좀 과하게 올라와요.
2: 아, 알겠습니다. 아.
1: 지금 보시면은 혈색이 약간 없어지거든요. 지금 두 가지 비교해 봤을 때 네, 확실히 얘가 훨씬 더 어둡고 이미지도 조금 더 답답해 보이시고 얘가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0: 야, 너 그 데이트할 때 이거
2: 이거?
0: 살고 살고
2: 이거 약간 남친 룩 같아. 아까보다 나 진짜.
1: 겨울 쿨 다크톤. 그래서 이제 쿨톤 중에서 좀 어두운 느낌들이 잘 어울리시거든요.
2: 이걸로 하면은 애가 가뜩이나 시꺼먼데 더 시꺼매져 보여. 근데 이거를 갖다 대면은 얘를 갖다 대면은 그 옷이 밝아지면서 얼굴도

0: 뭔가 좀 밝은 느낌이 들어.
1: 아, 근데 잡지 맞죠, 같은 게
2: 맞아요.
3: 똑같은 거 똑같은 말 안 해요?
2: 라이트 톤.
4: 어, 그러니까.
1: 이게 무슨 색이야?
2: 여름 라이트.
0: 야, 너 저게
1: 여름?
0: 너?
1: 야, 여름 제발.
0: 종이가 봄이면 우리 사계절 다 했는 거야.
1: 아, 나 근데 가을이야.
2: 이 컬러 괜찮다.
1: 괜찮으신가요?
4: 어, 뭔가?
1: 괜찮은데?
4: 원래 색깔 우리 쉼이 안 되는 걸 됐어.
2: 뭐야 이거?
4: 몰라?
2: 얘는
1: 완전 빨간색.
2: 아, 진짜?
5: 약간 사과 레드 같은 컬러.
2: 사과 레드 같은 이거?
4: 아니야.
3: 내려, 내려.
4: 아, 내려.
5: 지금 버틸 때 이런 컬러 잘 어울리세요.
4: 뭐야?
5: 되게 얼굴도 화사해 보여.
4: 이거 우리 다 아니었잖아, 되자마자. 너무 신기하다.
5: 그러니까 얼굴에 음영이 지금 하나도 안 지고 오히려 더 하얘 보이는 거예요.
2: 진짜요?
1: 전체적으로
2: 언니
5: 마크도 좀
4: 앞에, 앞에가 있고.
2: 우와, 완전 잘못하셨나 봐.
5: 뭔가 이제 메이크업 지고 왔을 때 입술 색깔로 혈색으로 따지면 웜톤이 좀 더 잘 받았어요.
2: 아, 그래요?
5: 그래서 이제 쨍 거냐 아니면 약간 밝은 파스텔.
1: 아, 난 쨍한 거.
4: 난 쨍, 쨍.
1: 어, 나도 쨍.
4: 무조건 쨍. 네.
5: 입술 색깔을 봐도 확실히 얘보다는 어, 얘가 조금 예뻐. 더 예뻐 보이시네요.
4: 언니 박쨍이냐, 쨍이니.
1: 박쨍이니.
4: 박쨍이니.
1: 박쨍이니.
6: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3: 네. 뭐야?
4: 야.
6: 야, 굉장히 디테일해요.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1: 아, 주량까지.
6: 네. 흡연은 하는지,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뭐 MBTI 문신은 있는지, 운동 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종교는 어떻게 되는지 다 물어봐요. 정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아래 있습니다.
1: 어디요? 어디요?
6: 본인 외모 점수를 평가해 주시면 됐어요.
1: 몇 점 만점에?
6: 8점 만점이고요. 못생김. 평균 이하, 평균 약간 평균 이하, 평범함. 호감형, 약간 매력적, 매력적, 매우 매력적. 이래서 1점부터 8점까지 있어요.
0: 야, 가족 형태에 장애인 가족을 따로 체크해.
5: 맞아요.
0: 장애인 가족은 나 있으니까 장애인 가족.
7: 그래, 나 이거 충격 먹었어. 부모님까지 관련된 거, 뭐 이혼해 있는지, 뭐 재산 얼마 있고,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0: 뭔가, 아니 이런 게 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어, 이거 막.
8: 제가 뭐 이렇게 꿀리진 않습니다.
6: 제출해 주시면
0: 돼요. 야, 이거 엄청 진짜 현실적이다. 그쵸. 진짜 날카로워. 이거 진짜 눈물 날
6: 정도로. 결정사는 이 정도야, 맞아.
0: 신체 특징 적어야겠다. 야, 신체 특징 다 적어라. 신체 특징.
6: 자, 우리 정혜님. 절대 안 되는 거. 고도비만. 고도비만. 어, 고도비만. 처럼 자기가 관리를, 신체적 관리 너무 안 하시는 분이죠.
1: 생활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받아줘야 되고. 부끄러워야 돼.
6: 배려심 있고, 다정하고.
1: 욱하면 안 돼.
6: 너그러운 스타일. 욱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희망하시는.
0: 욱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6: 없죠.
4: 안 되겠지.
1: 저를 귀여워해줘야 돼.
6: 아, 나를 귀여워해줘야 된다.
1: 아, 저 귀여워해줘야 된다.
9: 저는 까불이에요. 근데 까불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6: 아,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9: 네네네. 네.
7: 그러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야?
6: 왜?
0: 조건이 많았어, 점점 이게.
4: 부담에. 부담이만 없으면 된다면서.
9: 저랑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6: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정희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9: 맞아요. 저 집순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7: 네, 맞아요.
6: 가만히 이렇게 신데렐라도 밖에 나가야.
0: 오,
1: 왕자님.
0: 야, 명언이다.
6: 집순이만 있으면 저희 아무것도 이러지
9: 않아요.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6: 결혼정보 회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88년생이잖아요.
9: 네네.
6: 어, 그러면 나이가 점점 결혼 적령기를 지나가고 있긴 하다. 이게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만날 대상이 없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그 풀에 남성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풀이 줄어드는 거예요.
0: 근데 누나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도 좀 그런 게 그래 상상이 안 돼요?
6: 그러니까 네. 어려 보이는 거는 미혼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1: 디폴트야.
6: 네, 우리 89년생. 근데 진짜 5년 넘었어요? 연애 안 한 지? 89년생이면 연애 안 지 5년 넘었으면 사실 30대는 거의 연애를 안 하셨다고 보셔야 되는데.
7: 그렇죠, 거의 모태솔로죠.
0: 왜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6: 있죠. 저희 네. 근데 실제로 20대 후반이신데 아직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교제 잘 하십니다. 나이, 외모, 키, 학력, 직업, 연봉, 자산, 집안, 종교, 거주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0: 나이 진짜 없는데 근데? 나이
6: 가장 중요한. 그럼 없으면 다 안 중요하다고 봐도 되나요? 물론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기본이에요.
4: 뻔하잖아.
7: 형 외모 연봉이잖아.
0: 아, 뭔 소리야. 나 연봉 진짜
4: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 맞잖아.
0: 놓으셔도 됩니다.
6: 이제 본인 점수 매력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
0: 잠깐만 그런 거 말씀하시면
1: 7점이라고? 나랑 같은 7점이라고?
6: 그럼 상대방 외모는 어떤 느낌이면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설레는 포인트가요, 생.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6: 여기 오면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줘요.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1: 재밌을 것 같아.
0: 진짜 제가, 저는 아무래도 부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팔짱을 껴주거나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딱 뭔가 낯선 이의

0: 팔에서 너무 이게 안정감이 확 느껴지면은 갑자기 이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저하고 구축이 맞으려면은 팔 길이랄지, 키랄지 막 이런 것도 맞는 이게 딱 있는 거거든요.
1: 근데 키를 안 적어주셨어요.
0: 그렇네, 또.
1: 네.
0: 상대 키가 저하고 비슷할 때좀 편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네.
2: 아니면 오빠보다 키가 커도
3: 좋지.
2: 괜찮을 수 있겠다.
0: 그분도 나 좋아하지?
1: 그치. 일단은 너의 좋아하는 거예요.
0: 이거 알아? 그 장애인 맨날 그 통계를 낸단 말이야, 국가통계에서. 장애 유형별로 같은 장애끼리 연애 결혼 제일 많이 하는 장애 뭐게? 있어.
1: 시각. 딱. 청각.
0: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1: 왜냐면 서로 대화가 서로 할 수 있잖아요.
0: 아, 진짜 연애의 모든 걸 다 그냥 꿰고 계시네요. 누나는? 왜
4: 나 상관없어요. 시각도 괜찮아요.
0: 누나 장애인이랑 연애 해봤어? 안 해봤어?
4: 안 해봤어요.
5: 그래갖고 누나요? 너 자꾸 그런 테이블 잡지 마.
4: 장애인이 저한테 대시 안 했고, 제가 좋아해 본 적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비장애인일 때.
5: 진짜로?
4: 성당 오빠.
5: 진짜로?
4: 성당 오빠.
0: 그 오빠 지금 뭐 하죠?
4: 수사님 되셨어요. 내가 비장애인이었으니까 장애인하고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오빠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 편견이 스스로 사라지는 거를 내가 경험을 했어.
0: 그 오빠 누나가 좋아하자마자 그냥 바로 신부님 되셔버렸잖아요.
2: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시면 바로 그냥 도망가셨잖아 지금. 너네? 세훈이네? 장애인과의 연애?
6: 아니 한 번에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 없어. 나는 솔직하게 애가 장애 갖고 있고 없잖아 지금 키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낀다.
1: 세비고의 셋째 네. 나윤님.
2: 네. 언니 오빠들은 외모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4: 전혀 안 했어요. 아 나윤이 너는 외모가 처음이야. 딱 봤을 때
1: 호감이 가야.
2: 그렇지. 가야. 1차 가야. 근데 막 그렇다고 막 높지 않은데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약간 남자는 귀엽고 섹시해야 한다.
4: 귀엽고 섹시해야 돼.
2: 네, 귀엽고 섹시.
0: 근데 선생님 듣다 보니까 다들 왜 혼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듣다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4: 아 근데 너무 어렵다. 큐트 섹시잖아.
2: 근데 이 기준이 내가 귀엽다고 느끼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똑똑해. 근데 거기에서 섹시함을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냥 육체적으로 아 섹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1: 이게 꼭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생남도
2: 네,
1: 섹시한
2: 맞아요.
1: 거네요.
2: 네. 뭔가 자기 일을 잘 할 때도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어렵다.
1: 네. 어떤 성격이 중요하세요?
2: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 어른스러움이
1: 어른스러운데 귀엽고 섹시하다.
2: 어렵다.
4: 어렵다.
2: 전 아직까지 제가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귀엽고 섹시한 게 까다로운가요?
1: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2: 네.
1: 그럼 연애를 지금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으니 네. 하시면 되겠네요. 알아서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거죠.
4: 내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2: 연애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라이프 스타일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식단을 좀
1: 알아요.
2: 네. 식단을 좀
5: 고맙습니다. 네,
2: 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1: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 사람하고 맞춰갈 생각보다 그냥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2: 100%는 아니지만 건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1: MBTI 어떻게 되세요?
2: ENTJ 나왔어.
1: 사실 ENTJ라고 하셨는데 ENTJ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MBTI예요. 오!
2: 아, 남자 MBTI?
1: 네. 일단 리더. 왜냐면 리더십 있고 진취적이고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대신에 밖에서는 다정해. 근데 일은 터치하면 안 돼.
5: 김나윤.
1: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5: 김나윤.
0: 네. MBTI별로 좀 결혼하기 좀 힘든 유형도 있고 그래요.
1: 근데 결혼하기 힘든 MBTI라고 막 지정할 건 없지만 ISTP가 애초에 귀찮음이 좀 있어요.
0: ISTP 강하다.
1: 네, 그들이 강하다. 늘 많이 하는 말이 굳이 뭘 안 하려고 해요.
0: 근데 연애는 굳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 굳이 하는 게 연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하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MBTI는 ENFP랑 ESFP, ENFJ 이런 뭔가 밝고 밝고 되게 긍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
0: 맞아. 그런 거 많이 좋아하시죠.
1: 그럼 재용님은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자산?
6: 일단 외모하고요.
1: 네, 외모.
6: 그다음에 그 생활력 강한 여자가 좀 끌려가거든요. 자기 책임감 있게. 그런 딱 두 가지만 보는 것 같아요.
1: 외모를 본다는 게 상대방이 어떤 점들, 뭐 외모가 진짜 예뻐야 된다, 아니면 키가 어떻게 돼야 된다, 몸매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6: 구체적으로요?
1: 네.
6: 일단 좀 순수하게 생긴
2: 나무가 순수해야
6: 김다미요. 뭐
0: 김다미래요. 김다미래요.
1: 그런
0: 얘기하네. 이거 뭐라 세우니까 얘기하네.
6: 아니다. 그냥 순순하게 생긴 사람.
1: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6: 직업이요?
1: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학력?
6: 자기 그냥 일 좋아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는
1: 자기의 프라이드 있는 사람. 네. 나이 차이는 연상도 괜찮고.
6: 연하를 한 번 만나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연상을 조금 힘들다는 게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젊을수록 젊을수록 이제 애가 낳는 게
3: 애기 생각이 조금 있어서
6: 회복이 빨라.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회복하기 좀 힘들고 웬만하면 이제 나이가 적었으면 적긴 하죠. 왜냐면 애도 생각도 해야 되고.
1: 이제 다 들어갔다, 그쵸? 들어가 있는 조건만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원해요. 한마디로 눈이 높다는 거죠. 외모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청순하게 생긴 사람 좋다는 거잖아요. 나이도 저보다 웬만하면 어렸으면 좋겠고요. 근데 뭔가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 보겠다.
0: 네, 자격증.
1: 그러면 저희가 제일 고액 프로그램을 안내하죠.
3: 왜냐하면 돈 많이 들겠다.
0: 돈은 좀 있어요.
3: 받겠다는 게 아니라.
6: 왜냐하면 형 누나들이 너무 외모도 언급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좀 희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보는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매칭 난이도는 떨어져요. 어려워지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그냥 제일 높은 비용으로 계속 비용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상형 무난하면 가입하셔도 금방 결혼하실 수 있는 거니까.
4: 저 궁금해요. 고액 프로그램이 더 결혼 많이 하시는지 좀 열려있는 분들이 결혼 많이 하시는지.
1: 무조건 사실 이상형은 까다롭지 않은 분들이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4: 진짜? 그래요? 네. 조건은 네.
1: 자기는 이미 좀 갖춰져 있는데 근데 상대방을 까다롭게 보지 않으면 제일 좋죠. 베스트죠.
0: 진생 그러면 저희 넷이 난이도 좀 매겨주실 수 있어요?
1: 이상형 난이도로만 본다면 1, 2, 3, 4.
0: 저는 돈을 많이 가져오고 난이도 진짜.
2: 네, 저 어렵나요? 저는 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1: 착각이죠. 근데 물어보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아? 그건 당연하지 않아? 근데 느낌 이러면 사실 그분은 눈이 높을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다.
0: 김나연 돈 많이 가져와 지금. 너야 박재영
3: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기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꼬시래잖아. 그럼 여기서 거부한 거라고.
1: 사실은 오기 전에 솔직히 걱정을 좀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지?
0: 걱정이.
1: 그랬는데 편견은 본인들이 나가서 보여주시면 저처럼 깨지는 것 같아요. 만나지 않으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편견.
6: 저희 자신 있어요. 장애 어필 많이 하거든요.
1: 그래서
0: 장애 어필을?
1: 제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방송도 너무 좋고 이렇게 정말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4: 사이버러브 하지 말고
1: 많이 만나서 나 정말 나 별로 불편한 거 없어. 나 너희랑 똑같아.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사랑할 수 있어 하는 걸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0: 진짜 재밌다.
4: 세상을 진짜 비집고 나가요.
1: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0: 근데 우리가 말이 비집고 안 비집고 있었어.
1: 세상을 비집고 나가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진짜 재밌었어요.
6: 저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눈이 높진 않습니다. 많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2: 저처럼 귀엽고 섹시한 남자분들을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할 거거든요. 많이 연락주세요.
7: 안녕하세요. 신홍윤입니다. 다시 할게. 안녕하세요. 홍윤입니다. 저는 함께 살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니 함께 걸을 마음만 준비해 와주세요.
8: 제 이름이 왜 정인인 줄 알아요? 너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0: 야!
9: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0: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9: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

0: 갯벌 위에 펼쳐진 경운기 행렬. 지금 서천 갯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1: 이봐, 엄청 크죠?
2: 이게 뭐예요?
0: 온통 조개 천지.
3: 공성리 최고 갯벌.
0: 비싸다는 조개, 동죽으로 차리는 먹음직한 탄상.
4: 됐어요.
5: 맛있게 하나요, 조개살?
0: 서천의 쌀로비전 전통주.
6: 이게 뭐야? 이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하지 말라고 새해 꽂아요.
7: 술은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0: 깊이가 익어가면 술이 탄생합니다.
8: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 계속.
0: 1500년 한산모씨의 고향 문화유산에 맥을 잇는 곳. 위대한 명물을 찾아 서천으로 떠나보시죠. 세계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넘치는 서천군. 오늘은 비면의 선더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서천. 살아 숨쉬는 자연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의 갯벌은 전국에서 최고. 물이 빠지면 갯벌은 소란스러워지죠. 갯벌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9: 맛조개랑 동죽 잘 나온다 해가지고.
10: 아 진짜요?
9: 3년째 오고 있어요.
11: 오늘 여기서 한번 체험하면은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
0: 갯벌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설렘과 포부를 싣고 차 달려갑니다.
12: 조개 얼마만큼 줄 거예요?
13: 100개요.
12: 많이 많이 100개요.
13: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면 좋겠어요.
10: 그래요?
0: 서천의 갯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놀이터가 됩니다. 어디 실력 좀 볼까요?
14: 와.
12: 지금 잡으시는 조개는 어떤 뭐예요?
13: 동죽이요.
0: 보물찾기처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이번엔 소금을 톡톡.
9: 맛조개 구멍 잡고 있어요. 맛조개 또 나왔어요. 나왔다.
12: 우와 이게 뭐예요?
9: 이거 맛조개요. 맛조개.
12: 맛조개요?
0: 소금 때문에 바닷물인 줄 알고 나온다네요.
9: 나올랑 말랑 할 때 뭐 약간 밀당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12: 여기 나.

0: 그냥 접었어야 돼. 이게 이 조금 남은 거 말고 이렇게 확 나와야 돼.
1: 아 왔다 나도 쏙쏙쏙쏙 쫙.
0: 잘했어.
2: 맛조개 6개.
0: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맛조개 잡고 싶었는데, 서울에서는 안 잡혀가지고 여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진짜 잘 잡혀요.
3: 하하, 바로 이런 재미에 서천을 찾는 거죠.
0: 어, 뭐야, 나왔다! 잡아! 서천, 조개 많고 조개가 먹고 싶어서 서천까지 왔나봐요.
3: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선돌이 갯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체험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드넓게 펼쳐진 성성리 갯벌은 물때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안겨준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4: 채취량이 많지 않아서 총계 한 집당 2만밖에 못 파요. 제일 먼저 경운기가 들어가면 그 길로 쭉 따라가세요. 옆에 가면, 옆으로 가면 다 부서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야. 그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아이도 안전하고 유의하시고 열심히 파고 오세요.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오늘 마을 전체가 네, 송서거 총계원들 전체가 동축 채취를 하러 들어가는 날입니다.
5: 갯벌로요?
4: 네.
5: 다들 기분 좋으신가 봐요.
4: 네네. 많은 수입이 되거든요.
3: 무려 30대. 경운기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배가 아닌 경운기를 타고 가는 이 보기 드문 광경은 송성리 마을의 대표적인 특색이죠. 조개를 씻고 돌아오기도 편하답니다. 각자의 구역이 있고 정해진 시간과 캐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정신없이 조개를 캡니다. 손만 대면 나오는 동죽.
6: 이거 동죽. 이게 해금집에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거래요.
3: 갈고리로 긁었다 하면 나오니 갯벌이 그냥 조개밭입니다.
6: 오염이 안 돼서 이 동죽 같은 게 많이 살아요.
7: 아, 송성리 갯벌 좋죠. 깨끗하고 네, 조개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3: 보통 시장 소비자 가격으로 바지락은 킬로그램당 7,000원, 동죽은 12,000원. 그만큼 비싸고 귀한 조개죠. 운이 좋으면 동죽보다 더 비싼 조개가 나온다는데요.
8: 동죽이 주로 나고 가끔마다 태엽도 나는데 그 태엽은 고수율이잖아요. 선물처럼 하나씩만.
3: 대합은 시장 소비자 가격 킬로그램당 18,000원.
8: 이거 좋은 건 여기다 넣어봐야지.
5: 아, 그건 따로 챙기는 거예요? 아, 그건 좋은 거예요?
8: 얘는 비싼 거고, 얘는 좀 안 비싼 거고. 오, 크다, 이봐. 엄청 크죠?
5: 이게 뭐예요?
3: 백합 옆에 있으면 동죽이 바지락 같습니다.
5: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조개를 캐셨어요?
9: 그때는 뭐 어렸을 때부터 캐치.
3: 동죽은 별명도 있다 하는데요.
9: 물총조개라고 그러니? 물총조개.
5: 이게 물총조개예요?
9: 응.
3: 야, 정말 그냥 쭉쭉 쏘아내는군요.
9: 그래서 선글라스 썼다는 거 아니 눈이다 깔렸어.
5: 그래서 선글라스 쓰는
3: 거예요? 덕분에 삶이 윤택하니 조개가 보석 같은 존재.
5: 부자 되시겠어요?
9: 부자 되시오. 네. 애들도 가르치고, 그죠? 논도 샀다.
5: 아, 논도 사셨어?
9: 그러면요, 논도 샀다. 또 팔기도 하고.
3: 서해는 모래가 적당히 섞인 사질성 갯벌이라서 동죽이 좋아하는 서식지랍니다.
10: 이 갯벌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 여기 뭐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먹여 이걸로 먹고 살으니까.
3: 1인당 두 망씩 씻고 돌아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얼마나 벌어 가시는 건가요?
6: 한 망에 4만 4천 원, 두 망에 8만 8천 원.
3: 한 망은 대략 6kg. 어민 수매가가 이 정도면 소비자 판매가는 한 망에 7만 원이 넘는다는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천의 동족을 알아준다는 거죠.
4: 내일까지 하세요. 내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7: 네. 네.
3: 송성리 사람들에게 갯벌은 월급 주는 직장?
4: 아, 이렇게 보시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요것이 저희 어촌계에서 일주일 정도 채취를 하게 되면 어촌계로 들어온 총 수입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민들한테는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3: 그래서 주기적으로 갯벌 청소, 종폐 방류도 열심히 해준답니다.
4: 갯벌이 황폐해지면 폐류가 자라나지를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다를 살리고 갯벌을 살려야만이 어민들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침부터 열심히 조개를 폈으니 출출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식사 시간. 동죽만 넣어도 이렇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11: 이거는 이제 초무침에서 해를 해먹으려고 삶는 거예요.
12: 벌어져야 까기가 좋으니까. 알맹이
11: 나온다고.
3: 와, 비싼 동죽이 가득합니다. 잘 해감한 동죽을 한번 삶고 일일이 살을 발라내서 다양한 요리를 하죠.
11: 이거 챙기려고? 조개 살리고.
3: 갯벌에서 조개 캐며 살려고 귀촌한 사람도 있고요. 타지 생활 했다가도 귀향한 원주민도 있답니다.
13: 여기서 살았다. 시집을 갔다가 또 왔어요. 여기로 돈 벌으려고. 조개여서. 조개 파서 돈 벌으려고.
3: 삶으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는데요.
5: 이거 맛있어요?
11: 맛있어요. 조개살 이게 반지락 빠져서 맛있어.
13: 미나리, 오이,
11: 양파.
3: 조개살에 채소와 초고추장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마무리는 통깨 듬뿍.
11: 이게 동족 해무침. 됐어요.
12: 맛있겠다.
11: 좋아요. 조개살 아니랑 야.
5: 아, 더 주시게요.
3: 네. 아, 이럴 땐 PD가 참 부러운 직업이네. 얘.
11: 맛있어.
5: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조개살이.
11: 네, 조개살이 삶아서 하는 거라 더 쫄깃쫄깃해요.
5: 근데 뭔가 이렇게 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11: 이게 조개가 맛있다.
3: 아니, 동죽을 또? 오늘 팬 조개 다 드실 겁니까?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11: 조개탕.
3: 이야, 국물이라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제일 비싼 백합을 잔뜩 넣으시는데 오늘 아주 날 잡으셨나요? 날 잡으셨어요?
12: 칼국수 국물 내는 거예요. 끓이려고.
5: 아니, 뭐 넣으시죠?
12: 백합 넣었어요. 이게 백합이 잘 안 벌어져서 미리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 역시 조개하면 칼국수가 빠질 수 없죠.
12: 센 걸 깠어요. 더 맛있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동죽이 뭐 흔하니까 예.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3: 이야. 면보다 조개를 더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죽, 백합 잔뜩 넣은 칼국수는 어디서 사 먹을 수도 없죠. 햇벌이 통째로 들어간 듯 동죽 넣어 만든 요리들. 겉절이, 물김, 전까지 곁들이니 하하, 정말 푸짐합니다. 차림님의 친한 이웃도 초대하고.
5: 어떻게 왔어요?
14: 예, 친한 언니예요.
15: 항상 이렇게 맛있게 보이냐?
14: 맛있어.
15: 여기는 뭐 조미료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14: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너무.
3: 입안 가득 퍼지는 담백한 조갯살. 달다 달아요.
15: 동죽은 진짜 이게 여기 송석항에서 신이 주신 선물 같아. 또 우리한테도.
14: 우리 주민들한테 신이 준 선물이지.
15: 신이 주신 선물.
14: 그럼.
16: 청경객벌 송성리 동죽캐러 오세요.

0: 소옥주 별명이 안진뱅이 수리동생?
1: 예, 소옥주 옛날이 별명이 아니, 먹으면 못 일어나. 많이 먹으면. 일어나려면 주잔저, 일어나려면
0: 그렇게 맛있어요?
1: 예, 맛있어서. 술이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2: 명인 우희열 씨는 아들과 손주까지 대를 이어 소곡제 전통을 이어갑니다.
1: 우리 술은 대게였지, 술이. 물을 조금 먹고 조금 대게, 대게에서는.
3: 아니, 왜 대게 좀 하는 거야?
1: 그래야 술이 맛있지.
2: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 기록상 가장 오래된 술. 하얀 소복을 입고 빚었다 해서 소곡주라는 말도 있고, 누룩을 적게 써서 소곡주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1: 딸리는 사람 부잣집이나 했어요, 술. 어디요? 옛날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
4: 우리나라 면허가 9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숨어서 빚어야 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술밥 같이 찌고 했습니다.
2: 고들고들 지어진 밥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밑술, 덧술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1: 이건 누룩 곱자. 이건 엿기름. 딱 좀 사으라고. 이건 메주콩. 이건 들어오카. 이 술빗. 그러면 한 사흘 만에, 나갈 사흘 만에, 그럼 보기복이야.
2: 소곡주는 술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문화입니다.
1: 이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 타지 말라고 세게 꽂아요.
2: 숙성과 발효를 거쳐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술.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겼다가 한산지역에서 밀주로 명맥을 이어왔던 우리 전통주. 70년대 들면서 허용되며 다시 이어진 문화입니다.
1: 이게 이제 술 해서 다 완성된 이제 용수박이에요. 허추수 용수.
5: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은데요.
1: 네, 잘 됐어요.
2: 숙성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런 빛깔의 소곡주가 완성되는데요. 얼핏 보면 식혜와 비슷하네요. 거르는 채를 용수라고 하는데요. 깊이 담가두면 술만 고이죠. 이제 맨 위에 있던 찌꺼기는 조심스럽게 걷어내줍니다. 술만 살짝 퍼 따로 담아주죠.
1: 그런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4: 소옥주의 특징이 조미하지 않으면서 단맛을 살짝 품으면서 알코올도 소득다는 거죠.
2: 이것이 바로 16도에서 18도 도수의 소곡주. 침전물과 같이 뜬 술 또는 가라앉힌 후 걷어낸 술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죠.
3: 걔네 입이 가깝거든.
6: 아이고.
1: 아이고.
4: 오늘 체주한 겁니다.
3: 아, 좋겠다.
1: 한 잔씩 들으시오. 네.
3: 형님부터 딱.
7: 우리 어머니.
4: 드려야지.
2: 특유의 향과 단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일품이랍니다.
3: 어머니.
4: 네. 건강하세요.
1: 건강해요. 고맙습니다. 맛있어.
3: 이 맛이네요.
8: 너무 맛있고 달짝지근하면서 땡기는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9: 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부드럽고 향기롭고 원래다요.
2: 도토리묵과 홍어탕이 오늘의 안주.
10: 안주는 이 근방에서 유목에 나오는 안개 도토리묵하고 이 장항 무량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찍어낸 홍어탕입니다.
11: 얘네들도 다 서촌이네요.
10: 오리지널 우리 수천군의 서천산. 자랑입니다.
2: 소곡지 깊은 맛처럼 긴 세월 지켜온 전통 문화가 서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산면에서 못이 밭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한창 못이 잎을 재배 중인 모양입니다.
11: 아, 지금 다 뭐 하시는 거예요?
12: 저희 못이 따고 있어요.
11: 아, 이게 못잎이에요?
12: 네.
11: 저는 깻잎인 줄 알았어요.
12: 네. 깻잎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생으로는 못 먹고 삶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2: 못이는 잎을 재배해 삶고 말리고 가공해서 식용하기도 하는데요. 음식이나

0: 음료 등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1: 현천군의 모시가 최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거 모시를 싼 것 같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택배로 많이 보내드려요.
2: 모시가 고온 다습한 데서 좀 잘 자라요.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특히 서천은 이 해풍이 좀 있어서 미네랄로 풍부하게 이렇게 얘네들 잎에도 묻고 그래서 더 잘 자라고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뭐니 뭐니 해도 유명한 건 전통 옷감 모시인데요. 줄기 껍질을 이용한다고요?
2: 질기죠, 이게. 뽑힐 정도로. 그래서 이걸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면 이게 모시가 이제 됩니다. 태모시가. 그래서 이걸 말려서 가느다랗게 쪼개죠. 그래야 이제 옷감을 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요. 계속. 이렇게 입으로.
0: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 모시를 만나볼까요? 모시 짜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박연옥 씨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전통 모시 짜기 명인.
3: 서천군에서 이 한산 모시가 제일 가늘고 좋아요. 옷감 중에 여름 옷은 이 한산 모시가 아주 비단이에요. 입어도 안 입은 것 같이 시원하고 아주 입으면 부티나요, 모시는.
0: 시원하고 부드러운 우리의 전통 옷감 모시.
3: 집집마다 하다시피 했어요, 모시를. 아는 집이 없어. 막 여기 집, 저 집에서 뱉자는 소리가 그 열치 아르시죠? 그 열치 소리 같았어요. 그냥 뱉자는 소리, 이렇게 뜰이 앉아서 어르신들 노래하는 소리, 그럴 때가 또 참 즐거웠어요.
0: 그 시절 모시자기는 집안을 이끄는 대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앞니 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모시 째기를 했다네요.
3: 81년도 그때가 처음 짜가지고 40만 원씩 세피를 받았는데 굉장히 부자된 것 같았어요, 그때.
0: 조선시대 들어서 전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한산 모시. 모시의 생육 환경이 까다로워 서천과 충청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어려웠답니다. 서천에는 모시짜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수강생도 가르치죠. 청강생이 많지는 않아도 멀리서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4: 아니, 끊어진 것 같은데요?
5: 네, 끊어졌어.
6: 지금 뭐 문제 생기신 거예요?
5: 네, 여기 끊어져가지고. 그렇지, 모시, 매가 이렇게, 매듭이 두툼한 모시가 안 예쁜 게.
6: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5: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시자는 게 참.
0: 모시는 아주 민감해서 건조하면 끊기고 조금만 잘못하러도 쉽게 끊어진답니다.
3: 벌써 이제 잘 빠지네.
6: 어렵진 않으세요?
5: 해가지고
7: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는 거 재밌어해요.
0: 하하, 그래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 다행이라는군요.
5: 할 사람도 없이 지금 이제 우리네 죽으면 이거 없어져 이제 없어질 정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성시키려고 애를 타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어르신들의 노력이 한산 모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번엔 모시를 식용으로 한 음식을 만드는 명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최성규 씨는 모시 잎으로 차를 만든다는데요.
8: 이 뻣뻣하잖아요. 얘를 부드럽게 다 문질러야 돼요. 불에다 넣고 또 거기다 문질르고 얘가 갖고 있는 거 향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0: 녹차와 흡사한 과정이군요. 비비고 말리고 볶고 이런 과정을 통해 찬 잎을 만들면 모시차가 되는데요. 녹차에 카테킨 함량이 많다면 모시는 칼슘이 풍부해서 관절에 좋다는군요.
8: 모시는 은은한 향이나 그리고 카페인이 없어서 드셔도 자만을 때 드셔도 좋아요.
0: 보리차보다 풀향이 나고 녹차보다 떫은 맛이 덜하답니다. 모시를 이용한 또 다른 음식 바로 모시 한과입니다.

0: 찹쌀 반죽을 튀겨낸 과자에 붙여줄 꿀과 기름을 만들 때 모시가루를 섞어준다네요.
1: 이거는 생강 모시 과질이에요.
0: 과자에 골고루 묻혀준 후 살살 굴려서 휘밥을 입혀내면 모시 한과 완성.
1: 좋은 모시를 놔두고 옷만 만들어라는 법이 있나요? 더 좋은 먹거리 만들려고 모시 섞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0: 한과 명인의 작품입니다.
1: 아, 이거 봐요, 이거. 소리 봐요, 이거. 아, 참.
0: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모시를 이용한 전통 과자.
1: 내가 만든 건데 맛있긴 맛있다.
2: 명인님이 만든 건 맛있네.
1: 모시가 들어가는데 맛있어.
0: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청정한 생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신의 선물 같은 풍요로운 갯벌, 오랜 역사를 이어온 문화유산, 전통주와 한산모시까지 서촌에는 위대한 명물이 있습니다.
3: 서촌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1: 옛날부터 나는 저기 거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여기 살아요, 배에서.
1: 보물이라 생각해요. 보물찾기.
2: 야, 여기 용역 인력.
1: 용역, 용역. 우와, 선장님 소리가 점점 커져요, 고객님. 윤영 씨로 와봐요. 야! 우와, 제일 커!
3: 윤영 씨 한마디로 와봐요.
1: 와, 와, 와, 와, 와.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3: 아, 진짜 아니에요.
1: 저 사장님 맨날 잡았으니까. 윤영 씨. 그럼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승호야, 잠깐만.
2: 고기를 잡으러.
1: 한강으로 가실까요?

0: 네, 이곳은 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전유리 포구라는 곳인데요. 도시 속에 어부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저희 일상적인 공간인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한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간인 통제선이어가지고 군부대 허가를 미리 받았습니다.
1: 전유리 포구는 한강에 남은 마지막 포구입니다. 물길이 뒤집혀 흐른다는 뜻의 전유리는 하루 두 번씩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거센 조류를 일으키는 곳이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안쪽. 이곳에선 허가받은 26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 어부이자 이름도 선녀인 조선녀 사부님을 만나 한강 어부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0: 어부가 되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1: 어부의 패션으로
0: 몸이 젖지 않도록 방수 작업복을 입는 것인데요.
2: 애기 우기부터 원래
0: 우의와 장화까지 착용하니 진짜 뱃사람이 된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 고기가 많이 튀어요?
1: 고기가 많이 튀어서요. 옷을 버리니까 우기를 입으셔야 돼요. 출발하실까요?
2: 네. 네.
0: 사부님의 남편인 장성환 선장님도 멋진 차를 타고 출근하셨네요. 세 명이 한 배를 타고 숭어잡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잔잔할 줄 알았던 한강이 불어난 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 물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4: 오늘 물이 양이 많아서 물이 엄청 무섭죠? 원래 저 밑에가 있거든요. 물이 막 장난 아니에요.
0: 게다가 숭어잡이 배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요? 설레는 마음이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2: 여기서 어떻게 타요? 여기서 타요?
1: 배가 오면 탈 수 있어요. 모든 게 궁금하죠.
3: 아니, 저는 어쨌든 초보니까 이렇게 이런 데서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1: 다른 배 타본 적이 없어요?
3: 네, 딱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있으니까.
0: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사부님은 무거운 기름통을 번쩍 들어 배에 싣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가 벌써 느껴지네요.
3: 이거 이런다니까? 아, 죄송해요. 어떻게?
0: 배에 올라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 윤아 씨가 겁이 너무.
0: 조업을 나가기 전 어부들만의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5: 그리고 유황님께 빌어요. 오늘도 무사히.
6: 선장님이 유황님께 빌라는데.
3: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셨어요. 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0: 배는 새벽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40년차 한강어부 장성환 선장님. 선장님의 배는 북쪽을 향해 부지런히 달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물대에 맞춰 그물을 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4: 아까 진짜 멀리 가는 것 같은데.
3: 저희가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4: 여기는 파주, 여기는 김포.
3: 아, 이쪽이 파주, 이쪽이 김포예요?
4: 이쪽 쭉 내려온 강화.
3: 강화.
4: 네. 근데 많이 못 내려가고요. 네. 여기 어로 한계선이 있어요.
3: 아, 어로 한계선이요?
4: 거기까지. 여기 조금만 가면 보여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저 밑에 더 내려가면 물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북한 가는 길, 강화 가는 길. 위험할까봐 못 내려가게.
3: 잘못하다 북한으로 떠내려가나 보다.
4: 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차단을 시켰더라.
0: 고기를 더 잡을 욕심에 자칫 어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군인들이 신호를 보내 막는다고 합니다.
4: 물이 3시간 정도 밀어요. 네. 3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3: 아...
4: 이렇게 바닷물이 네. 한강 쪽으로 오니까 고기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때 잡는 거예요.
3: 아...
4: 그때.
3: 아니, 한강에서 유람선은 타봤지? 한강에서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네요.
4: 작업배는 그럼이라.
0: 이제 그물을 펼칠 시간. 물이 차기 한두 시간 전 그물을 치면 숭어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밀물에 올라오기 때문에 맛있고 쫄깃한 숭어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 칠 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다가는 그물에 딸려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은 3시간뿐.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부지런히 반복합니다.
3: 잠깐. 아이고,
4: 힘들어요?
3: 아니요. 이만큼 하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4: 한 개 별로 한 건 별로.
3: 그러니까.
4: 이제 시작일 뿐.
3: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흔들리니까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으려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4: 그냥 몸을 배에다 맡겨요. 힘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힘주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프게.
3: 맞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주고 있으니까 괜히 더 아픈 것 같아요.
4: 저는 97년 IMF 터졌을 때 부모님이 얘야 나 이제 직장 잘렸다. 너 일이나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게 그때. 그래서 남편이 자기 대의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지금 알고 한다면 했을까 싶은데 못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게 많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벌써 꽤 한 28년 차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처음 그물을 놓았던 곳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4: 당겨볼래요?
3: 아, 네.
4: 저 앞에 가서 당겨야 돼.
3: 저 앞에서요?
4: 더
3: 진짜 그물 올라오네.
4: 더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아니, 그물.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진짜 귀여워 죽겠냐 오늘. 오케이. 이제 세 개 하나씩.
3: 세 개? 세 개?
4: 일단 당겨봐요. 힘드니까.
3: 아니, 저 이 정도면 힘 쓰는 거 맞죠?
4: 천천히 힘드니까.
3: 아, 네.
0: 매일 새벽 배드민턴으로 다진 체력으로 열심히 그물을 당겼습니다.
3: 와, 저 한강에서 그물 끌어올리고. 아, 물고기 올라왔으면 좋겠다.
4: 올라올 거예요.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고기 올라와라.
3: 고기야, 올라와라.
0: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아무리 당겨봐도 콧배기도 안 보이는 물고기.
5: 어허, 이거 큰일 났네.
4: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말이야.
5: 오늘은 밥 굶어다.
4: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0: 보다 못한 선장님이 나서 보는데요. 선장님이 그물을 몇 번 당기자. 오! 거짓말처럼 숭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4: 와!
3: 숭어 나왔다.
4: 올랐다. 우와! 얘 이제 칼로 따는 거예요?
5: 오! 아, 요 계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보리숭어라고.
4: 이 보리풀때 나오는 숭어라, 보리숭어라고. 예.
3: 뭐 해서 보리숭어라고요?
5: 보리풀때. 보리풀때 해갖고.
3: 보리풀때 나온다고. 예.
4: 얘가, 이게, 여름 숭어라고.
5: 육질이 꼬독꼬독하고. 예.
4: 들어봐요.
3: 들어서 어디다 넣어요?
4: 아니.
3: 일단 들어요? 예.
4: 생선을 들을 때 눈을 가려 못 움직여.
3: 아,
4: 눈을 가려줘요.
0: 생선의 눈을 가려야 하는데 제 눈이 질끈 감기네요.
3: 던져?
4: 눈을 가리면
3: 돼.
5: 참숭어랑 보리숭어랑 틀린 게 얘는 고등어처럼 눈이 크고 참숭어는 빨간 게 있어요. 노랗고. 그리고 얘는 눈이 까맣고 커요.
3: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박스에 넣어요?
4: 뒤에 저기.
0: 숭어는 사실 바닷고기지만 민물을 좋아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한강 하구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4: 우와! 아, 깜짝이야.
5: 깜짝이야.
4: 아이고, 진짜. 숭어보다 또 놀래.
3: 날라다.
5: 힘 좋게 땡겨. 네.
4: 땡겨봐요. 여기다가 땡겨봐요.
5: 아, 세 개씩. 오,
4: 세 개 나온 것 같아.
3: 거기다!
4: 아, 거기다!
0: 와, 한 번 물고가 트이자 숭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3: 우와, 크다!
5: 우와,
3: 와, 커요! 우와!
5: 와, 와. 와, 와.
3: 우와, 이거 뭐니?
5: 아, 깜짝이야.
4: 아이고, 진짜.
3: 우와, 진짜 크죠? 아까보다 크죠?
4: 아까보다 크네요.
3: 우와, 저기 그 힘이 세가지고 안에서 막 치다.
0: 그물을 한 코 잘라 물고기를 꺼내는 사부님.
3: 오, 이것도 제가 한번 잡아서 저기다 넣을게요.
4: 눈 가리면 돼요?
3: 눈을 가려.
4: 눈을. 괜찮아, 눈 가리면.
3: 눈을 가려.
4: 눈을! 아, 잠깐만요.
0: 그 순간
5: 오메
0: 오, 또 올라왔습니다.

0: 잠긴 그물에 힘이 무척 센 참숭어가 잡혔습니다.
1: 아, 눈이 빨개요.
2: 어, 너무 빨개.
1: 얘는 안 한다.
2: 어, 크다니까.
1: 아, 큰다, 얘는. 이렇게 한 번. 눈이
3: 빨개.
2: 눈이 노랗게 빨개.
0: 참숭어와 보리숭어. 눈 색깔이 정말 다르죠?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자 그제야 환하게 웃는 두 사람.
1: 어, 우와! 뭐 나왔어요.
2: 붕어 나왔다.
1: 지금, 우와! 지금 제 차례예요. 붕어 바닥에.
0: 이번에는 전유리 포부의 명물, 웅어입니다.
1: 웅어님 프랑스에 올라갔다고 이 얼굴에 인공 왕자가 있어요.
2: 여기 얼굴에 인공 왕자가 있다는데, 여기.
0: 머리에 왕자가 있고 맛도 좋아 왕이 사랑한 생선입니다.
1: 저거 맛있어요. 어, 구이, 네. 구이에도 맛있고.
4: 웅어 구이.
1: 웅어 구이, 웅어 해. 웅어 무침.
0: 한강에는 약 60여 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유리 포구에서만 숭어, 웅어, 황복, 장어, 새우, 참개 등 철마다 다채로운 물고기가 잡힙니다. 한강의 풍부한 생태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누군가에겐 신과 여가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입니다. 한강은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고 품고 또 끊임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1: 와.
2: 고기 좀 따, 이거.
1: 우와,
2: 좋겠다.
1: 우와.
2: 오, 두 마리 나있어.
1: 우와.
2: 이걸 너.
1: 나 알았다.
2: 한세트 나왔어.
1: 우와.
2: 고기 나왔다.
1: 야, 우와,
2: 나왔다.
1: 제일 커.
3: 우와, 야, 뭐야.
2: 고기 나왔다. 그물 다 버려버렸다, 이게.
3: 그물 버려버렸어?
2: 아, 고기 흥분해가지고. 우와, 우와.
3: 그물을 버려버렸어.
2: 그물 다
3: 잠깐만.
1: 와, 연달아 두 마리. 야, 역시 고기가 잡히니까 신나는구나.
2: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하고 있는데 딱 숭어 이만한 게 한 마리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는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막 신이 나서 막 잡아당기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직접 이렇게 그물로 끌어올려서 이만한 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막 눈앞에서 막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물을 정말 탕탕탕탕 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1: 우와 온다 온다.
2: 왔어.
1: 우와, 이거 떴어요.
0: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아니면 자리가 명당일까요? 큼지막한 숭어들이 쉬지 않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1: 어, 또 올라. 야, 근데 진짜. 우와, 진짜 크다.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3: 이게 좋아서 그래.
1: 우와, 이거 또
2: 피디님 피디님이 잡은 고기 되게 커져.
1: 진짜 커.
2: 잡은 거?
1: 네. 여기 더 커.
2: 커요?
1: 선생님, 여기 더 커.
2: 커요?
1: 어, 이거 막 애들이 막 살이 느껴질 정도.
2: 그래도 이번 그물은 많이 올려줬어. 이제 그러게요.
1: 이만 잡았어요.
2: 이제 그러게요. 무겁죠?
1: 고기가 올라오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2: 원래 그래. 숭어 많이 잡을 때는 막 1톤? 1톤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때 하루 종일. 그물만 넣었다 그러면 막 숭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마다 몇 해 중에 그런 날이 있어요. 배 처음 샀을 때는 하루에 1톤씩 3일을 연거푸 잡은 적이 있어요.
0: 그물을 다 걷고 나면 들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오늘 웅어 받으러 갈 거예요.
2: 웅어를 받으러 간다고요?
1: 잡으면, 앉아, 잡으면 어부들이 막 줘요.
2: 어.
1: 쓰라고. 그럼 우리도 먹을 거 좀 주고 하거든.
2: 아. 우와.
1: 그래서 갈매기가.
0: 어부들은 팔 만큼만 잡고 남은 생선은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3: 이거 좀 하나 드려.
2: 예. 네.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이제 뭐 먹을 거 하나 주고 나면. 괜찮아.
5: 대유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0: 베이비에서 나눔해요.
1: 덕분에 곡간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2: 팔을 건 잡았다 오늘.
3: 그러니까 팔을... 오, 진짜? 오늘 네. 오늘 됐어요?
0: 됐어요.
3: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어, 사부님, 아, 선장님 또 시동 거시는데. 이거 봐,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까 지금.
0: 할 일 많아요.
2: 자, 오늘은 예. 어, 하나님의 감사에 여기고 아, 오늘 새우 잡으러 갑니다.
0: 피디님, 예. 고생했어요.
2: 그렇지.
0: 고생했어요. 와, 고생했어요.
2: 피디님 아, 여기서 선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0: 네. 예.
1: 빈손으로 떠났던 배가 만선을 잃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엄청난 수확물. 왠지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3: 와, 아까 저희가 그물로 끌어올린 숭어들. 진짜 크죠?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까요?
1: 웬만한 얼음 팔뚝보다 큰 숭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잡히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4: 잠깐만요. 잠깐만. 아, 일도 안 끝났는데 다 벗어버리네.
3: 아니요, 저 이거 크게 보여주려고 사부님.
4: 아, 네. 잠깐 왜 벗어? 왜 벗을
3: 안 하려고 일을 안 하려고 벗은 게
4: 아니고요. 잠깐 벗어버리고 저기 놔두고 정신이 없어. 아직 일 안 끝났어요.
3: 네. 저는 여기 숭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아. 싶어서. 네.
2: 야, 신도 어. 세네.
1: 수확의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 일에 뛰어듭니다. 묵직한 바구니를 들어 바로 차로 옮깁니다. 자연산 숭어의 싱싱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죠.
3: 눈을 가리시고 잘했어.
1: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사부님 가족이 운영하는 포구 앞 횟집에서 판매합니다.
3: 와, 한 손으로 사부님은 한 손으로 하세요. 와. 진짜 멋있게 들어볼까? 이렇게?
1: 사부님은 회 손질도 직접 와. 하시는데요.
3: 오늘 새벽에 잡은 싱싱한
1: 강과 바다 사이에서 잡힌 숭어는 거센 물살에 단련돼 살이 쫀득쫀득해 맛이 좋습니다. 봄에만 잡힌다는 웅어는 저에겐 낯선 생선이었는데요.
0: 비늘을 이렇게 비늘에다 빗게
1: 작고 둥근 비늘을 깔끔하게 벗기면
3: 흩어진다. 네.
4: 그럼 빛이 살아나네요. 오.
0: 근데 이게 향이 약간 있으니까 소박향 같은 거예요.
3: 소박향 같은 거예요. 네.
1: 자산어보에 횟감 중에 최고라 기록된 웅어. 가을 전어와 비교되는 봄의 진미로 뼈째 먹습니다.
0: 피디님.
5: 예.
0: 윤영 씨.
5: 진짜, 아, 진짜 이렇게?
0: 진짜.
5: 아, 씹어요?
0: 네, 반 깨물어요. 면해요. 맛있어요.
5: 네.
0: 고소하고. 맛있어요.
5: 부드러워요. 맛있어.
0: 맛있어요.
5: 안 맛있어요?
0: 맛있어요, 맛있어요.
5: 진짜 맛있어요.
1: 봄이 되면 요 웅어를 먹기 위해 전유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5: 점심 준비.
1: 다음 할 일은 점심 준비.
5: 그죠?
0: 네. 선장님, 점심 갖다 드려야 되니까.
1: 새벽부터 일한 선장님을 위해 특별식을 만듭니다.
0: 가끔 한 번씩 갖다 줘야 돼요. 잘 먹어요. 새우 많이 잡으니까. 새우도 많이 잡고 생선 잡으니까.
5: 같이 고기도 잡으시고 막 식사도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사부님 할 일이 많으시네요.
0: 근데 재밌어요? 할 수 있으니까.
1: 사부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각. 선장님도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강 한가운데 정박해 있는 새우잡이 배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죠. 선장님은 한강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6: 11살인가 12살. 그리고 학교는 배에서 다녔어요. 배가 오면 그때 타고 그랬어요.
5: 집처럼 배에서?
6: 그렇죠. 예. 그때는 있는 데가 밤바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죠. 그때는 많지.

0: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수 정말 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하수도 물 내려오면 강으로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화를 되면서 물이 깨끗한 물이 되면서 물이 좋은 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서러워해요. 자연산 고기를.
1: 선장님에게 한강은 고향, 배는 집입니다. 새벽 조업을 하는 날이면 좁은 배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0: 여기는 전방지역이라서요. 왔다 갔다 못해요. 야간에는 통제를 해서 배에서 자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물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를 못 들어가요. 새우뼈가 불편하지만 뭐 우리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배에 두 줄 있잖아요. 그걸 한 줄로.
1: 선장님은 점심도 배 위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2: 하긴 나도 뭐 새우젓 아줌마 될지 몰랐지. 내가 인생에 똑같은 거야.
1: 새우철인 가을에는 점심 챙겨줄 틈도 없다는 사부님.
2: 새우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한땜처럼 쌓여있어야 돼, 그게. 하루에 막 300만 원씩?
3: 네?
2: 가을 새우는 그렇게 돼요. 하루에 막 3, 400짜리도 있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3: 아, 계속 맞아, 선별한다고.
1: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 부럽지 않지만
4: 주무셨어요? 좀 주무셨어요?
1: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부라는 직업입니다. 전유리엔 26척의 고깃배가 있지만 그중 새우잡이배는 4척뿐입니다. 이 배가 그중 하나죠.

0: 수배는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요. 그래서 선장은 기계도 만질 줄 알고 그물도 당길 줄 알아야 하죠.
1: 버스 안에 뭐 있는 거 보여요?
2: 보여요, 네.
0: 새우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 아유, 그게 그거 들어온 거 봐. 이거 망했다.
0: 커다란 박스까지 그물에 낚였습니다.
1: 고기가 들어야지. 박스가 들어왔어요.
2: 아, 이게 원래 있는 박스가 아니에요?
1: 원래 이 박스가 원래 없는 박스예요. 아.
0: 플라스틱이 종종 낚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게 걸리니 한숨만 나옵니다.
3: 됐어요? 내려?
0: 통을 뒤집어 고기들을 겨우 꺼내는데요.
1: 안 먹어도 돼.
2: 아, 이렇게.
0: 우와! 오! 다행히 노랗게 알을 뺀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1: 엄청 큰데요?
0: 중화새우입니다.
1: 진짜 크다. 얘 새끼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0: 이번에도 수확의 기쁨은 잠시. 한강어부가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삽질입니다.
1: 오, 고기다. 오, 겁나. 볶아주세요.
0: 배 위에서 삽질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 한번 해볼게요.
2: 이거를.
1: 우와. 이거 진짜 세지.
2: 이렇게 한번 해봐요.
1: 야, 콕 집어넣어. 하!
2: 에이, 약하다.
0: 사부님은 저를 참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2: 사부님은 저희가 와서 정말 반가우신 것 같았어요. 워낙에 혼자서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어머, 일꾼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저를 부르시면서 계속 일을 부리시더라고요. 윤영 씨,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막 이러셔가지고. 윤영 씨 봐봐요.
4: 윤영 씨 어떤 일이 와봐요?
2: 아니, 윤영 씨 손이 되게 세.
1: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4: 아니, 진짜 아니에요.
2: 윤영 씨, 조금 힘들죠, 윤영 씨.
0: 새우잡이를 마치고 뒤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5: 고기 많이 잡고 자기 먹어.
2: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다. 새우는 뭐 나중에 잡아도 되고.
5: 그래.
2: 건강하게 최고지 뭐.
0: 새우배 이웃인 김영식 선장님도 초대했습니다. 전유리에서 새우 뱃일을 가장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6: 오래됐어요, 뭐 한지가. 뭐 저 배운 거 없으니까, 뭐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무조건 했지,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하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된 거지. 힘들었을 때가 내가 지금 눈 하나 실명했어요.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여서 119 불러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 내 혈관이 막혔대. 눈으로 가는 혈관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하나로만 보니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일하는 것도 불편하지, 아무래도. 보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 하면서. 어? 누구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그게 보람이지,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0: 이곳에서만 30년. 김영식 선장님은 전유리 폭우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6: 옛날에 나 하기 전에는 이게 큰 배만 26척이 있었대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그건 한 40년 전 얘기야, 그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줄어갖고 4대밖에 없는데, 나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16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나도 지금 배가 두 척인데, 우리 자식한테 나도 물려주고 싶었는데, 싫대요, 요즘 젊은 애들 안 하려고. 아는데
7: 힘들어서 그래요.
1: 너무 힘들어.
0: 한때는 거의 100명의 어부가 있었다는 전유리 폭우. 늙은 어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우배도 4척만 남았습니다. 한강의 어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어업뿐 아니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개발과 연이은 다리 건설로 어장이 축소되고 어업 금지 구간이 확대되면서 어부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내수면업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곳은 포구 앞 선별 작업장. 새우를 깨끗하게 골라내는 곳입니다.
1: 고기는 다 밀어버리고요. 새우랑 웅어.
2: 새우랑 웅어.
1: 이걸
2: 네. 이거 웅어예요?
1: 우리는 이따가 먹어야 되고요. 네. 새우만 있죠.
2: 새우 있죠. 새우. 네.
0: 요즘 새우는 크기는 좀 작지만 씨알이 굵습니다.
1: 새우는 이거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생새우 김장하실 때, 김치하실 때도 쓰고 젓갈도 쓰고 봄에는 이렇게 알배기 새우 이쁘죠? 색깔이 노란 게 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알 다 까면 이제 8월 가을부터는 살이 차요. 얘네들이 봄에는 알 차고.
0: 맛좋기로 유명한 한강새우. 알을 밴 새우는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데요. 새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골 손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2: 여기 새우 일부러 사러 오시는 거예요?
3: 일부러 오세요. 가을에도 한 번씩 사다가 네. 애기들을 튀겨주거든.
4: 그 2만원씩 드릴까요?
3: 튀겨주면
1: 제일. 오, 그래서 이걸.
2: 야, 전화해서 딱 타이밍 맞게 잘 오셨네요.
3: 네.
7: 두 번이나 왔다
2: 갔다 왔어. 두 번이나 왔다 갔어.
4: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2: 맛있게 드세요.
0: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우를 사러 이곳 김포까지 일부러 오신다네요.
2: 이렇게 잡아서 바로 딱 네, 판매하시면 바로. 기분 너무 제가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1: 바로 잡아. 네. 잡아서.
0: 손님에게 넉넉히 내어줄 만큼만 새우가 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저물어 갑니다. 고된 일을 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 저녁 시간.
1: 아이고야.
0: 전율이 한상 차림으로 식사를 합니다.
2: 이번에는 응어 구이.
1: 네, 구이가 아주 맛있어.
3: 오, 숭어도 구우시네요.
1: 숭어 구이도 맛있어요.
4: 오이. 숭어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거든요. 여 강화 사람들은 엄청 올려요. 전나무
1: 김포 이쪽 동네는 숭어가 많이 나니까.
4: 저걸로 전나무 먹고 죽은 사람밖에 말고.
1: 세상에 많아.
4: 진짜 날 거야. 전나무 진짜 맛있어. 숭어 통으로도 올리고.
0: 흔치 않은 한강의 부부 어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1: 이제 아무것도 몰랐어요.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번데 막 뭉티기 돈을 번데 뒤집으면 안 돼? 3억. 뭉티기 돈을 번다 그래갖고 그때 성냥차가 90년대에는 없었어요. 성냥차 있더라고. 동료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개뿔 결혼하니까 차밖에 없어요.
4: 그게 보고 뭐라는 빈 깡통이
1: 근데 그러고는 3개월 후에 옷도 그냥 정장처럼 나가더라고요.
4: 저번에는 수안시장에서 일했나
1: 장사한다 그랬대요. 우리 식구들이 서울에서 한강에서 고기 잡으니까 다 나자빠진 거예요. 놀래잖아. 한강 가면은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냥 뷰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3: 네네.
1: 근데 한강에서 고기 잡을지 어부가 될지.
4: 깜짝 놀라요.
1: 어부가 될지 누가 알았대요.
4: 많지가 않았거든요.
0: 부부는 전율이 오기 전 행주나루터에서 조합을 했습니다.
1: 이제 저 위쪽으로는 강이 얼어요. 거기는 민물이니까. 그래서 얼어서 한두 달은 작업을 못해요. 그래갖고. 네, 누가 전율이 보기에 겨울에 숭어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배를 매매하게 돼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어요. 거기 오는 동안에 여기 와 작업하고. 이제 여기는 오는데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얼음 병아리가 다니니까 차츰차츰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까지 정착했네요.
4: 근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 솔직하게 했어요. 자유시간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 한번 간 적 있어요.
1: 그분 진짜 아쉬우시겠네요. 불꽃놀이 배 타고 간 적 있어요. 옛날에. 좀 새로웠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배 타고 갔으니까. 왜 남들이 부러운 시선?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도신숙 어부의 특권이죠, 그거는.
0: 막 트기 시작할 무렵 한강 어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뱃일은 안 가고 김영식 선장님의 새우배에 모인 어부들. 모닝커피를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1: 내일 숭어 좀 나오지, 새우 좀 나오지 않아요?
5: 내일 모르고 오늘 해보고.
1: 아니.
0: 물속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베테랑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2: 계속 고기 잡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1: 네. 고기 잡는. 이리 만나서 고기 잡는 얘기예요?
4: 갔나?
1: 새우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얘기예요.
2: 새우꿈을 오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 아. 새우를 잡는 거나 숭어를 잡을 것이나 선택한 거죠.
2: 아.
1: 어떤 게 더 확률이 나은가?
6: 하지 말고 썰물만 해.
1: 그래. 그런 얘기를
6: 숭어 잡는 게 나아. 돈이 더
4: 모른다.
6: 급할 때는 빨라 그래도.
0: 열띤 회의 끝에 물이 많은 오늘은 새우 대신 숭어만 잡기로 결정.
1: 감사합니다.
0: 그럼 오늘도 숭어 잡으러 가보실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선장님. 예감이 좋은 걸까요? 그물을 정리하며 만선을 기원합니다.
1: 물가에서 너무 힘들걸요, 오늘은? 오늘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무겁지? 또 물이 미는 거라 힘들어요. 무거워요. 오, 뭐야?
0: 선장님 예감 척중. 첫 그물에 튼실한 숭어 등장이요.
1: 흉쇄 잡고, 네, 칼로 닦아.
2: 아, 아주 많이 괜찮습니다.
1: 우리 딱 잡고, 네, 칼로 닦아요.
2: 이거 흰 센 거 봐요, 잠깐만요.
1: 잠깐만요, 홍콩만 딱 따야지. 그 가운데요.

0: 팔이 잘 안 되네? 팔이 안 되긴 괜히 못
1: 따라가지. 물고기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금을 자르기도 성공.
0: 내려, 내려 얼굴. 오! 아주 진짜.
2: 오, 진짜 커.
0: 아, 너무 좀.
2: 머리가 지금
0: 너무. 예, 웃으면 됩니다. 이제는 잘 잡아.
2: 와,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0: 와.
2: 와. 오늘 첫 수확.
0: 오늘은 기분 좋네요.
2: 어,
0: 오늘은 네. 첫 처음에 하자마자 연말에 네, 나서 기분
2: 첫
0: 좋네요.
2: 첫 부분인데.
0: 기분 좋네요. 조금 힘들죠, 윤영 씨?
3: 힘들어요.
0: 아, 예. 아무 힘들어도 몸은 가볼게.
3: 아, 진짜.
0: 오, 내일 타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 오, 이제 스타일 나오는데 하루하루 나아져.
1: 줄줄이 나오는 숭어들. 이 분위기면 만선도 문제 없겠네요.
4: 아니, 그래서 어부 되는 거야, 이게. 몇 거 있어?
2: 자, 첫금을, 첫금을, 첫금을.
4: 출발!
2: 출발!
5: 한강 어부란 도심에 존재하지만 굉장히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다. 물때도 지켜야 하고 자연이 주는 만큼 물고기를 건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막 만족하시고 순응하면서 네, 살아가시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도시 어부다.
1: 한강에 남아있는 또 다른 어촌 행주 나루터를 찾았는데요. 행주대교 밑에 위치한 이곳엔 33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6: 내가 갖다 차야 될 때 얹어놔. 배가 복잡해서.
1: 태식호의 김태식 선장님은 아들과 함께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날씨가 궂은 날도 쉬지 않고 배를 띄웁니다.
6: 지금 안만 많이 왔대, 해요.
7: 아, 정말요?
6: 안 하고 싶은데 네. 생계가 달려있는 거면 안 할 수가 없어.
2: 우와, 뭐가 터졌겠다.
1: 3일 전 넣어놓은 어망엔 물고기가 한가득.
6: 얘네 첫 개씩 한 고기 있냐?
2: 지금 얘네가 뭐예요?
8: 붕어랑 잉어요.
2: 붕어랑 잉어요? 엄청 커요.
1: 그런데 반갑지 않은 녀석도 있습니다.
8: 그게 어떤 그런 거예요? 광준치라고.
2: 네.
8: 사실상 죽여야 되는 게
2: 맞나요? 아~ 얘네가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6: 아주 옛날에는 없었죠.
2: 어머.
6: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시대에 외래종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 아~ 예.
1: 한강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강준치는 어부들의 골칫거리입니다. 한눈에 봐도 전유리와는 다른 어종들. 행주 나루터에선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요?
6: 이런 게 항복이에요.
2: 어떤 거예요?
6: 항복.
2: 우와, 항복.
6: 네.
2: 우와, 그거다.
6: 이게 메기.
2: 메기, 우와. 메기.
6: 이건 가물치.
2: 와, 정말 다양한 어종이 있네요.
6: 아, 여러 가지 보시네, 오늘.
2: 네? 우와.
1: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배를 타는 민우 씨는 가장 젊은 한강 어부입니다.
2: 그래도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6: 예, 든든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들 잡는 걸 반대했어. 왜냐하면 고생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초보자 땐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 솔직히 어린애를 울다시피 한 적 있어. 막 영화 10시도 나가는데 손이 시려서 아주 환장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놈의 배를 왜 샀나 진짜 후회를 수도 없이 했어, 한 3년간은. 지금은 난 이제 아니까는 우리 아들 같은 거 한 달이면 내가 하는 걸 쭉 보잖아, 가르쳐주잖아. 남들은 안 가르쳐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그럼 뭐 지가 열심히 하면 가르쳐줘야죠.
9: 오히려 힘들어도 저는 이 일이 더 재밌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안 하려 했어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직장을 가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이 생활이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편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올라왔죠. 이제 아버지 셋째 때는 잡는 것만 했다면

0: 저는 이제 요거를 또 응용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또 수상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그래갖고 이제 뭐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한다든가 조그맣게 이제 양식을 한번 시작해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주위 사람들한테 듣고 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족대를 메고 강가로 가는 김태식 선장님. 행주나루터의 주 수입원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필리핀 인근 깊은 바다에서 태어난 뱀장어의 유생은 치어기를 거쳐 실모양의 뱀장어로 변해 3월 중순 이후 한강 하류에 도착합니다.
2: 새끼 때는 이 자갈. 예? 자갈밭에서 좋아하고 또 뻘. 지네들 그 좋아하는 뻘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커다란 다리 복판에 깊은 데로 도망가. 도망치네 깊은 데로 가.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지.
1: 이렇게 잡은 실뱀장어는 장어 양식장인 양만장으로 가져가 성어로 키운 뒤 시장에 공급됩니다. 기후에 따라 흉어와 풍어가 반복되지만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2: 배는 우리 그 애들 다음, 자식 다음. 난 돈을 벌어주니까. 에? 그렇잖아요.
3: 가족 같은 존재.
2: 그렇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4: 좀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고기를 낚고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요. 또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강이 되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한강 어부는 후손한테 물려져서 꼭 이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바람이에요.
5: 한강은 나의 보물이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여러 어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물 찾기 기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강은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보물이다.

0: 아, 여기 좋다. 피디로가 사는 날 보내냐?
1: 근데 잘 못하셔요. 너무 우습잖아요.
2: 피디 너무 삽질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3: 오, 오, 오, 미안해, 미안해.
4: 이제 숲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 보고 흥분하는 거 오랜만인데.
3: 진짜 장관이네요.
5: 역대 지금 네.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너무 큰 면적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6: 완전 숲범댕이네 여기 다. 아,
0: 너무 답답다.
4: 산불이 꺼지고 나서 일을 시작하시는 직업이시네.
7: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올게 왔다. 야, 이 잘못하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박형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키죠. 애들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애기들한테 도리고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킬까요? 이게 네 몸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너는 머리가 여기 있어, 뺨은 여기 있어, 손가락은 여기 있어, 이게 네 손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협업을 할 수 있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약점은 뭔가? 맹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런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퇴직하고 나서 아,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서 자신의 취미를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울컥합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 나를 비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 내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젊었을 때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생전 처음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규칙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농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드리블 할 때 세 걸음, 드리블 하지 않은 채로 세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코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골 때 공을 넣어야 된다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하죠. 왜 당할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쳐도 계약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농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약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입안에 금수저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노동을 팔고 사는 것에 관한 규칙이 뭔가요? 노동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비를 떼이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퇴직금도 제때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상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관한 법, 계약에 관한 규칙, 노동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한 규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가가 주어지면 그 여가를 잘 즐길 수 있어요. 그 여가를 잘 즐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취미입니다. 아, 나는 뭘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경로로 취미가 대단히 유효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대단히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기를 대단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도 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 레이트 교수가 실험을 한게 있어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 19.1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약간 숨찰 정도로 타고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활발히 돌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신체 일부분인 뇌가 당연히 더 좋아지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수업 전에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가요. 충분히 잠을 자서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는 과정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낮 동안 알게 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머리에서 제거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딴짓을 해야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을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학자의 예술 활동 수가 1인당 0.33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는 0.94. 시각 예술에서 7배, 공예에서 7.5배, 작가 분야에서 12배, 공연 예술 분야에서 22배 더 높은 참여를 하고 있더라. 뇌는 뉴런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저 활동을 하니까 뇌에 있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마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같이 한 과학자가 성취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음악과 체육을 거의 하지 않죠. 음악과 체육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놀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있는 뉴런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내가 무엇을 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뭘 가르쳐야 되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을 한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있고 자기 실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99.9, 자기 실현의 수단이 0.1이니까 자기 실현의 수단과 생계 수단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노동에 대한 비중을 옮기면 됩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거의 0.001로 놓고 자기 실현 수단으로서의 노동을 99.9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AI가 일을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대단히 비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어차피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로로 가면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면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덧붙어 있다면 AI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풍부한 교양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AI가 한번 답을 내놓으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10배, 100배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I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대목에서 AI에게 물어버리면 내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돕는 보조도구로 쓸 수 있어야지 생각을 대체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실증을 내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해요. 좀 애를 쓰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면서 그 개념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뉴런의 일련의 연쇄고리입니다.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배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이 연쇄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뉴런의 일정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칠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뇌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AI한테 생깁니다. 나는 여기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걸 AI한테 던졌으니까 AI가 엄청 똑똑해지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에 철봉을 하고 쇠를 들으라고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배도 나오고 팔도 가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할 때 뭐 급히 검색을 해야 될 게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좋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쓸 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AI의 그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부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AI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부 성향을 약간 넣은 채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뭐 그렇단 말을 하면 예리한 지적입니다. 뭐 탁월한 말씀입니다. 뭐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하려고 AI 회사가 붙여놓은 기능이지 진짜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슈퍼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성향에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성향까지 합쳐져서 점점 더 나쁜 신앙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얘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의 시대는 풍부한 교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세상에 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딥러닝도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보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AI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30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에 관해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해서 자기만의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취입하고 암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소재가 끊이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AI의 시대에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고 교양의 시대고 독서의 시대고 경청의 시대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일찍 알게 될수록 다행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력이 어떤 순서로 약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요소는요,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고 한 발로 이렇게 쓰는 동작들입니다. 두 번째는 근지구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의 감소라고 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느릿느릿하게 걷고 움직임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호흡 능력, 폐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노쇠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근력은 대략 60대에서 70대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균형 능력과 함께 40에서 50대에 전체적으로 약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연성은 30대부터 천천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것을 찾아서 그 나이대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력을 봤을 때 우리의 몸에서 상체 근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내 손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들까요? 아마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우스와 펜, 또는 집에 계신 분들은 후라이팬에서 밥그릇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상체의 근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하체는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는 활동에 있어서 걸어 다니거나 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최소한의 근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체의 근력은 정말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교양체육을 할 때 대학교 1, 2학년들, 특히 여학생들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팔이 얇은 것에 대한 어떤 로망,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되면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중년 여성들은 팔 처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살이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서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탄력적인 팔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상체 운동을 해보시면 탄력 있는 젊은 나이대의 팔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20대의 턱걸이를 33개 하던 사람이 40대가 되면 28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55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9개까지 유지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21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4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2개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운동을 안 한 사람은 12개까지 떨어져서 대략 50% 가깝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근력을 만들 수 없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적게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근육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운동들은 우리의 노화를 막고 근력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상체의 대표적인 운동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 또는 상체 근력이 약하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은 뒤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양팔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지금 가슴과 복부 쪽에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상체가 이렇게 밀린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이유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전체 체중을 팔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80-90%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에 위치해 주시면 가슴 쪽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슴의 전면부와 옆구리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앞으로 조금 더, 네, 머리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천천히 반만 내려가 보실게요. 네,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네, 다섯 번만 하십니다. 만약에 가슴을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렵다면 절반 정도만 움직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엉덩이와 어깨는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게 되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거든요. 뒤로 한번. 이렇게 되면 팔에서 힘이 빠지면서 팔의 근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통의 균형을 깨지 않은 채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요. 만약에 잘 된다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슴이 지면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몸통은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시고요. 팔굽혀펴기의 하나의 팁인데요.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각도가 90도를 이뤘을 때 팔굽혀펴기가 가장 잘 되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팔이 지면과 수직일 때 가장 좋은 동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뒤로 살짝 그대로, 네, 보통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90도를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팔꿈치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완전히 기울여 주시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임의 폭을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슴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카운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올려가셔서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체중이 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전체적으로 앞솔림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 수 있으면 살짝 닿고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만약에 무릎 꿇고 한 것처럼 밑에까지 내려갈 수 없으면 절반 정도만 내려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

그래서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중상급의 체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리실 텐데요. 천천히 하나씩 올려가시면 아마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30대가 있으시다면 아마 유연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30대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연성 하면 김연아, 손연재 선수를 떠올릴 텐데요. 다리를 완전히 쭉 벌려서 하는 것이 유연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유연성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저하되면 단순하게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그 뻣뻣한 게 내 몸에 무슨 문제를 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난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 근육이 뻣뻣해지면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근육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좌골신경통? 이런 문제들이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세가 불균형해지고요. 그 불균형한 자세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당연히 아프거나 부상이 생기면 움직이는 양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움직임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근육에 뻣뻣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근력 운동을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내 몸의 움직임, 유연성이 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 아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마주보고 스쿼트를 하면서 내 몸이 유연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마주 보시고요. 자, 저랑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벽을 마주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벽까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에서 11자로 만들어주시고 양손은 만세를 해서 귀 옆에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면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못 내려가거나 팔이 구부러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다음 운동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스트레칭으로 내가 딱딱하구나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누워주시고요. 스트레칭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쭉 펴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로 무릎 뒤를 잡아주시고요. 잠깐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요. 무릎을 쭉 펴면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쪽을 스트레칭 하게 됩니다. 지금 천천히 내리고 그대로 올리면서 호흡 후 뱉어주시고 네, 발끝이 본인의 코를 향한다고 생각했을 때 스트레칭이 가장 잘 됩니다.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만약에 다리를 올렸을 때 지금처럼 90도가 되면 근육의 길이는 충분히 늘어난 것이고요. 자, 쭉 펴주시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발을 폈는데 대략 이 정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다면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스트레칭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많이 해주셔서 허벅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쭉 뒤꿈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 발끝은 내 코를 향하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호흡으로 코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표

저는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허벅지와 정강이가 90도를 이룰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발을 여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과한 유연성이 생기면서 근육에 느슨함이 생겨서 오히려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체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에서 양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쭉. 엉덩이를 빼면서 머리를 팔 사이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팔까지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고요. 스트레칭 시간은 대략 10초에서 40초까지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자, 내려가 보실게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혹시 어깨가 아프다면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10초에서 길게 30초, 40초까지 올려주시면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스트레칭한 후에 벽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편하게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의 유연성을 평가하고 운동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대라면 아마 균형 잡기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은 우리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팔과 다리의 감각을 확인하고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5도에서 10도가 넘어가 있다면 우리 뇌는 아, 내 몸이 10도 정도 넘어가 있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좋지 않으면 넘어가 있는지 모르고 이 자세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거나 이런 동작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쓰러져도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관절 위치 감지가 망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의 긴장과 이완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이 근육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움직여! 라고 했을 땐 긴장을 하고요. 그만 움직여! 라고 하면 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긴장과 이완을 잘 하지 못하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죠. 보통 이렇게 긴장된 근육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승모근에 있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한발 균형 잡기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걷고 있다면 제 머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은 내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걷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균형의 유지와 협응의 조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발로 서 있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반대발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거나 또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이런 협응 능력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균형 잡기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에 내 몸을 빠르게 위치해서 좋은 자세로 만들게 되고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넘어지는 것을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낙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한발 균형 잡기가 안 좋아진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력이 아마 감소되어 있을 거고요. 이 발과 허벅지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면서 상체가 숙여지면서 눈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보다
내 머리가 앞에 가면서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니

상체와 하체가 분리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한 그 신경의 전달 체계가 다리로 빠르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에서 4차선의 도로가 허리까지 갔는데 허리가 망가졌다 그러면 여기는 편도 1차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각의 정보가 강하고 빠르게 내려오다가 허리에서 좁아지면서 딜레이 타임이 생기니까 다리가 넘어가거나 균형을 못 잡아도 통제 불능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걷거나 또는 좋은 동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빙판에서 걷듯이 내 몸을 아래로 내리죠. 왜? 무서우니까요. 넘어질 것 같아서. 미끄러지지 않지만 미끄러질 것 같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린 채 걸음을 걷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관절과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코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어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움직임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발 균형 잡기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손상에 의해서 신경이나 근육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복구해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감각을 살리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한발 균형잡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능력을 평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능력이 떨어진다면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실게요.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몸이 조금씩 떨리게 되거든요. 이때 균형이 잡히는 건데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복하는 운동 수는 대략 30에서 40개까지 올라갈 건데요. 뒤꿈치가 바닥에 살짝 닿았을 때 바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꿈치의 높이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좋고요. 원래는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그대로 호흡으로 코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종아리의 안쪽에 힘이 들어와야 코어와 내전근까지 운동이 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오고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변형된 런지 동작입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런지 동작 아시죠? 런지 자세 한번 살짝 취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런지는 발바닥을 지면에 닫았거든요. 저희는 균형 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앞쪽에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혹시 이 동작 자체가 어렵다면 이렇게 쓰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무게중심은 앞쪽에 대략 80% 이상 두시면 좋고요. 자, 이 동작이 나 편하다,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이 앞발에 80, 90%가 있어야 됩니다.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상체 세워서 천천히. 네. 속도는 천천히 유지해서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흔들리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게 됩니다. 반복은 대략 10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괜찮다면 15회까지 반복하면 균형 잡기 능력과 근력이 같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

뒤에 끝판왕입니다.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한번 잘 된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발로 중심을 서시고요. 오른발로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몸을 그대로 회전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아주 천천히 회전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시선과 몸통이 90도가 될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 발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신경과 근육들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너 흔들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다시 회전. 목표는 10개에서 15개인데요. 혹시 어렵다면 한 개, 두 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난이도를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동작은 운동선수들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런 동작으로 내 신경들을 살려내는 게 필요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단 천천히 움직였을 때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략 10개 정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 몸통이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납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근감소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감소증은요, 근육이 30대부터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빠르게 대두되고 있냐면요.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후에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60세 이후에 노년의 삶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내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80세, 90세, 100세까지 지내다 보니 근육 감소에 의해서 내 몸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선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 근육에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창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낮에 잠깐 잠깐씩 졸음이 오거나 눈을 감는 경우들이 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기초 대사량의 저하로 체중 변화가 심각하게 생기고요. 근력은 떨어지지만 지방량은 과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근육량이 적다 보니 그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의 반응이 느리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근육이 적어졌기 때문에 신경의 반응이 빠르게 가더라도 근육이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지럼증과 자주 넘어지는 낙상이 이어집니다. 70대 이후의 낙상은 아무래도 골절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근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는 입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신다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들어오는 단백질이 있어야 그 단백질을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저장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사는 뗄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고 이두 가지를 같이 해나갈 때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근육을 보면 저희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을 텐데요. 속근하고 지근이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속근은 가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들이고요. 이 근육은 빠르게 지칩니다.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에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이 전완이라고 하는 곳이 지근입니다.

지그는요, 힘은 없는데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속근도 부족해졌지만 이 지근들이 빠르게 지쳐간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구성할 때는 느린 천천히 하는 운동과 빠르게 하는 운동이 같이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근과 속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까치발 들고 느린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까치발 들고 스쿼트를 배워보실 건데요. 의자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스쿼트를 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게중심은 엄지발과 검지발 쪽에 있으면 좋고요. 엉덩이를 생각보다 뒤쪽으로 조금 빼주시면 엉덩이까지 동원이 되면서 운동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옵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는 몸의 떨림을 그대로 느끼고 감각신경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해버리면 속도는 늘어나지만 감각신경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대로 5번만 더 하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천천히 하는 느린 스쿼트로 이렇게 10개에서 15개를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렇죠.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세 군데가 동시에 자극이 되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일어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힘을 줘서 꽉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작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서만 움직이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동일한 자세로 서서 90도까지 내려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10cm만 움직입니다.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하나, 천천히 호흡 뱉어주시고, 코어 단단하게 잡아주시고요.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앞에 엉덩이까지 네 군데가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끔 천천히 올라왔다 내려옵니다. 네, 목표는 10개를 목표로 하시고, 괜찮으면 15개까지 증가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잡아주시고, 네, 까치발 살짝 들고요. 네,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가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호흡 뱉으면서 코어 잡아주시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조이면서 호흡 뱉어서 상체 고정해줍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네, 허벅지 엉덩이 자극 받고요. 조금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어날 땐 조금 빠르게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날 땐 빠르게. 이렇게 15개에서 20개 정도 만약에 점증적으로 올라가시면 강철 같은 허벅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나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대별 체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연령대에 꼭 맞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6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 번 사.

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비자의 불편을 아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손등이나 손바닥에 울긋불긋 열 곳이 돋고 가렵습니다. 긁었더니 살갗이 벗겨지고 찐물도 나는데요. 자, 이럴 때 집에 있는 가정상비약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마침 집에 두 가지 연고가 있네요. 자, 하나는 연고고요. 또 하나는 크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이 둘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자, 그럼 두 제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크림을 살펴봤더니요. 효능 효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구균, 연쇄구균, 코리네 박테륨, 클로스트리디움에 유효하며 농피증, 모낭염, 종기 및 종기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혹시 잘 알고 계신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신지요?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림을 살펴봅니다. 효능 효과가 이렇게 써 있네요. 습진, 접촉 피부염,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광 피부염, 만성 단순 태선, 관찰진, 박탈 피부염 등등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요. 여기엔 제가 좀 들어본 병명들이 쓰여 있는데요. 자, 문제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함에 대한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병명, 뭐 진단 이런 거 누가 할 수 있나요? 자, 의사나 약사들만이 할 수 있겠죠. 자, 정보는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브랜드 보고 선택해라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브랜드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소통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일반 소비자들은요, 이 단어를 접하면 당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의 제약업은요,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미국은 약사를 거치지 않고요, 소비자들이 직접 많은 의약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감기약 있죠? 뭐 알레르기약, 안약, 연고 이런 거는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제약회사들은요, 소비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2007년도쯤에요, 뉴욕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제약회사 X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의약품 시장에서요, 단기간에 성장하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마케팅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몸살 나시면 어떤 브랜드, 어떤 성분의 약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브랜드명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약사랑 의사만 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뭐 성분, 기술 이런 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몸살이 나신 분들은요, I have an aching body, 나 몸살 났어요,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수면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여기서 I can't sleep, 잠이 안 와요를 선택하시면 수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인데 우리보다 영어 정말 잘할 거잖아요. 근데도요, 절대 브랜드명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해시키고 또뭐 기억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광고 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브랜드 전략이겠죠. 아, 물론 기존에 워낙 성분 중심으로 구매를 했던 기존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성분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진열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알아챈 사례를 좀 볼까요? 파스타를 제조하는 이탈리아의 식품 브랜드 바릴라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파스타를 만들 때요,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파스타 쿡타임인데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외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파스타를 얼마나 삶아야 하는가에 대한 검색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파스타는요, 생각보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스파게티, 펜네, 링기니.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면을 익히는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뭐 스파게티 넘버 5, 펜네, 링기니 이런 거를 얼마나 오래 삶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이 삶는 시간을 안다 하더라도 타이머를 써가지고요, 면 삶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소비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파스타면을 만들어도요, 소비자들이 파스타 삶는 시간을 잘안 지켜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파스타면 삶는 시간을 학습하게 하고요, 면을 삶을 때꼭 타이머를 써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소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릴라는요, 소비자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즐겁게 파스타면을 삶는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독점하고 있는 그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자, 여기랑 협업해서 파스타면의 종류에 따라서 조리 시간에 딱 맞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요. 이걸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믹스테이프 스파게티. 붐바 푸실리, 최고 인기곡 스파게티, 그저 클래식 링귀니. 각 제품에 삶는 시간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스타를 끓는 물에 넣으신 다음에요, 바로 제품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비추시면 해당 플레이리스트가 연주됩니다. 파스타면을 삶는 시간 동안 음악만 들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고요. 음악이 멈추면 파스타면 삶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파스타를 최적의 식감으로 익히는 알덴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리스트 한 세트를 다 들으면 파스타면이 완벽하게 익을 수 있게 한 그런 전략이었죠. 자, 그리고 면을 삶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면 삶는 경험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비스는 공개한 다음에 거의 2주 만에요. 총 50만 8천 분 이상의 음악이 스트리밍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14만 개 이상의 파스타 요리가 만들어진 정도의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매출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던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음악과 파스타의 조합, 전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이질적인 만남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진 불편함을 해결해서 성과를 낸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불편함은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미세먼지,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품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LG전자에서 만든 세상에 없던 제품 스타일러.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팔린 게 아니었어요. 2011년도쯤에 정식 출시했는데 사실 한 4, 5년 동안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때 자문교수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자문단이 해야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좋은 제품이 왜안 팔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겨울철 패딩, 코트, 정장 한달 내리 입어도 세탁 안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괜찮다고 세탁하지 않고 반복해서 입는 이유는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이 옷에 번식하는 세균,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이게 안 보이니까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살균에 대한 불편함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해결의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이 소비자가 못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여주면 됩니다. 이 외출 후에 또는 뭐 하루 입은 옷에 뭐가 있는지 그 인간의 시각적 한계로 확인이 안 되는 뭐 진먼지, 진드기, 세균 이런 거를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소비자들은 비로소 불편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는요 소비자의 현재 상태를 하향 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불편함을 인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약을 팔기 전에 질병을 팔아라. 문제가 먼저 있어야 해결책도 팔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제품이 내가 가진 불편함을 가장 잘 해결해 주는가이고요. 그것이 제품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술이나 성분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불편을 팔아라. 로 하겠습니다.

0: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특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 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계템 메이소치.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오늘은 좀 어려운 문장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Et si Deus non dare tu. Et si, 만일 신이 주지 않더라도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문장을 얘기한 것은 제가 아니라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법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신 중심의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는데, 그 신이라는 개념을 빼고도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별히 어디서 발전되냐면 국제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살 시대에 가장 선진국은 영국과 스페인이었습니다. 해양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해양권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고 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후발주자였고 좀 뒤처지는 국가였습니다. 이미 영국과 스페인이 딱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휴고 그로티우스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신이 주지 않더라도 하는 이 명문을 생각해서 모든 권리는 어떤 한 특정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해양에 대한 권리, 그것도 역시 영국과 스페인만이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연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그로티우스란 이 인물 때문에 후발주자였던 네덜란드는 일약 대항해 시대에 함께할 수가 있었고, 다시 이 나라의 국력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데 큰 초석을 놔줬던 분이 이 바로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법학자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분을 국제법학의 시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가끔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살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휴고 그로티우스. 자, 이 사람이 법학 서적인 전쟁과 평화의 법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국제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올 것 같은데 국제법에 대한 얘기가 한참을 읽어도 안 나와. 그럼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신학에 대해서 정립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신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 중세 때만 해도 모든 것을 신중심적인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거를 자연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 자연이라고 하면 라틴어 자연은 나투라입니다. 나투라. 이게 영어에 이렇게 하면 영어 그 자연이 됩니다. 라틴어 라뚜라, 냅둬라. 아, 냅두면 그 자연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거 아재 개그입니다. 진짜 놔두라, 자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면 이 자연을 뭐 설악산, 오대산 이런 자연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연과 거리가 먼, 뭐 너에게도 나에게도 인종이 달라도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맞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뭐다? 인간의 보편적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 무엇으로 했냐? 그걸 자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맞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자연으로 이해했고, 그 자연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을 뭐라고 했느냐? 자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연법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et si Deus non dare tu, 만일 신이 주지 않더라도,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을 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자연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새롭게 사고한 그것에서부터 인간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자연이라는 개념, 이 자연이라는 개념은 중세 때 자연신학으로 넘어오고 또 그 이후에 자연철학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법학과 철학과 신학 이것들은 서로 다른 학문인 것 같지만 서로가 각각이 다 연결되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에 관한 관하여라는 그 책에서도 국제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보다 첫 장에서는 제일 많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예,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더 종교적 신심이 뛰어나서 그랬던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법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이 신학적인 바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의 개념을 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를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개념을 좀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 국가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근대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보다 나라라는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공화국, 국가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레스 푸블리카. 여기서 레스는 명사입니다. 푸블리카는 형용사입니다. 명사 레스가 여성 명사니까 형용사도 여성이 왔습니다. 푸블리카라는 이 형용사의 뜻은 공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라는 이 명사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사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 안에 무수히 많은 단어들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레스라는 단어 안에도 무수히 많은 단어들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는 어떤 경우에는 철자 그대로 라틴어를 수용해서 쓰지만 어떤 경우에는 철자는 완전 고유의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라틴어가 의미했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Res publica, 공공의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공의 사물을 로마인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했느냐? 국가라고 이해했습니다. 국가는 어떤 한 개인의 사물이 아니라 공공의 사물, 공공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의 사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국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공공의 사물이 무엇이냐? 레스 푸브리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레스 푸브리카가 영어로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됩니다. 어떤 단어? 리퍼블릭. 레스 푸브리카에서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국가는 공공의 사물. 근데 그 공공의 사물은 뭐? 국민의 어떤 일이라는 겁니다. 공공의 사물인 국가는 국민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키케로가 얘기했습니다. 키케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Salus populi suprema lex est 또는 lex esto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상의 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합의한 국민의 안전이 어떤 것? 바로 최상의 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들어도 이런 말들을 딱 들을 때 아,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국가라는 개념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벌써 얘기를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Salus animarum suprema lex est. 교회법전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교회법 제일 마지막 1752조인데 그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썼냐면 영혼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다라고 문장이 바뀌게 됩니다. Ecclesia vivet iure Romanum. 교회는 로마법으로 산다라는 말처럼 이 여러 가지 로마 시대 법학자들의 유명 명문을 교회가 다시 해석해서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명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로마는 단지 군사력이 엄청나게 뛰어났고 엄청나게 어떤 이성적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국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
국민을 이해하는 방식, 그것이 여타의 다른 제국과 달라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황제를 뽑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긴 역사 안에 임페라토르, 원수, 황제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느 시점이지만 그 황제가 어떻게 계승됐는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왕정을 하는 국가들에서 계승은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왕국의 왕이라면 나의 장자가 계승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물론 이것은 그들이 제일 잘 나갔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 로마가 몰락하고 쇠락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잘 나갔을 때는 내가 현재 로마 제국의 황제면 저는 제 아들 장자를 다음 후계자로 계승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로마라는 제국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 사람이 히스패냐 스페인 사람이든 아니면 이탈리아 반도 사람이든 그 사람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가 검었던 그 사람의 피부가 하얗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제국을 잘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 경영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어떻게 나의 양자로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자가 나의 사후에 이 제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운영했던 제국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긴 하지만 양자인 입장에서 제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이 존재를 드러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존재를 드러낼까? 어떻게 나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선대와 구별되는 대규모의 사업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업들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가느냐? 오늘날의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는 사회 간접자본들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대규모 문화시설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대와 다른 나의 업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직도 로마에 가보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문화유적들은 바로 그런 경쟁관계에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을 이끌어왔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생각과 한 사람의 역량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이해할 것인가, 국가란 어떤 개념인가에서 출발했던 레스 푸블리카, 국가는 공공재라는 그 사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국가라는 것을 공공재로서 인식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었던 가장 그 밑에 있던 기반은 무엇이었냐? 또 역시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로마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라티오 스크립타, 쓰여진 이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법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치오, 아, 그러니까 라치오니까 모르겠죠? 근데 여기 딱 하면, 아,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됩니다. 스크립타 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동사, 이 스크립타라는 것은 스크리베레, 쓰다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쓰다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과거분사입니다. 스크리베레, 쓰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인데, 쓰여진 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그것이 바로 법. 어떤 법? 로마법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 로마법에서 로마인들은 아까 제가 황제는 나의 계승자를 나의 친자, 장자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국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했듯이 로마 제국에 속한 속국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우리를 강탈한 어떤 식민 제국 아니면 우리의 어떤 주권을

세아사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 속한 그것이 스페인이건 그것이 북아프리카이건 상관없이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공동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일본인과 우리는 1도 섞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어떤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현재 독립국가인데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생각도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가끔 독일 친구들과 이탈리아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존경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탈리아 사람이 독일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어도 사랑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존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어도 사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국 관계는 아마도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제국에 속한 국가에, 제국에 속한 지역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배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통치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 개념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로마를 무엇? 조국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를 조국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 한번 언어에서 기인합니다. 아무리 내가 법으로서 여러분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저의 말에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문이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것들을 어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때 여러분 이걸 하세요, 이걸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뉘앙스의 말맛의 글들을 법문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배받는 사람도 어떤 느낌? 아,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피부색이나 어떤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나는 뭐, 이 지금 현재의 계급의 사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볼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로마의 속국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를 공동의 조국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라틴어의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말투, 말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탈리아어로 빠를리아모 델 뚜, 빠를리아모 델 레이,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두젠이나 지젠 이런 말을 합니다. 빠를리아모 델 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았을 때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 서로 높임말 하지 말고 말 트자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말에서는 누군가 말을 트자고 할때 말을 틀수 있는 대상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을 튼다라고 했을 때는 나와 동갑인 사람, 나와 동년배, 뭐 그와 거의 준하는 사람일 경우에만 말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는 뭐 10년 차이 나건 또 10년이 어리건 상관없이 말을 트자고 하면 말을 터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나는 그걸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편하게 불러, 편하게 말해라고 해도 막상 또 편하게 말하면 아니 이게 딱 그런 마음을 속으로 품게 되는 겁니다. 빠를리아모 딜레이, 당신이라고 존칭을 쓰지 않으면 우리말에는 뭔가 상대방을 하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언어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과 그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라틴어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법을 라츠오 스크립타, 쓰여진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16년에 오면 밀라노에서 최초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관습법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밀라노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밀라노 관습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밀라노에서 관습법을 제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황제와 대비해서 우리 도시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관습법이었습니다. 황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도시에서는 이렇게 해왔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습대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전통이 유럽의 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각 도시들의 주요한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이 관습법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 지역마다 도시 규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도시만의 규약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규약은 어디서 오냐면 수궁업 협동조합, 뭐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조합 규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조합 규약에서 각 조합의 규약들이 있는데 이 규약들로부터 이 도시의 규약들을 참조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약들, 이 조합의 규약을 쓰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약사와 같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규약을 뭘로 쓰겠습니까? 당대 중요한 언어는 라틴어로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두, 가죽, 피역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조합의 규약을 썼을까요? 자신들이 아는 언어로 규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규약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합의 규약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임금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세세하게 있는데, 그거를 라틴어로 다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써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각 지역의 각 지역, 각 국가의 언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컨센수스 레젬 파짓. 합의가 법을 만든다. 우리는 지금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합의한 것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로마의 법원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컨센수스 레젬 파짓. 합의가 법을 만든다. 어떤 사회에서 합의를 했다면 어떤 사회에서 할수 없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회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할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합의하는 능력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그것을 묻게 되는 물음을 받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 외워서 문제를 풀게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 새로운 가치에 어떠한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가.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많아도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만들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가는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을 갖고서도 그 기술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합의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우리 바에서 보면 좀 예쁘겠다. 왔다, 우리 거.
1: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2: 아, 저거 뭐야, 나. 아,
1: 아이씨. 무섭다, 무섭다. 바닥 닦아야 되고, 난간 닦아야 되고, 노란색 바닥까지.
2: 아니, 난간 나가서 닦는다고, 난간 나가서 닦아야 된다고, 이거?
3: 어, 어.
4: 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啊，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工资就没办法足额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毕业금
5: 시급 6천 원인가 보다. 32안짜리.
6: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7: 내가 밖에 나갈게.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오늘 못하잖아.
2: 터쳐.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1: 추 나간다, 추 나간다.
2: 아니, 조심해.
1: 추 조심해요.
6: 저쪽이부터 저쪽까지 있다.
1: 엄청 멀어, 엄청 멀어.
6: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이 진짜 미끄러워.
8: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2: 너는 어디야?
1: 어, 무서워. 밑에.
6: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워.
2: 이거 봐봐.
1: 하지마.
6: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2: 하지마.
6: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진짜 위험해 이게. 엄청 미끄러워.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7: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6: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1: 똑같대?
6: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2: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6: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1: 대단한
6: 진짜.
1: 거야.
6: 야, 그거 물 줘. 물. 여기. 그렇지. 뒤에 가지. 좋아.
1: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6: 좋아.
1: 딱.
6: 여기 한번 올래?
1: 실시.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더라고.
8: 아, 그 친구? 아,
1: 안녕.
8: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1: 예? 네?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지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6: 야, 이거 하트가. 너무 무섭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0: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1: 옆을 안 보면 돼.
2: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무섭네. 오, 여기. 우와. 대박이다.
0: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1: 무슨 강 만나?
2: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0: 그러네.
2: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
1: 같이 사진 찍을까, 여기서, 우리?
0: 오케이.
1: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 적 있어요?
0: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1: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2: 이게 힘들다고?
1: 정신적으로요.
0: 그래.
2: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1: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2: 그러니까.
1: 기절하죠.
0: 기절해.
1: 병원 가야 돼.
2: 근데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1: 아, 형님. 내가 죄송해.
2: 살려주세요.
1: 미안해.
3: 이거 빼자.
1: 내가 잘못했어.
2: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1: 하지 마요. 왜 이래. 진짜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2: 아니야, 두 개가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겠지.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괜찮아. 한 시간이 있죠. 와.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원, 아니야, 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10m, 10m.
1: 10m!
3: 10m 짜요!
1: 응. 짜요!
2: 오,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3: 어, 처음부터 괜찮았어.
1: 확실히 나지.
3: 진짜.
2: 그렇지.
3: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1: 에? 손뼉 밀치기? 이거.
3: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4: 好，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嗯，还可以，做的比较。
3: 뭐있다뭐묻었다난간어떻게
1: 왜안녕하세요
2: 아좋다
4: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2: 啊，对，啊，여기서끝나는거아니네
3: 이거하나먹으면딱좋겠다우리끝나
1: 아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딱먹으면딱이지
3: 목이너무마른데
1: 나도미치겠어준비나
3: 물도안주나설마
1: 물도포함이지식비모든식비가이제우리가물도벌어서
3: 물도저희물도안줘요저희물도다먹어야돼요
5: 물도먹는거라서사드셔야돼요
6: 저희는물한모금나사드리려고해요
3: 아그러니까요아이게지금돈이없는데어떡해목마른데지금양쯔강도마시고싶은데
1: 양쯔강마고쓸라
5: 어제아끼셨어야돼요
0: 이건너할수있나내생각내생각이게밑에보이거든이거는닦아야되는것같아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어.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4: 안쪽에서 바깥.
2: 就是这个玻璃的擦拭，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其实擦拭。
4: 哇，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운데?
4: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0: 然后他挖完了之后，然后你就忙下面的。哎，这个拿不出来。啊？那个
1: OK， 이렇게 이거
2: 好。这个下面的这个边角。예，구석구석하겠습니다。好。 준빈아, 혼나고 있니?
0: 然后就顺着那个我弄。아니
1: 선생님 구석구석해야죠.
0: 哎，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啊，擦过。啊，OK。现在就不会重复工作了。
2: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1: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0: 그러니까
3: 이거 여기는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0: 아니
3: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했어.
0: 다 했어.
3: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고.
2: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3: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0: 여기까지.
3: 이거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0: 에이, 네. 에이, 네, 就是那个姿势，然后拖他。 你之前是做什么的？
2: 저 가수라고 좀 전해주세요.
0: 아, 가수, 可以 唱首歌吗？
3: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2: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1: 너 가수 아니야? 그 천민매 한번 천민매.

0: 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啊，谢谢。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录了。好，谢谢。哎，对对对，就是这样的。谢谢。哎。
1: 조금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더는도.
2: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0: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2: 谢谢. 지금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3: 나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
4: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3: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0: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3: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아,
3: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1: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줬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2: 그렇지.
1: 이런 걸 진짜 좋아.
2: 깨끗하다, 깨끗해.
1: 깨끗해 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3: 그러니까 확실히.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1: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2: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1: 맞아, 맞아.
2: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3: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1: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2: 고생했어요.
1: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좀 좋아졌어.
3: 저는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5: 아,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
3: 아, 이거 QR로 넣어주는구나.
1: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지 알았어.
2: 나도. 들어왔다. 와,
1: 谢谢.
3: 谢谢. 3시간. 와, 이거 밥값하기 힘드네.
2: 밥값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3: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5: 아,正好有可以利用今天的劳动成果，然后给自己换取杯咖啡，犒劳一下自己。
2: 아, 선배님이 직원 할인 되니까 여기서 커피 먹고.

0: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먹을까?
1: 아니야, 딱 먹고 싶어. 달고, 단 거.
0: 단 거.
2: 어, 물도 없나? 나는.
0: 그냥 물, 맹물. 어, 있다, 있다.
2: 어, 다행이다.
0: 오케이.
1: 와, 잠깐만. 물이 앱장인데?
3: 왜? 너무 비싸잖아.
2: 아, 비싸?
1: 앱장. 어. 프랑스 물.
2: 근데 할인 되잖아. 아닌가?
1: 이거, how much? 3,000원이에요. 영어 조그만 거.
2: 이게 조그만 거가 이게 3,000원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
1: 이건 얼마예요? 파인애플 우롱티. 이거 다 마시면은 우리 만원 나가.
2: 아, 그럼 하지 말자.
0: 그럼 막 먹지 말자.
2: 하지 말자.
0: 그냥 가자. 어. 오케이, 시시, 땡큐.
1: 시시.
2: 와, 물 비싸다.
1: 3,000원에 물 마시는 건 좀 비싸다.
2: 어, 비싸다.
0: 그니까. 그래.
2: 근데 어저께도 밥이 10,000원에서 우리 먹었잖아.
1: 그러니까 밥 한 끼 10,000원에
2: 그러니까.
1: 지금.
2: 그럼 막 이거는.
0: 야,
1: 야, 대박이다, 대박.
0: 아. 우와, 오빠, 이거 봐봐요. 와. 우리가 닦은 거 저긴가?
2: 어, 그래, 맞아.
0: 어, 와, 보람이 있네. 아니, 이제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1: 어디?
0: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보니까 어. 여기 바깥쪽에 좀 먹을 데가 많더라고요.
2: 오, 그러면 그런 데서 먹어야지.
0: 어.
1: 다음 식당 무조건 이렇게 싼거 찾아볼게.
0: 어.
1: 한 끼 한 16,000원?
0: 1인당 16?
1: 아니, 안 되죠.
0: 3시 16?
2: 3시 어. 어, 충분한 것 같은데, 충분히.
0: 그래? 오케이. 어, 고향이다.
2: 오. 아, 이 계단, 진짜.
1: 오늘은 노마라데이.
0: 노마라데이.
1: 내일은 호구 한 번.
0: 좋지?
1: 저런 데도 뭐 괜찮겠다.
0: 뭐냐, 이렇게 테이블 이런 야장 같은 것도 괜찮네.
2: 아,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

0: 와, 여기도 봐봐.
1: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다.
0: 아, 그러네. 아... 마라, 마라. 마라. 아, 뿌 마라, 뿌 마라. 쉐쉐, 쉐쉐. 걱정 많이 했는데.
2: 아, 거기서 뭐 한다, 진짜 또.
1: 되게 목욕탕 있는 것 같다, 근처에.
0: 옷을 벗고 다니고. 진짜 많다, 여기.
1: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어. 약간 여기 남대문 시장 같기도 하고.
2: 완전.
1: 여기 또 들어간 맛집이 있나 봐. 우와. 우와. 밥맛 더 돌겠는데?
0: 미치겠다.
1: 우와, 여기 되게 특이하다.
2: 동네가 진짜 좋다.
0: 우와, 이 그림 봐. 너무 예쁘다.
2: 너무 예뻐.
0: 설마 올라가야 되나? 충칭이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대, 산악지역이라.
1: 그래, 그렇다면서?
0: 책이 있더라.
1: 충칭이 산악지역이랑 계단이 많기로 유명하다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0: 아니, 성훈이 형 왜 이렇게 빨라?
1: 오빠 운동이 된 사람이잖아.
0: 아, 너무 빠르다.
2: 와. 이런 거 맛있는 거 같은데?
1: 소세지.
2: 소세지 그거. 아, 그거.
1: 만두 파는 데도 있고.
0: 아, 배가 너무 고픈데, 나?
1: 배고프지, 나도.
0: 아, 배고프고 목마르고.
2: 여기도 사람 많네.
0: 여기 식당인가? 그러게.
1: 여기 식당인가 봐. 여기 뭐야?
3: 자기 알아서.
0: 우와.
3: 뷔페, 뷔페.
0: 여기 마라 없다.
1: 마라 없어?
0: 여기 먹을까?
1: 여기서 먹자.
0: 싼가? 싼가?
4: 싼스.
0: 싼스? 스? 다 먹게 됐네, 그냥. 우리 그냥 주시네.
4: 아. 에, 싼스.
0: 어? 싼매.
4: 싼스.
0: 싼 거 싼스?
4: 예,
5: 便宜.
0: 아, 스, 好.
4: 对,便宜.
0: 1인당 2,000원이래.
5: 哎,一节,一磅.
0: 와, 진짜 싸다.
1: 좋다, 1인당 2,000원. 오케이.

0: 난 30이라 그래서 아, 1인당인 줄 알았는데 다 해서
1: 다 해서
2: 이거를
1: 오케이 오케이
0: 시시. 이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2: 밥 먹어보자.
0: 우와 메뉴 봐.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2: 뭐라도 안 했어.
3: 이거 뭔지 알아?
2: 그거 오빠 강낭콩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아, 이거 그거잖아.
2: 토마토 계란.
4: 최태한, 최태한. 최태한. 아, 최태자. 아.
1: 아,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사람 많은 이유가 있네.
1: 아, 그러니까.
0: 맛있다.
2: 한식 뷔페 먹는 느낌이야.
0: 아니, 밸런스가 맞아. 고기랑 야채랑 다 있어.
1: 또 마라도 없으니까.
0: 또 일하고 먹으니까 입맛이 푹 도네.
1: 이거 2,000원을 하면 진짜 대박이다.
2: 이게 실제로 여기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
1: 그렇지.
0: 시장 분들이 많이 먹네.
2: 그냥 걸어가면서도 자기 식사하시네.
1: 근데 확실히 그게 이런 문화니까 좀 신기하다, 진짜. 뒤에 보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게 그지.
0: 그니까 2,000원인데 무한으로 주니까.
1: 아이고, 아무래도 인기가 많겠지.
4: 에밀리, 아버지야. 에밀리, 아버지야.
2: 아주.
1: 아주, 아주.
2: 아주, 아주.
0: 好吃吗？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아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어 제육 같다 제육.
2: 제육 볶음 먹는 느낌.
0: 어 그럼 또 오늘 한 끼 6,000원밖에 안 썼네.
2: 대박이다.
0: 그럼 아까 애기랑 마실 걸.
1: 와 생각 해봐. 아까 그 쪽만 거.
2: 대박이다 대박이다.
1: 말도 안 돼.
0: 와 다 드셨어. 탄수화물 빼고 다 드셨어. 난 반만 다 먹었는데.
1: 넌 반대야.
0: 네. 밥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처음 봐.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5: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2: 메뉴 중에 이거 청경채요. 볶은 거 같은데 맛있다.
1: 저는 돼지고기, 콩난 돼지고기가 있었거든요, 콩. 아. 그게 맛있었어요, 저는.
0: 아니, 근데 진짜 다 잘해.
2: 시금치
1: 다 맛있어, 다 맛있어.
0: 다 맛있어.
1: 조금 짜긴 짜지만.
0: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1: 아, 그치.
0: 밥값은 하네요, 진짜.
1: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서 집에서 닦고 다시 오면 그냥 앉으면 모르잖아, 그치?
2: 또 몰라.
1: 그치, 모르지.
2: 그리고 배고플 땐 그 꽃 아저씨한테 갈게.
6: 전송, 뭐 이거 전, 뭐 전송.
0: 아, 선물. 아, 한자로 선물이다.
2: 谢谢, 谢谢.
1: 아, 그래, 잘 먹었다.
0: 저희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 그래.
0: 아, 쓰쓰.
2: 다 먹었어,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2: 쉐쉐.
0: 쉐쉐.
2: 쉐쉐.
1: 아, 당연히 가져가지.
0: 빨리 나가줘야 될 것 같아.
1: 물 마셔. 나랑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0: 형님, 안 먹히네요.
1: 오케이.
7: 또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와.
0: 야 사진.
7: 사진 그러니까. 한번 탁 남겨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0: 보통 이게 남자끼리 오면 안 가거든?
7: 그렇지.
0: 또 너가 또 얘기해주니까.
7: 아, 진짜? 어. 아, 여기구나. 오. 오.
0: 야 사진관.
7: 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 작품이다. 와,

0: 이제 돼요. 무슨
1: 苹果 쓰세요?
2: 苹果?
1: 苹果, 苹果
0: 不行. 애플은 안 된대요.

0: 장만위, 쩌룸파, 홍금, 홍진파.
1: 홍진파 이거.
0: 있다.

0: 쓰자.
1: 어, 근데
2: 입을 수 있어?
3: 형님 사이즈. 요가밖에 없어.
2: 절대 못 입어.
3: 왜, 왜?
2: 작아.
3: 한번 입어놔볼까요?
2: 팔이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안 들어가.
1: 아니, 팔이 안 닿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이게 안 닿아.
1: 안 돼, 안 돼.
3: 아유.
2: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거 아까 산 거 입을게. 어, 산 거 입을게.
3: 내가 그거 입고.
2: 어, 나는 이거 입으면 돼.
3: 쉐, 쉐.
1: 여기 앉아.
4: 이래도 작아.
1: 작다, 작다.
4: 와우. 제일 큰 사이즈인데, 포익스인데.
3: 와, 저 팔뚝 찢어지겠어. 예. 좋아서.
1: 준빈이가 입으면 되게 밑으로 출연진 같을 것 같아.
3: 오. 어.
1: 좋은데?
3: 어. 아, 좋아?
1: 어. 괜찮은데?
3: 저룸파? 저룸파?
1: 뭐라고요? 같이 가보자고, 알았어요. 같이 아, 가봐요.
3: 장마니 스타일로 해주고 싶어, 가봐.
1: 오. 오.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3: 우와.
1: 이게 속바지가 있어. 여기가 그냥 생판스야.
3: 어, 안 복고.
1: 아, 완전히?
3: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려?
1: 그래?
2: 어. 오, 잘 어울린다.
1: 그래?
3: 어, 뒤에, 어, 야, 뒤에가 시상식이야.
1: 그래?
3: 야, 야, 뒤태가.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
3: 뒤태가 백상이야.
1: 아니, 어떻게 생겼는데, 나, 거울이
2: 어,
1: 없어.
2: 거울, 거울, 거울.
1: 아, 이렇게 생긴 거야?
3: 어?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진짜 장만옥이다. 메이크업, 장만이.

0: 야, 너 완전, 야,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는 부자야. 넌 무조건 부자야.
1: 부자, 완전 부자 아들. 어.
0: 근데 가게 주인인데 서빙 안 하고 포스기 앞에만 있는. 어.
2: 가게 주인 같아.
0: 가게 주인, 어.
2: 오, 이거 형님 써요.
3: 오케이.
0: 어. 오. 오. 오. 추. 멋있는데, 오.
3: 아, 아직도 가져.
0: 아, 너 가지러 왔어.
2: 어, 진짜 80년대 화자.
0: 어이구. 그런 느낌이야. 어. 어머니 괜찮아요? 모자를 찾는 중에 갑자기 옷장 정리를 하고 계셔.
2: 사진 바로 인화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속도면은 한 2주 뒤에 해주실 것 같은데.
1: 지금 청소하시는데.
0: 갑자기 지금 청소하고 계셔 어머니.
4: 저 들어가서 한번 찍어.
0: 찍자, 찍자.
3: 가자, 가자, 가자.
2: 갑시다.
3: 어머니.
2: 플로우를 믿고 맡겨요.
0: 어, 이 어머님의 표정 자체가 딱 장인 느낌의 그 표정이 있다.
1: 이거.
0: 아,
1: 아 저를. 그래, 그거. 왼쪽, 제일 아저씨처럼. 아, 가만히 있어.
0: 가만히 있어.
1: 아,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
0: 밑에 다리 조심해.
1: 그러니까.
0: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1: 어, 또, 또, 또, 허리.
2: 허리 부러지겠어.
5: 네,
0: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얼굴이.
5: 띠.
1: 허리.
3: 아니야,
2: 안 돼.
0: 너무 힘들어요, 엄마.
2: 오, 잘 왔어.
1: 오케이. 아, 너무 좋대. 너무 좋대.
0: 너무 이쁘대, 언니.
1: 너. 야.
6: 앞에 앉아주시고.
2: 내가 앞에요? 어? 뭔 구도야, 이게?
1: 앞에. 아니야, 시킨 대로 하자.
0: 시키는 대로 하자.
1: 아, 시킨 대로. 나는 이 뒤에, 오케이. 여기, 여기 좋다.
2: 아니, 무슨
1: 느낌? 좋다, 이게.
2: 갑자기
1: 니. 너.
0: 오빠 뒤에 있어.
1: 가족 사진 왔다. 이게 뭐야?
2: 나는 무슨 역할이야, 너한테?
0: 누가 아들이고 누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내가 너 아버지 되는 건가?
0: 어? 나보고?
1: 나 여기
5: 쳐.
1: 아, 다리.
0: 다리 꼬고.
5: 야, 출라이 댐프랑 뭐 짜고 짜리라. 하, 또.
1: 아, 앞으로 나오라고.
5: 어. 네.
1: 또 이 나도 이거 이쪽. 너무 있어. 아니. 너도 얼굴. 그렇지.
2: 나도 이게 뭐야?
1: 이게 아니, 얼굴. 이렇게 얼굴. 어, 그렇지.
0: 죄송합니다.
1: 허리야, 너는 무조건 허리야.
5: 네.
1: 너는 무조건 허리.

0: 시시.
1: 와, 아 진짜 옛날 사람 같다.
0: 야야야야야 준비라 준비라. 우와, 시시.
1: 와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우와,
0: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2: 진짜.
0: 너무 마음에 드. 아, 시시.
1: 시시.
3: 시시.
1: 시시.
4: 코그 싸봐.
3: 다음에 또 오라고.
5: 같이 사진 찍고 싶대요.
3: 아, 그거는 우리가 돈 받으면 되죠.
1: 상위엔. 상위엔.
4: 아, 없냐 그럼.

0: 아, 그래도 안 매운 거 시켰네.
1: 어,
0: 잘 찾았네.
1: 마지막 찾았다.
2: 안 매운 거.
1: 오, 싸다, 싸. 괜찮아.
2: 응.
1: 어, 좋아, 좋아. 밥 드세요, 형님.
3: 밥 세 개?
0: 아니, 나는 세
1: 개. 아, 두 포션.
2: 두 포션, 두 워터, 두 미네랄 워터.
4: 예스.
2: 원 코크.
0: 오, 벌써 왔어?
2: 오,
0: 벌써 왔다.
5: 왜 이렇게 빨리 왔어?

0: 나요, 오빠.
1: 맛있어. 땡글, 땡글.
0: 땡글.
1: 이빨.
2: 이게 그, 시래기 맛 비슷하다. 좀 짭짤한 새 시래기에다가 돼지고기 족발.
3: 짜사이, 어, 그거랑 좀.
0: 짜사이 같은 느낌.
3: 좋다, 좋다.
0: 와!
4: 30, 37이라고 근데 다 해서?
0: 응. 이거 돼지갈비 하나 더 시킬래요?
2: 맛있어?
0: 어. 나 먹고 싶은 거 조금 더 시켰어.
2: 어, 잘했어. 돈 많아. 요즘만 사람이 많아.
5: 근데 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2: 여기가 내가 볼 때 노호거존이야.
5: 그런가?
2: 다른 집도 노호거 없잖아.
6: 노키즈존처럼.
2: 어, 노호거존이네. 유일한 나의 안식처.
5: 오, 이거는. 소금이나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0: 아예 그냥 끓인 물.
2: 우리지 않았어, 돼지고기를.
0: 그냥 살코기만 먹어야 될 듯. 치울까?
5: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
2: 짜장면인가? 아니네, 말하네. 이야.
0: 오빠 돼지고기 좀 드세요.
5: 아, 그래.
2: 이 고추기름 봐. 우와.
0: 와. 아. 야, 말하다.
5: 안 뜨거워. 어, 맛있어. 어? 이걸 맛있어.
2: 너무 마라 아니네. 어,

0: 안 매워.
1: 맞지마. 땅콩 소스 맛이랑 탈비빔면 느낌.
2: 오, 맛있네.
1: 비빔면 느낌.
2: 이건 맛있어.
3: 전국 비빔면에 땅콩 기름 딱 뿌리네. 와, 진짜 맛있다.
1: 느낌이야.
3: 진짜 맛있겠다.
1: 땅콩 느낌. 어머나, 땡큐.
3: 프레젠?
4: Yes. Yes, you can mix it and have the brown sugar.
3: Thank you very much. 와, 땡큐.
1: 땡큐.
2: 땡큐. 오, 서비스 좋았다.
1: 서비스 프레젠트래.
3: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2: 오, 그럴까.
3: 충칭이 진짜 되게 호의적이다, 사람들이 다.
2: 어때? 근데 매운 거 먹느라 더 맛있지. 그래서 있지. 좋다.
1: 상큼하네.
2: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1: 맞아요. 오히려 흑설탕이라서 너무 안 단가 봐요.
2: 아, 그래도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가 얼마 남았어?
3: 가계부 내가 쓰고 있거든. 100위안 남았네. 많이 남았다.
2: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쉐쉐.
2: 쉐쉐.
1: 아, 불 들어오네, 저런데. 저기, 간판 같은데.
2: 슬슬.
3: 우와. 저 배도 인기 진짜 많네.
2: 그러니까.
3: 배도 사람이 꽉꽉 찼네, 저기는.

0: 난 이게 그냥 아예 다른 행성 같다니까?
1: 진짜로?
0: 응. 아, 멋있다. We are, we are.
1: Yeah, yes, please.
0: Picture, picture, please. Picture. 아, 이쪽도 이렇게 해도 멋있네. 저렇게 옷 입고 사진 찍는 게 유명한 곳이네.
1: 경복궁 같은데, 경복궁. 아, 이거 다 빌려주네.
2: 너무 사람 많네, 이게.
1: 거의 강남이야.
0: 그리고 되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2: 야, 이거, 야, 귀, 귀, 귀. 귀.
3: 아, 클린, 클린 이어스.
0: 클린 이어, 클린 이어.
2: 한번 해볼까?
0: 한번 해보자.
2: 돈이 되면
1: 가자. 30위안. 6천 원이면 괜찮아.
0: 자, 한번 해보자.
2: 아, 그래? 너 뭐가 그래. 이게 똑같이 하는 거?
0: 6천 원.
3: 나 시작하겠어요.
2: 근데 보이는 게 재밌지.
1: 오케이, 합시다.
2: 오케이.
1: 귀 파봤어요?
2: 한 번 더.
1: 형님 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0: 우와. 저 처음 해봐요. 아, 시원해. 확실히 달라. 제가 어깨에 묻히시는 거 아니죠?
1: 그거 네 귀야, 그거?
0: 내 귀야.
1: 많이 없다, 귀지가. 나 귀지가 없어.
2: 네, 그거, 이거. 내 금 찾았어, 금 찾았어. 우와, 봐봐. 대박이야.
1: 우와, 성훈이 형 진짜.
2: 큰 거 그거.
0: 우와, 완전 커. 아니, 성훈이 오빠는 지금 선생님이 바뀌었어. 귀지가 커서 바뀌었나 봐.
2: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해.
1: 에? 우와, 집게로 끊어내.
2: 와, 대박이야.
1: 우와, 나 이거 셔츠로 봤어.
2: 보여줘. 여기.
1: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우와.
0: 저게 뭐야.
2: 장난이네.
1: 형님.
2: 말 보지 마, 이게.
1: 말이 들려요?
2: 말 들려.
1: 들렸어요, 이때까지? 꽉 막혀 있는데?
2: 대박이야.
0: 우와. 딱딱해. 이거 약간 거의 이빨 수준이라서 저기 지붕에 던지면 새 이빨 나듯이 막 그럴 수준이야, 지금.
2: 야, 나는 아직 한쪽 귀 안 끝났어.
0: 아직 한쪽 귀 아직도 안 끝났어, 오빠?
1: 번 돈 다 날리겠네, 성훈이 형 때문에.
0: 오!
2: 아이고.
0: 오, 오빠!
2: 와, 이것도 또. 야. 이거 뭐야, 이거?
1: 우와, 이거 뭐예요?
2: 우와, 이거. 장난이,
0: 오라오라오!
2: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1: 형님, 이거 조회수 1000만뷰 나와요.
2: 아, 이거 아까보다 커, 진짜 커.
1: 우와! 너무 들어.
2: 오, 왔어.
0: 왔어.
1: 우와, 집게.
2: 우와, 오마이갓네, 진짜.
1: 우와.
2: 우와, 이게 진짜 크다.
0: 우와. 어우! 아, 진짜. 오빠! 위를 왜 안 파고 산 거예요?
2: 에? 아, 모르겠어, 나도.
0: 이거 봐봐.
1: 야, 오, 화석이 나왔는데, 귀에서?
2: 와, 진짜 여기 가게 잘 왔다.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 하러 와야 되겠다, 여기에.
0: 춘칭에 귀 파러?
2: 어머,
0: 열어봐요, 오빠.
2: 아, 이쪽이야? 이거 두 개.
0: 오빠! 냄새를 왜 맡아?
2: 아니, 어떤 냄새지? 궁금하지?
1: 진짜 잘 판다, 근데.
2: 감사합니다.
0: 谢谢.
2: 谢谢.
4: 靓女跟谁知道?
1: 아,
2: 계산해야 되겠다.
4: 你的 88. 加这个靓女的 88. 再加这个帅哥的 388.
2: 얘 그거 좀 비싸.
0: 근데 여,
2: 뭐라고?
4: 아, 제시.
2: 네, 아니, 그래서 내 거는. 그래서 이거만, 이거.
1: 10만 원 나왔는데?
2: 10만 원? 야, 내 귀 10만 원 나왔다고? 이거는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게.
1: 아니, 그러니까 16,000원.
2: 10만 원.
1: 형이 7만 원 나왔어, 7만 원.
0: 7만 원. 16,000원, 오빠 언제 7만 원.
1: 10만 원 썼는데, 우리?
2: 야, 이게. 아, 그 뭐야. 사랑이한테 보내줬습니다. 와우라고 그냥 한마디. 7만 원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고, 또 그 비용, 또 좋은 데 잘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급이었어, 그냥.
0: 야, 이거 해보길 잘했네.
2: 가장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내 귀였어.
0: 7만 원. 7만 원. 왜 3천 원짜리 양은 안 먹고 귀에다가 7만 원을 썼을까 우리가?
2: 그러니까.
0: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2: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미안하다.
1: 형, 내일 알바 형님한테 땅 끼야 돼.
2: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할게. 네.
1: 11만 원 나왔어.
0: 야, 근데 너무 개운하다.
1: 아, 이거 뭐 개운했다니 다행입니다.
2: 아, 그거 너무 좋더라.
0: 난 소비 후회 없다.
1: 좀 많이 아쉽다.
0: 오빠.
2: 오, 와, 너무 예쁘다. 어,
0: 너무 예쁘지? 오빠,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2: 가자.
0: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이쁘다.
1: 어, 예쁘다.
0: 화려하다. 중층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5: 누가?
0: 성훈이 오빠. 중층이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성훈이 오빠 지금. 귀지 청소 이후로 중층 러버가 돼가지고 귀지 챙겨가고 막.
2: 아, 너무 재밌었다.
5: 재밌었어.
2: 아, 너무 재밌었다.
0: 야경이 달라. 자, 왔다 왔다 왔어.
2: 아, 홈스윗홈. 홈스윗홈.
0: 뭐?
6: 롱.
0: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1: 아, 진짜로 너무한다.
0: 왜?
1: 하필 오늘 제일 덥냐.
2: 아, 덥다.
0: 오, 어때?
1: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와, 벌 쓰는 거지, 이게.
0: 아!
2: 파이팅!
1: 자요.
2: 파이팅!
1: 팔다리 힘이 안 들어가야 되나? 아버지, 이거 뭐예요?
0: 토끼!
2: 토끼!
0: 토끼 고기라고? 그냥 나 처음 먹어.
1: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2: 그렇겠지.
0: 그렇겠지.
2: 여기는 진짜 시골인 것 같아.
7: 야, 나 벨트도 없고 지금 너무 침대 시트 왼쪽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
1: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하네.
0: 응, 특이해.
1: 그러니까 술의 도시, 와.
0: 엉덩이! 엉덩이!
2: 앞에! 팔 뒤에! 팔 돌아!
0: 돌아!
2: 옆을 돌아! 앞에! 뒤에.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허리 쪽 문제 관련해서 소주제를 하나 또 달아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근본적으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이유. 자세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이런 자세. 그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좀 무겁기 때문에 허리에 자꾸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자세를 올바르게 이렇게 서서 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좀 허리를 펴고 앉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좀뭐 기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멜빵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세 잡아주고 하는. 자, 의자도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워낙 또 앉아서 생활하는 자식 생활 습관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자세 얘기를 해야 된다면 자세란 단어도 영어로 알아야 될것 같고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며? 자세를 올바로 하고 이렇게 자세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란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 있을 건데요. 뭡니까? 알려주세요. 자, 자세가 뭐예요? 자세. 영어로. posture라고 해요. posture. 안 좋죠? bad. bad posture. bad posture. 뭐 좋은 자세는 good posture라고 하겠죠. 자, 앉아있을 때 내가 좀 자세가 안 좋아. 그럼 I have bad posture when I'm sitting at my desk.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책상에 앉아있을 때 자세가 별로 안 좋아. I have bad posture. 그렇게. 들어보세요.
1: Bad posture. Bad posture.
0: 자, 그다음.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준비되셨죠?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다. 구동사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예요. slouch. over. 선생님, 저 단어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보셔도 괜찮아요. 오늘 외워야 됩니다. slouch over. slouch over. 구동사니까 뒤에 강조해 주시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slouch over예요. 노트북 같은 거. 이러고 하는 거. 이게. 구부정하게 하는 거. slouch over. slouch over.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사여서, I tend to slouch over very often. 아, 내가 좀 자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고 있어. 자, 들어보세요.
1: Slouch over. Slouch over.
0: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허리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Have a weak back. 아, 제가 허리가 좀안 좋아요. 허리가 좀 약해요. 할때 영어에서도 weak 쓸수 있어요. Have a weak back. 이런 경우는 어를 넣어줍니다. Have a weak back. 자, 형용사로 의미 한정을 할땐또 어가 따라 들어와요. 이런 경우는요. Bad posture 할땐또안 들어가지만. 어가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관사가 붙어요. Have a weak back. Have a weak back. 들어보세요.
1: Have a weak back. Have a weak back.
0: 문장에 나올게요. 나는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 뒤에 붙었네요. 관계대명사 같은 거, which 같은 거 넣어서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는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slouch over를 여러분이 기억을 했다면 쓰면 되는데, 이 경우가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tend 들어보셨어요? tend.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I tend to slouch over. 끝. 여기 끝이에요. I tend to slouch over. I tend to slouch over. I tend to slouch over. 무슨 뜻? 아, 내가 좀 자세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는 경우가 좀 있어. 이걸 통으로 받아봐요. 쉼표 찍고, which is not a good habit. Which is a bad habit 해도 되고, 좋지 않은 습관이라며, which is not a good habit. 좋은 습관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됐죠? 읽어드릴게요.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제 안 좋아진 이유들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오겠죠. 그러면 허리와 목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목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목 디스크란 말도 있듯이. 자, 그러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앉아 있다는 sit을 써야 될것 같은데 sit 다음에 요 다음 전치사 보세요. sit at one's desk. 요거 기억합시다. 요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걸 as로 이렇게 위치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sit at one's desk. 그 다음은 쉽죠? for a long time.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요.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긴 듯하지만 요 콜로케이션은 금방 합니다. 들어볼게요.
1: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허리에 무리 나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건 좀 관용구를 하나 쓸게요. 이 toll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So take a toll.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는 on이에요.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자, 뭔가 허리 쪽에 무리가 가다의 느낌입니다. 허리 쪽에 피해가 가다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다. Take a toll on one's back. 뭐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있죠? 그 toll가 같은 단어이긴 해요. 근데 완전히 여기서는 다른 뜻이죠. 네. So take a toll on one's back이라고 하면 허리 쪽에 무리를 준다든가 허리를 좀 안 좋게 하다의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a toll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허리와 목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 요거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자, 요 issues란 말도 problems랑 비슷하게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Have issues, 뭐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할 때 with one's back and neck. Back and neck, 허리 쪽과 목에 문제가 있답니다. S 붙여서 일반화주로 많이 시킵니다. 요것도 콜로케이션. 그냥 요거를 계속 읽어보므로써 입에 붙이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1: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0: 자, 문장 만들어볼까요?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 다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허리에 무리가 있어요. Take a toll. 이거 쓰면 될 것 같고, sit at one's desk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이제 주어를 동명사로 잡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문장 영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이걸 주어를 잡는 거예요.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이거는 일반인을 지칭하는 일반화 할 때 쓰는 말이고요.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자, 두 개의 표현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 겁니다. 들어볼게요.
1: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0: 자, 요거요. Bad posture가 있었으면 good posture가 있겠죠? 그 앞에 동사를 하나 찾아봅시다. 선생님, practice 하면 연습하다 아닙니까? 맞죠? 연습의 뜻도 있죠. 근데 두 번째 뜻이 뭐예요? 실천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할 때도 practice social distancing.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practice good posture, 관사 없이 갑니다. 올바른 자세를 실천하다. 똑바로 앉다라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Practice good posture. Practice good posture.
0: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아무래도 그렇죠? 허리를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게 좋겠죠. 허리를 펴고 앉다. 자, 앞에 구부정하게 있다가 slouch over였다면 자, 이것도 오늘 아주 중요한 콜로케이션입니다. 콜로케이션 단어의 조합을 말하는 단어예요. Sit up straight. 이거 외울게요. 빨리 외우세요. Sit up straight. 강세 중간에 주시고 구동사입니다. 똑바로 바로 앉다요. 이렇게. 자, sit up straight. 앉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아니라 sit up straight.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다. Sit up straight. Slouch over의 반대말이죠. 어떻게 보면. 들어볼게요.
1: Sit up straight. Sit up straight.
0: 마지막으로 자세 신경 쓰는 거. 여러분 뭐 주의하다, 집중하다 이 표현 아시죠?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You should pay attention to your posture. 항상 내 자세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들어볼게요.
1: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0: 제일 중요한 요거 갖고 영작해 보겠습니다. 허리 펴고 앉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노력은 try를 해라, need 해라. 자, 붙여서 you need to try. You need to try. 노력해야 된다. 그죠?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동사 세 개.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들어볼게요.
1: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0: 허리 펴고 앉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 뭐였죠? Slouch over. 들어볼게요.
1: Slouch over. Slouch over.
0: 무리가 가다 관용구. Take a toll on one's back. 너무 좋은 표현. 들어볼게요.
1: Take a toll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hout versus scream. Shout versus scream.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 shout 그리고 scream인데요. 매우 비슷한 단어들 같죠? 자, 뉘앙스 차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소리치다, shou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shout 이게 아니고요. shout, 마지막 소리가 t 발음이 나야 됩니다. sh 발음, shout, shout. 그리고 여기 있는 모음 소리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O가 out 이런 느낌 나야 돼요. out, shout. Okay, very good. 이거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Okay, 뉘앙스 차이는요.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할 때 주로 shout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shout when we are calling out or yelling in a very loud way. Okay? 그리고 공포, 분노, 고통의 감정으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shout 사용합니다. Okay? When you are shouting, you are shouting because you are scared, or you are shouting out of anger, or you are shouting out of pain, emotional pain. It can be physical pai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his name. I shouted boo. Shout, 소리치다. Shou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언니, 여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 I shouted 누구한테요?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네, 왜 shout를 했었을까요? 뭔가 화냈나 봐요. I shouted at my sister. Don't take my clothes. Don't take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외쳤어. I shouted his name. I shouted his name. 뭐, Bobby 아니면 George. 네, 이거는 특별한 감정보다는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hout.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boo 하고 소리를 쳤어. 네, 누구를 놀래킬 때 boo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I shouted boo. 자, 누구를 놀래킬 겸면 그냥 boo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큰 목소리로 말해야 되니까 shout 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shouted boo. I shouted boo. 네, shout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scream으로 넘어갈게요. 네, scream은 절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네, 똑같아요. shout하고 이름절로 scream. scream. 여기에서 s, k, r 이 발음을 다 연결시켜 줘야 돼요. scream. okay? 그리고 e 소리가 나야 돼요. scream. okay, very good. 네, 아픔이나 공포로 비명을 지를 때 scream을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o when somebody is scared or somebody is pain, they will scream. okay? 그리고 주로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절규할 때 shout보다는 scream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scream instead of shout, especially when your voice is like almost screeching, very high, and it's very sharp to the ears. Okay? Let's take a listen to a few sentences. I screamed, "Ah!" He was screaming in pain. We screamed for help. Scream, 절규하다. Scream.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으악 하고 절규를 했어. I screamed, "아!" 오케이, 방금 라고 했잖아요. 네, 소리가 좀 높고 거기다가 좀 날카롭게. 물론 여기 방송에서는 제가 진짜 스크림은 못하지만 느낌은 아시죠? 오케이, I screamed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I shouted boo의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누가 boo 해서 놀래키면 아!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scream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요. He was screaming in pain. 그는 고통 속에 절규를 하고 있었어. 오케이, 여기서도 뭔가 고통 통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데요. 이거는 아주 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아, 너무 아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hout보다 scream. He was screaming in pain. He was screaming in pai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어. We screamed for help. 물론 여기서 we shouted for help도 괜찮지만 느낌은 달라요. We shouted for help는 뭐 그냥 help, help 큰 목소리로. 하지만 screamed for help는 뭔가 정말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We screamed for help.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e screamed for help. We screamed for help.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hout하고 scream. shout는 소리칠 때, 이렇게 큰 목소리로 상대방이 들릴 수 있게, 근데 물론 감정적으로 뭔가 소리칠 때도 사용합니다. shout. Okay, screa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규할 때, shout보다 다르게 좀더 high pitch. 그리고 하이톤으로 거기다가 좀 날카로운 소리로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scream.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I screamed, "Ah!" I screamed, "Ah!" I screamed, "Ah!" Alright, that i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이번 주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하면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0: Niece, 조카인데요. Nephew하고 niece가 있죠.
1: Yes.
0: 여자 조카를
1: niece?
0: niece라고 하고 남자 조카를 nephew라고 nephew. 합니다. 그래서 I've relived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Mm-hmm. 제 조카를 통해서 어린 시절 추억을 relive. relive 하면 이제 mm-hmm. 다시 살다, 그러니까 다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Yeah.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Rika.
0: 네, Rika 씨인데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Rika 씨, 나와주세요.
2: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0: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갔죠?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Rika said,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0: 네, 두 살짜리 조카 덕분에 I've had the chance,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예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1: Yeah, 네. for sure.
0: 그런데 이 문장을 복습하고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Okay.
2: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anks to my two-year-old niece, I've had the chance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revive. Next we have fade, fade, fade. Lastly, distance, distance, distanc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1: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2: All right.
0: This is so true. Like, when you look at little kids doing things that you did as a kid, you tend to relive your childhood memories, right?
2: 네.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좀 잊고 살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도는 거 보면은 또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리카 씨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 새로운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배워볼까요?
0: Okay.
1: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0: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2: 여기에서 이제 앞에 요약 문장에 나왔던 relive, 그러니까 다시 경험하다. 그 예전에 한번 살면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를 가리키는 relive하고 revive가 굉장히 잘 섞여서 사용이 됐어요.
0: Yeah.
2: 그래서 다시 체험하다라는 뜻하는 relive하고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시 살리다 영어로
0: That's revive.
2: 네.
0: revive.
2: revive 사실 vive 이 부분도
0: Think about survive.
2: Yeah.
0: It's about living, right?
2: 그렇죠.
0: So it died and you revived it. You do it again.
2: 네, V-I-V-E 이 부분 또는 V-I 부분이 이제 life 또는 live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가장 소중했던 어린 시절 추억들 중 a lot 상당 부분이 have been recently revived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0: Yeah, she's 그래서, thinking about them again too.
2: Yeah, so she has relived through them or relived them or the memories have been revived.
0: That's right.
2: 다시 되살려졌어요. Because I now have a niece. 이제 조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서 떠올렸다면 이제는 조카를 보면서 직접 그걸 느꼈다는 거죠.
0: Let's find out about the niece. So she says,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2: She's almost 2 years old. 조카가 거의 두 살이 됐는데요.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이제 저희 아빠가 조카를, 그러니까 손녀예요. 손녀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그 방식이 뭔지는 아직 여기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지럽힌다든지 재미있는 표정을 막 지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리카 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키울 때 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요.
0: It's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to her and you know her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2: 네,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조카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돼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1: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0: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Yes.
2: 네, 이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어떻게 조카를 웃게 만드는지 그것도 한 예고. Or 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것도 이런 어린 시절

0: 추억을 되살리고 있냐면 because it's summertime 지금 여름이라서 at the moment 여기서 말하는 at the moment는 now.
1: Now.
0: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그 조카가 정원에 있는 그 잔디에 물 주는 타타타 나오는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통과해서 뛰어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프링클러는 요만큼 아주 작은 물건이기
1: Right.
0: 때문에
1: Running through the water, the
0: 그렇죠.
1: water stream, of
0: 맞아요.
1: course. So the water stream is over here. So you either avoid it or you purposely hit it because it's so hot. I remember
0: 맞아요.
1: that.
0: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전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여기서는 의미를 파악하실 때 진짜로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통과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통과해서 뛰어갔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1: I actually want to do that now.
0: You don't want to do that in those clothes.
1: Not in these clothes, but now. And next she says,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0: 지금 계속해서 조카의 행동과 자신의 추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저희도 여러 친구들이랑 항상 그렇게 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옷이 젖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1: Oh, no, you don't.
0: Yeah, my son always does that whenever he sees we don't have a water sprinkler in the apartment, but whenever he sees a water fountain,
1: He goes
0: yeah,
1: in.
0: he's like, "Can I go in?" He doesn't worry about what clothes he has.
1: Right? One of the awesome things about being a kid, right?
0: 자, 그럼 다음 문장.
1: She say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0: 여기 굉장히 좋은 표현 나왔어요. Second chance. 처음부터 보면요. So it's been such a joy. 정말 such a joy니까 정말 큰 기쁨이었다. 그동안 it has been. 그러니까 조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좋았어요.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사실 second chance 하면 두 번째 기회잖아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 어떤 대회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기 쉽지만 여기서는
1: But a second chance could just mean literally another chance to relive something or do something again or think about something again.
0: Exactly. 다시 접할 기회인 거죠. One more opportunity to relive these memories.
1: She has an opportunity. Maybe if it wasn't for her niece, she would have just completely forgotten, you know?
0: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처럼 그냥 다시 한번 접하는 거, 잊고 있었던 거를 접하는 거를 가리킬 수도 있겠고, 좀더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I have a second chance for or to do something. 네, 다시 한번 할 기회.
1: Yeah, you just get to do it again, basically.
0: 네, 그래서 다시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고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1: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0: I thought they were, 에서 they는 뭐예요?
1: The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들, 추억들이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래다 희미해지다,
1: Fade, fade.
0: fade. 그래서 영상 효과들 아니면 음향
1: All
0: 효과 보면
1: right.
0: fade in, fade out.
1: Fade out. Or
0: 갑자기
1: fade to black.
0: fade to black, fade to white, 네, fade to color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fade in 하면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볼륨에서 점점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힘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으로 into the distance에서 이제 거리를 뜻하죠.
1: Distance. So something fades into the distance, it gets farther and farther away.
0: 사실 우리말로도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할때뭐 짧은 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가 어느
1: All right.
0: 정도 된다,
1: Of
0: 좀
1: course.
0: 좀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into the distance 아니면 in the distance 하면은 항상 먼 곳을 말해요.
1: Yeah, it's always far,
0: 네,
1: right?
0: not a short distance.
1: It's not a short distance, it's going to be a far
0: 네,
1: distance.
0: 그래서 a short distance라고 할 때에만 짧은 거리고
1: Yes, but if there's no short, like you know, it's going to be a long
0: 그렇죠.
1: distance.
0: 그래서 in the distance, into the distance 둘다 가능한 형태인데 distance가 명사로는 거리 이렇게 쓰이지만 형용사로는 distant. 네, distant. Mm-hmm. distant memory 하면 mm-hmm. 아득한 추억이에요. Mm-hmm. So her

0: It's funny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1: 네, 다시 한번 볼까요?
0: Pamela says,
1: 뭐라고 했죠?
0: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rough an animated movie marathon.
1: Animated movie marathon. 애니메이션 마라톤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애니메이션을 연달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0: Yes. 네. Binge watching.
1: Binge watching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애니메이션들을 쭉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닐 거고요. Mm-hmm. 어린 시절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mm-hmm. 쭉 보면서 아 그때를 추억하려고 하고 있다. Mm-hmm. 그다음
0: Josh says, It's funny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Mm-hmm.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1: 네, it's funny. 재밌다, 웃기다.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 시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mm-hmm. 웃기다,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hildhood memories라고 그냥 했지만 relive our childhood memories라고 mm-hmm.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Mm-hmm.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Hunt라고는 했지만 여기서는 사냥까지는 아닌 게 네, 반딧불이거든요.
0: Yeah.
1: Fireflies.
0: Fireflies.
1: 네,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잡으러 방금 갔었대요. 아이들이랑 같이.
0: I remember that too in my grandmother's yard.
1: Yeah, I never hunted for fireflies when I was a kid, but I used to see them a lot. Oh. So I recently went back to went to a place yeah. where we could see hundreds of fireflies.
0: Yeah.
1: So that was it took me back.
0: Yeah. It took 나더라고요. you back, right? Yeah. Ah, I love fireflies. Mm.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hat about you guys? What things take you back and 네. help you relive your childhood memories?
1: 네, 어떤 것이 옛날 생각이 나게 하나요?
0: All right, and we'll see you next time.
1: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Bye.

And welcome,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 am Kristen Cho. 친구들, yes, I know why you're here. 자, The Daytime Froze. 이 책을 계속 읽고 싶죠? Okay. All right, we want to continue the story. Remember last time? 자, 완전히 시노이가 시노이만 멈추지 않고 네 모든 게 시간도 멈추고 사람도 그냥 이렇게 조각상 같이 이렇게 딱 서 있고 네 안 움직이고 네 뭔가 something's going on, right? Everything is frozen. All right, so we will continue the story. Bu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bend over. To bend over. 몸을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To bend over. I'm bending over. Okay. The second word is to originate. To originate. 자, 비롯되다.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hefty. Hefty. 강한. 좀 새로운 단어죠? All right.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today. Okay, so Harry and Shinoy are going to the center of town. 자, 원인을 어디에서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지는 좀 대충 네, Harry knows. So, let's continue reading. On the high street, Shinoy noticed Sam from the nursing home. He was bending over to pick up some fruit that had spilled out of his carrier bag. Being stuck in that position would give him a bad back, thought Shinoy. He picked up all the loose groceries and returned them into the bag hooked through Sam's fingers. 우리 시노이 참 착합니다. 네, 이웃들 도와주고요. 자, 이게 다 멈췄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장을 봤는데 물건이 이렇게 흘렀어요. 땅으로. So he was bending over to pick up some fruit that had spilled out of his carrier bag. And to bend over is our first word. So. Actually, it's a phrase. It's a phrasal verb. 자, to bend over. 자, 몸을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딱 보이죠? To bend over. I'm bending over. Okay. 자, 근데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Right? 그래서 시노이가 저런 자세로 있으면 허리가 아프실 텐데, 어르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도움이라도 되려고 이 이제 물건들을 가방에다 다시 넣어줬어요. 우리 착한 시노이. All right, good boy. All right, let's read the next page.

0: Further down the street, Shenoy saw Mr. Amitri and his wife. It was strange not seeing him in a suit. Instead, he was wearing faded jeans and a t-shirt and a baseball cap. Mrs. Amitri had a large floppy sun hat, and a thought struck Shenoy. He swapped their hats around and then raced off before losing sight of Harry. He couldn't stop chuckling to himself.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도 Shenoy가 장난을 치네요. Okay, let's take a look. 이 그림을 보면은 왜 Mr. 교장 선생님이 이런 모자를 썼을까요? 보통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양복을 입는데 이렇게 티셔츠하고 뭐 jeans도 있고 청바지 입고 그러니까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장난을 좀 쳤네요. So he swapped their hats around. 일부러 그렇게 바꿨어요. Okay, let's continue. Chapter 2, The Countdown. Harry was staring up at the clock tower, which stood tall in the center of town. Everyone called it Little Ben.
1: The time disturbance originates here, said Harry, once Shenoy had caught up. We need to investigate.
0: 자, 이 큰 시계탑이 문제네요.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자, 이 시계에 이름이 있어요. Little Ben인데. 자, Harry가 the time disturbance originates here. Now, here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자, originates. To originate는 비롯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Right? 어떤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So, we need to investigate. 네, 이렇게 말하는데, investigate는 뭐 조사해봐야 돼. 알아봐야 돼. 네, 이렇게 하죠. Alright, let's continue.
2: There was a small locked door to the rear of the tower, but it caused no difficulty for the Chaos Crew's battle dog. Harry barged it open with his hefty shoulders, and they sped towards the central spiral staircase, which led up to the clock face.
0: 네, 해리가 아주 힘이 세네요. 자, 해리가 뭐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뒤에 문이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뭐 당연히 키가 없겠죠.
2: So what he did was Harry barged it open with his hefty shoulders.
0: 네, 자, hefty. Here is our third word for today. Hefty라는 거는요, 무겁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강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shoulder, shoulder는 어깨죠. 그러니까 이 아주 힘 있는 어깨로 문을 빡 열었어요. 이야, 멋있습니다, Harry. Alright, and now as you can see, 자,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2: Sunlight shone in through the clock face, showing the time in reverse and lighting up the mechanical wheels and cogs. Like everything else, the hands were still. Harry sniffed around the room while Shenoy grabbed a few much-needed breaths. A flickering light from a black box caught his eye. It had a digital display with red numbers.
3: Ugh, does Snare ever take a day off? Sighed Shenoy.
2: It read 1 minute and 58 seconds, then 1 minute 57 seconds, then 1 minute 56 seconds.
0: 자, Shenoy하고 Harry 드디어 이제 이 시계 탑 위로 올라가고 이 까만 박스를 본 거예요. Alright, so let's see what's going on. 자, 첫 문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sunlight shone in through the clock face showing the time in reverse. 자, 이 그 시계 뒤에 있잖아요. 네, 여기 햇빛이 아주 밝게 이 시계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환할 것 막 밝겠죠? 네, 그러면은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So it says here, mechanical wheels and cogs.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can find inside the clock. 네, 시계를 이렇게 오픈하면은 막 기계가 많이 있죠?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계 바늘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so time stopped, right? And still, still, 여기서 S-T-I-L-L인데, 이 단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So, it stopped moving. All right, now, There is the box. The box has a number. The number 58, 57, 56. It's going down. What's going on? Haha. We will find out next time. 네, 궁금하죠? 이 box 때문에 아 분명히 snare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story, and of course, we will continue reading until next time. I'll see you soon.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0: Right. Wow.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0: 아,
1: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기억을
0: 것 같아요.
1: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1: 아유,
0: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그쵸? 당연히. 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 있지 않나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0: 알,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2: In English, remember to meet your friend.
1: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응?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아니, 못 온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In English?
1: 30 years, we are friends, you know.
2: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1: 응?
2: I have a good reason.
1: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2: I have a good reason.
1: Good reason?
2: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1: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쵸.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Okay.
1: 웨딩 아니면은 메리드인데 웨딩으로 할게요.
0: 웨딩?
1: 예,
0: 오케이.
1: 웨딩.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That's right.
1: 오.
0: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1: 그죠.
0: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품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네.
1: 웨딩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0: 오케이.
1: marriage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아.
0: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래서 웨딩이라고 쓰지 않죠.
1: 그쵸,
0: 그렇죠? 근데 야,
1: 맞아요.
0: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1: 이해가 쏙
0: 네,
1: 되네요.
0: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1: 네.
0: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안
0: 그렇죠?
1: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요런 것까지 담겨
0: That's
1: 있어요.
0: right. 그래서
1: 예.
0: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1: 네.
0: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이 느낌이
1: 그쵸.
0: 있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1: Right?
0: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1: 오.
0: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1: 응?
0: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어.
0: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are nephew.
0: You are Mayu's?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그렇죠. Uh-huh.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느낌이에요.
1: 근데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네.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0: 아,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네. You are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아. 네. 자, 다음은요. 아,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정비하는 네.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1: Mechanic.
0: Mechanic. Mechanic.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떨까요?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0: 아, 돌림은 뭔가요?
1: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0: 아, 맥시? 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1: 이거
0: mechanic,
1: 약간,
0: Right. Mechanic은 네네.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2: Oh, he is a mechanic, right?
1: He is a mechanic, right?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자, 오, 근데 충격입니다.
1: 왜요?
0: 어,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가.
1: 오 마이. 너만은 올 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어,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어,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0: 오.
1: 어, 나는 갈 수 없어. go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0: 오,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0: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네.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0: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0: 달라지죠.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1: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pp인가요?
0: 오호호!
1: 오.
0: 나이스. 네,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보죠.
1: 네.
0: Alright, so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So
1: 네.
0: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1: 그죠.
0: Right, 제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
1: 못했어요.
0: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1: 어머머.
0: 그 친구예요.
1: 내가 했어야
0: 그럼 뭐라 그래요?
1: 되는데.
0: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내가 연락
0: 뭐라
1: 하려고
0: 그래요?
1: 했는데. I was going to call you.
0: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1: 그쵸.
0: 연기를 한번 해줘.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1: I was going to call you.
0: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So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그렇죠. They were going to,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1: Were
0: to
1: going to
0: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1: 네네.
0: 이렇게. So 비동사 둘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오케이?
1: Okay?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1: I was going to call you.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1: 네.
0: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너
1: 네.
0: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하려고 했니? 질문이죠.
1: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0: 아니요? 했니?
1: 했니?
0: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너
1: 아니,
0: 전화.
1: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아,
0: 아니에요.
1: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0: 그렇죠.
1: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겠, were you going to call me?
0: 그렇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1: 에헤.
0: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근데 좀
1: Yes.
0: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1: 에.
0: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라고 하는 거, 그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1: 네.
0: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1: 예.
0: 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1: 어어.
0: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was
1: Was going
0: going
1: to
0: to
1: 나는
0: come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come을 한번
1: 그쵸.
0: 써볼게요.
1: I was going to come your. Your
0: to가 빠졌죠?
1: 투가 왜 빠졌죠?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0: 그렇죠.
1: Yes. Wedding, but I can't.
0: There you go.
1: 오!
0: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1: I was going to, but I ca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1: 네. But we've been for 30
0: For
1: years.
0: 30 years가 뭐예요?
1: 30년 동안. 네.
0: 뭐여왔죠?
1: We've 친구요.
0: been, okay.
1: We've been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have been,
0: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1: have been ing인가요? Have,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0: 네, 의역을 한 거예요.
1: FRIEND.
0: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1: we've been,
0: 한국어로는,
1: sorry, friends.
0: okay.
1: Yeah.
0: 친구를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0: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1: 네.
0: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1: 아.
0: 지내왔다 그럼 또 잠깐 지내다가 뭐지?
1: 맞아요.
0: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0: That's right. 그렇기
1: 아.
0: 때문에 아, 우리는 친구여 왔어. 이게
1: 그거네.
0: 맞아요. 오케이?
1: 예.
0: So,
1: 오.
0: perfect. 왜냐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we니까
1: 위니까.
0: 우리는 친구여 왔다.
1: 네.
0: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1: 네.
0: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1: 네.
0: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1: 그죠.
0: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1: 그럴
0: I
1: 수,
0: lost
1: 근데
0: my key,
1: 찾을
0: right?
1: 수도 있는 거죠, 근데.
0: Maybe,
1: 예.
0: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1: 어,
0: 100%.
1: 예.
0: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의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1: 그죠.
0: 여기서는.
1: 중요한 게
0: 근데
1: 아니에요.
0: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과거의
1: 지금까지.
0: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1: 오.
0: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1: 우정이 깊네요.
0: 네, 그래서
1: 예.
0: 그렇습니다. 네, 요건 좀 슬픈 문장이죠. 네.
1: 그죠.
0: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 이기 때문에 명사여 왔다. 뭐 의역을 굳이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1: 네.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 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1: For a few years.
0: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1: 예.
0: 그냥 years 쓰시면
1: 아,
0: 돼요.
1: 맞다.
0: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그러면
1: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0: 그때
1: 나네요.
0: right? 아니
1: 예.
0: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1: 예.
0: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 왔어.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1: Use neighbor.
0: Neighbor, right?
1: Neighbor.
0: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0: 오.
1: neighbor.
0: 아, 나의.
1: She has been my neighbor
0: 아하,
1: for
0: 수년간.
1: years.
0: 그렇죠. There you go. So, 과거에 한때 내 네이버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 왔다.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아,
0: 나중에
1: 진짜.
0: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1: 안 되는데,
0: 솔직히
1: 마이쌤하고
0: 말해서.
1: 계속 해야
0: 아,
1: 되는데.
0: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그렇게 될 겁니다.
1: 예.
0: 자,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막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1: 오.
0: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원어민식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1: We go
0: 뭐
1: way
0: 예를 들어
1: back.
0: we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1: 못 온다니.
0: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이렇게
1: 아하,
0: 얘기를 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2부로 넘어갑니다.
1: 예.
0: 아, 기분 상하지 마.
1: 아.
0: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1: 오,
0: 오.
1: 이유는 to be continued.
0: 그렇죠.
1: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0: 제발.
1: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0: 오케이. 자, reason이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야. 맞습니다.
1: Yes.
0: 이유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1: 네.
0: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1: 아니요.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be upset이니까요.
0: 그렇죠.
1: 오호.
0: 그러면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1: 네. 오케이,
0: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1: 예.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1: 네.
0: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1: Don't be
0: 형용사.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1: 네.
0: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1: 오.
0: 그죠? Hey, don't upset. No, no,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1: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0: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1: 넘어진 미끄러졌어.
0: 거예요. 미끄러졌어. 너무 창피해요.
1: Shame인데?
0: 아, shame 말고.
1: 부끄러워.
0: E로 시작합니다.
1: E요? Embarrassed.
0: Yes. 아.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하지 마. 다 그런 실수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하지 마.
1: Don't be embarrassed.
0: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1: Rude.
0: Rude. R-U-D-E.
1: Yes.
0: 그래서, hey,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1: Hey, don't be rude.
0: Don't be rude.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1: 맞아요.
0: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1: 네.
0: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1: 네.
0: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embarrassed.
0: Don't be rude.
1: Don't be rude.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라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1: 아하.
0: 자,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Very good.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1: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There you go. Mm-hmm.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1: Uh-huh.
0: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그럼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Niece.
0: Ooh,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 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0: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1: Oh.
0: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 라는
1: 네.
0: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0: 30년 동안.
1: For 30 years.
0: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여 왔다. 수년간.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For years. 저는 fo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r years 억양을 많이 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1: For years.
0: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3: I was going to, but I can't.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3: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1: You promise.
3: Sorry.
0: Good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0: There
1: 였습니다.
0: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여 왔다.
1: 오,
0: 이번에 좀 깁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아,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네.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번에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짜잔!
1: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0: What did
1: 진짜.
0: you say?
1: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뭐다,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1: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0: Yeah.
1: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0: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1: Anniversary?
0: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결혼 기념일, 오케이.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0: Huh? It's okay?
1: Anniversary?
0: It's our anniversary. I
1: 오케이.
0: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1: Paris? 오케이. You,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0: Oh, really?
1: 오케이.
0: Oh,
1: 그러면 안 되지,
0: thanks.
1: 오케이.
0: Thank you, thank you.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1: 그쵸.
0: 어떻게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

0: YEND.
1: 친구가 들어가나요?
0: 10. 예. 왜냐면 우정의 우가 버우자예요. 예.
1: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0: 그러니까 거라. 프렌드가 들어간다고요.
1: 아, 프렌드요? 프렌드. 아, 발음 예.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0: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1: 오, 오케이.
0: 그 친구 별명이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저,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1: 저 예. 소름인 게 그 예전에 제 학생이 예.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오. Hey,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와, 그러네요.
0: 소름돋죠.
1: Okay.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음?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0: Uh-huh.
1: There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0: More important.
1: More important. Okay. 이거는 그냥 중요한이 아니라
0: 더 중요한
1: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Okay.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 덜 중요한 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될까요?
0: 이거는 이제 거의 uh-huh. 제게 됐습니다.
1: 오케이. Okay.
0: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1: 오케이. Okay. 자, yeah.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What's more important than? 여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1: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0: 네.
1: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0: 네.
1: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0: 엄청 헷갈려요.
1: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0: 네.
1: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So 비교할 때는 THAN 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네.
1: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0: I am taller.
1: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0: 네.
1: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 때
0: bigger?
1: 그냥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0: I am bigger than you.
1: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0: 네.
1: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0: 예.
1: 뭐가 더 아름답니? 아.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1: Than gold.
0: Than 그냥. gold.
1: All right. 그래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그 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정말 언행 일치세요.
1: 그렇습니다. 예. All right. S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0: yes.
1: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0: I am bigger than you.
1: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0: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1: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0: 괜찮죠?
1: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0: 써먹으세요.
1: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0: 그쵸.
1: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0: 아이고.
1: 아이고 막소사. 아이고 막소사.
0: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1: 네.
0: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1: Okay. I like that.
0: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Yeah. 기념일이니까 N이 두 개예요.
1: 오.
0: 네. Anniversary. Re.
1: 오.
0: Yeah.
1: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0: 알 두 개요.
1: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0: Sorry.
1: 자, 하필 그 날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0: 예.
1: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0: 네.
1: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0: 예.
1: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두 개.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0: 가기로 했다고?
1: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0: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1: 아,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0: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right.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1: 좋은데요? 너무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요. 근데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0: 그거는
1: 같아요.
0: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1: 오케이.
0: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죠. 응징해야죠.
1: 안 된다.
0: 예.
1: 안 된다.
0: 그럼요.
1: 오케이.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뭐 엄청.
1: 오케이, 오케이. 에이.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 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0: Anniversary. Anniversary.
1: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저는 웨딩 애니버서리 써야 되나?
1: 사실은 그게 맞아요.
0: 그래요?
1: 원래는 웨딩 애니버서리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네.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아하. 거의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0: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1: Right, right. 네. 자, 그리고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0: 맞습니다.
1: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 이런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0: I worked that day.
1: That's it. I worked that day. 그럼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0: 네.
1: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0: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1: I will be busy?
0: I will be busy.
1: 그렇죠. 그날? That day.
0: That day. Yes.
1: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0: I worked that day.
1: I will be busy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아, 문제가 있네요.
0: 왜요?
1: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0: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무리겠네요.
1: 자, 이제 다시 상상이 갈 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한다면?
0: 에펠탑 가죠, 에펠탑.
1: 당연히 갑니다.
0: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해.
1: 그게 또 이유군요.
0: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1: 하고.
0: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1: 아, 복잡해지죠?
0: 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1: 그렇습니다. 좀 일이 복잡해졌어요.
0: 그쵸. I, my wife, I'd like her to.
1: Take her.
0: I'd take her to Paris.
1: 그렇죠.
0: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1: 두 문장 같지 않아요?
0: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고
1: 뭐 했어요?
0: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I promised. 이렇게. 거침없죠?
1: 거침없습니다.
0: 거침이 없어요.
1: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평, 네.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예.
1: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0: 네.
1: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0: Take.
1: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Okay?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너 기념일이라면

0: 아니에요.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자,
1: Wow.
0: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0: take
1: me
0: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1: 와.
0: So,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땐 take를 쓰는구나. Right? 읽어볼게요,
1: 네.
0: 간단하게.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1: 네.
0: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우드군요.
0: 왜 그랬을까요?
1: 슈드랑 헷갈렸어요.
0: 왜
1: 예.
0: 우드를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요.
1: 우드를 윌이 아니라 우드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end가 생략돼 있어요.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의 과거형.
1: 과거.
0: 이게 여러분,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아,
0: 제가
1: 그래요?
0: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1: I
0: I
1: did.
0: would.
1: I
0: 이런
1: would.
0: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1: 예.
0: Alright?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0: Okay?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 do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1: I
0: study
1: study
0: hard.
1: hard.
0: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죠? I promise mommy, I promise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 do sleep
0: 곧.
1: soon.
0: 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1: 예.
0: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1: Would.
0: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Okay?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게
0: Okay?
1: 있구나. 그냥
0: Yes.
1: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1: 아유.
0: I.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1: 오케이.
0: 느낌으로만.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오,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0: There
1: Paris.
0: you go. 자, 이랬을 때딱 듣고 나서,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쵸.
0: 결혼기념일.
1: 아유.
0: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내가 뭐할 말이
1: 그치.
0: 없다.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0: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1: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0: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1: 오케이.
0: 나는 싸울 수가 없어,
1: 싸울 수가
0: 그거랑은.
1: 없다.
0: Fight.
1: 오케이.
0: I.
1: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0: 오!
1: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0: 아!
1: with that. 자,
0: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1: compete.
0: Because 그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1: That's right. 그거는
0: 아.
1: 이제 명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0: 맞아요.
1: 틀려도 됩니다.
0: 자, 요거는
1: Go
0: 비슷하게
1: ahead.
0: 생겼을 거거든요.
1: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0: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1: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0: 오.
1: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0: 아.
1: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0: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1: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0: 네.
1: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0: PE?
1: PE.
0: Yes.
1: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compete, compete.
0: Compete,
1: compete.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0: Yes.
1: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0: 오.
1: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0: 네.
1: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0: 경쟁했다.
1: Right. I can't compete. 뭐예요?
0: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1: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So,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0: Programmer.
1: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0: 프로게이머.
1: 그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0: 아,
1: 그게
0: 그쵸,
1: 뭐예요? 결국
0: 그쵸.
1: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라는
0: 아하.
1: 얘기입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네.
1: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0: 그쵸.
1: 상대방에게.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이해가 다 되네요.
1: 오케이, very nice.
0: 오지마 내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오,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0: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0: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4: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4: Oh, your anniversary. I can't.

0: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Ne, 이병작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1: I am bigger than you.
0: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Oh. 자,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일단?
1: What's more beautiful?
0: 어, 금보다.
1: Than gold.
0: That's right. 세 번째,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1: What's more important?
0: 우리의 우정보다.
1: Than our friendship.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
0: Competed. 과거니까.
1: 예.
0: 서로 이러면 어떡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other.
0: With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게이머와
1: with the pro-gamer.
0: 그렇죠.
1: Mm-hmm.
0: 자, 세 번째.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3: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Huh?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Ah, oh, your anniversary. Mm. I can't compete with that.
3: I'm sorry.
1: Okay.
3: Next time.
1: Yeah, go to Paris. Bye-bye. Bonjour.
0: Great job, you guys.
1: Oo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0: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이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들 할 때, I was going to 동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과거에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못했을 때쓸수 있는 표현, I was going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장 구조부터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I am going to 동사는 그쵸?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뭐를 할 생각이에요. 뭘할 계획입니다. I am going to 동사죠. 자, 그러면 I was going to 동사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과거에 그거를 할 생각이다. 할 계획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려고 했었는데 라는 의미.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있거나 혹은 계획을 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것들은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정말 이런 얘기들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내가 너한테 전화 걸려고 그랬는데, 너가 먼저 전화를 했네? 이런 얘기들 할 때,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다. I was going to call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내가 먼저 전화 걸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I was going to call you.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call you.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call you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제가 먼저 전화 걸려고 그랬었었는데, 먼저 거셨네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아, 내가 그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이런 표현들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말을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말하다. 바로 say라는 동사 가지고 얘기를 해서, I was going to say that. 아, 내가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아쉬워.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say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say that. 해서, 아, 내가 그말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 내가 그거 찜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찜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ll dibs 요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I was going to call dibs 요렇게 얘기를 하면 찜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구체적인 전치사는 o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아, 그거 내가 먼저 찜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아쉬워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아, 그거 내가 먼저 찜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 나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했었어.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쇼핑하러 나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go 뒤에 shopp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as going to go shop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그랬었지 라는 의미 여러분이 I was going to go shopping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go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go shopping 해서 아, 나 그냥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그랬었어 근데 안 갔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지 I was going to 동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에 뭔가를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제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쓸수 있는 표현, 아,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I was going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I was going to go

0: shopping. I was going to go shopping.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그냥 쇼핑이나 하려고 했었지. I was going to go shopping 이라고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거를 하려고 했었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여러분이 뭔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언제 쇼핑하러, 언제, 그쵸, 바로 when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래서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해서 여러분이 are의 과거는 were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너 쇼핑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의미가 된다면 앞에 when을 붙이면은, 그쵸, 언제 쇼핑을 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거 두 개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자, 그러면은 너 쇼핑하러 나가려고 그랬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ere you going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어? 라는 질문이 된다면, when were you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언제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이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아, 내가 그거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까먹었네, 혹은 아이고 안타까워, 이런 얘기들 I was going to say that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너 뭐를 말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라고 해서 무엇,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라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쵸, what을 넣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we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거에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이 된다면 what were you going to say?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were you going to say? 한 번만 더. 시작. What were you going to say?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어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고, What were you going to do는, 그쵸, 무엇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는데요? 라는 질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과거에 뭔가 생각을 했거나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의미, I was going to 동사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매일 10분 영어에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지 미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다소 살짝 무게감 있는 그런 문장이었죠?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멋지지 않아? 되게 길지만 핵심은 뭐냐면 뭐뭐하지 않아? 이게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Isn't it? 하고 뒤에 어떤 상태를 보여주겠죠. Isn't it? Isn't it? 자, 그러면 이걸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테고요. 상대편한테 사실은 느낌은 뭐냐면은 내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은 is it?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미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isn't it? 하고 물어봅니다.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하나요? 앞에 나왔던 하지 않아? 공통적으로 다 뒤에 써 있죠. 네 번 써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시고 나면 한 마흔 번까지도 혼자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멋지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거 멋있어?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I think it's great. How about you?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isn't it grea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거 끔찍하지 않아? 끔찍하니 뭐예요? 아! 이거잖아요. terrible. 그렇죠. isn't it terrible? 이건 이미 본인 스스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음이 terrible 이거 아니고요. 태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뒤에 태, 그 다음에 리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terrible처럼 들려요. 발음도요. 불 이렇게 안 들리고요. BLE로 끝나면 뭐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아니고 테이블. 아시겠죠? terrible. 이렇게 뭐처럼 들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isn't it? isn't it이시요. isn't it처럼 들려요.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이런 얘기죠. 웃기지 않아? isn't it funny? 간단하죠? funny. 익숙하지 않아 그거? 많이 듣던 거 아니야? familiar. 그렇죠? 원래 이 단어는 family에서 나온 거예요. 가족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뒤에 바로 AR만 붙여서 familiar. family지만 famili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안 돼요. 느낌 살려서 그렇지 않아? 이미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거 멋지지 않아? 자, your turn. 네, isn't it great? 됐고요. 두 번째는요. 야, 그거 끔찍하지 않아? your turn. 네,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네, 됐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그거 웃기지 않아? 네, your turn. 네, isn't it funny? isn't it funny? 됐죠? 맨 마지막으로는요. 익숙한 거죠, 뭐에. 자, 그래서 보지 마시고. 네, isn't it familiar? isn't it familiar?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제 동작이 100% 다 여기에 들어맞는 동작이면 좋겠지만 familiar는 익숙한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갈게요. Moving on to step 2.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있다니 멋지지 않아? 이게 이제 반은 부담이 사라지셨죠? 멋지지 않아? Isn't it great? Isn't it cool? Isn't it wonderful? 다 가능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Isn't it great?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동등한 자유가 주어지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We, 그 다음에 all 하는 거. We are all, 주어지는 거니까 given. 그렇죠? We are all given. 다 주어지는 거죠. 뭐가요? 똑같은 자유, 똑같은 평등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equ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equal freedom. 아시겠죠? The equal freedom. Hey, isn't it great that we are all given the equal freedom? 발음은요. equal 이게 아니고 equal 됐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we are all giv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지만 평등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작정 늘상 주어지는 그런 자유나 평등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계속 갖고 나가야만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그러한 평등과 자유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야근을 해야 한다니 끔찍하지 않아? 자, 이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끔찍하다. Isn't it terrible? 아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isn't it terrible? 뭐뭐 하다니는 that 쓰셔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we have to work.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한다니 매일 밤, 물론 야근을 하다는요. extra hours예요. work extra hours.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매일 밤 일을 해야 된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every night. 그렇죠? Isn't it terrible that we have to work every night? 아니면 Isn't it terrible that we have to work extra hours? 원래 일하는 거 이외에 extra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하는데 거짓말한다는 거 그거 웃기지 않냐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앉았을 때. 그렇죠? Isn't it funny? Isn't it funny? 그렇죠?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Isn't it funny? 뭐가요? That You are lying.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When I know the truth. 그렇죠? When I know the truth. Hey, isn't it funny that you are lying when I know the trut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고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문장. 자, 요거 두 가지 버전을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어른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멋지지 않아?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동등한 자유라는 게 얼마나 동등하게 동등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here we go. 바로 뭔가요? Isn't it great that we are all given the equal freedom?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바로 뭐라 합니까? 핵심이니까 the point is 하고 나왔겠죠. 바로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하냐라고 하는 거죠. The point is that. Point is how. 이렇게 연결됐는데 여기서는 how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하냐.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냐. How much is how much.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연결하는 구조를 입에 붙이시는 게 좋을 테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na join me one more time or anytime you want, then visit this website. 와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항상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